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언제나 지금 오늘 이 현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수많은 현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현재를 잘 살아내라. 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더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마음만은 시원함을 장착하고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시원한 바람의 노래 들으면서 첫 곡 띄워드렸어요. 2037님이 신청하신 소양 바람의 노래. 저는 살레쇼 김용은 눈빛소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과거는 이미 잊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자들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날이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폭염. 이 폭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몸으로 맞고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지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폭염, 더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어제 한양도성을 한 4시 정도에 그 옆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보도블럭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있잖아요. 마치 종아리가 화상을 입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니까 또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이거 화상 입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만큼은 또 시원한 마음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빵톡가족 여러분도 어서 출첵해 주시고요. 또 문자로도 보내주세요. 2037님은 오프닝 신청곡 너무 잘 들었어요. 김갑중님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따뜻한 안부 인사 주셨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 8분 되어가고 있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은빛 창가 바로 만나볼게요.

창가 밥, 밥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그저 먹는 것 그 이상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밥 먹었니? 라는 그 말은 언제나 인사 그 이상이었죠. 집밥은 곧 어머니 그 자체였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흐뭇하고 따뜻한 냄새는 아마 밥 냄새가 아닐까요? 밥이 익어갈 때 은은하게 퍼지는 그 냄새, 따스함과 그리움과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 전기밥솥을 쓰지만요. 예전 밥솥에 밥을 짓던 시절에는 밥이 뜸들 무렵에 그 위에 이런저런 반찬을 올려 쪄내던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여름 아주 푸디푸른 싱싱한 호박잎을 밥 위에 쪄내고 뚝배기에 강된장을 보글보글 끓여 쌈을 싸먹으면요. 그게 바로 고향의 맛이었죠. 밥 위에서 갓 쪄낸 호박잎에는 뜨끈한 밥알이 몇 개씩 붙어있기 마련이었는데요. 찜통에 그냥 쪄낸 호박잎과는 확실히 다른 맛입니다. 호박잎만이 아니죠. 밭에서 갔다 온 꽈리 고추도 밀가루에 조물조물 버무려 쑥 버무리 하듯이 밥 위에서 쪄냈습니다. 양념 간장에 콕 찍어 먹으면 그야말로 여름 입맛 딱입니다. 밀가루 옷을 입은 꽈리 고추에도 하얀 밥알이 다정하게 붙어 있었지만요. 그게 또 그 나름의 제맛입니다. 요즘은 달걀찜도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돌려 먹지만요. 그전에는 양은 대접이나 스텐 대접에 달걀을 휘휘 저 밥 위에서 쪄내면 그 안엔 어머니 표 달걀찜만의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새우젓도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 갓 지은 밥 위에 살짝 쪄내면 여름날 입맛 돋는 밥도둑이 되어주었죠. 밥 위에서 쪄내면 찜통에 쪄내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 나오는 이유. 그건 아마 구수한 밥 냄새가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마치 어머니처럼 정겹게 품어주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클리프 리처드 Early in the Morning 3717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띄워드렸어요. 너무 더우니까 밥 한 끼 챙기는 것도 점점 고단해지는 요즘이잖아요. 그럴 때 여름 입맛, 바로 이 입맛은 고향표 어머니 입맛이 유독 떠오르는 그런 시기 아닌가요? 전기밥솥이 아니라 솥단지에 밥을 짓던 시절. 그 밥이 뜸들 무렴 있어요. 고유의 짜내는 호박잎 쌈. 아우, 너무 맛나지 않나요? 또 호박잎에 묻은 밥알. 그게 또 다정한 맛이 있어요. 밥 위에 짠한 건 뭔지 다릅니다. 왠지 다릅니다. 그 부들부들한 호박잎에 또 거기다 강된장까지 한 숟갈 올려 먹으면 하, 정말 여름의 맛이죠. 우리 참 좋은 거 여러분 지금 배고프신가요?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호박잎?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원진수님은 수녀님 말씀 들으니까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 나요 했어요. 아, 어머니는 그래요. 저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정성이 함께 매인 이런 음식에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맛이, 감동의 맛이 있습니다. 0204님, 아주 더워지기 얼마 전 아침 일찍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잠시 그늘에 쉬는데 웰시코키를 데려온 반려인이 보냉 가방에서 얼음을 꺼내 강아지에게 먹이고 강아지 옷에 무언가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얼음 조끼에 보냉 팩을 바꾸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웰시코키, 촘촘한 털에 짧은 다리, 유난히 더위를 타는 견종이라고 하네요. 오늘 같은 더위엔 강아지나 사람이나 아침 산책도 반납하고 집에서 음악 들으며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최상의 피서일 듯 합니다. 라고 하셔서. 아, 그래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와, 우리 반려견에게도 이렇게 얼음 조끼에 보냉팩을 또 수시로 바꿔주는군요. 저도 얼음 조끼 입어본 적도 없고 보냉팩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와, 근데 또 유난히 더위를 타는 견종이랑 하니까 또 이해가 가네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털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니 덥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와닿는 대목들 잘 들으시면서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한 줄도 나눠주시면 좋고요. 여러분이 쓴 글도 나눠주면 정말 풍요롭겠죠? 이어지는 노래, 또 더우니까 이럴 땐 또 겨울 노래로 또 더위를 이겨보자는 의미에서 또 889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김민종 하얀 그리움.

와우, 수녀님 신청곡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박혜영님, 김민종 하얀 그리움 띄워드렸는데요. 눈 내리는 겨울 좋아해서 얼른 눈 내리는 겨울 왔으면 좋겠어요. 눈사람도 보내셨네요. 생각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첫눈 크리스마스 너무 설레네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혜영님, 더울 때 그냥 우리 겨울 크리스마스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그때 그 순간을 또 기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8월에 당첨되신 분들은 9월로부터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주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최고의 피서 아닐까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소설책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신청해 주세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감동의 서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입니다.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 마찬가지로 샵 1053으로 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 원해요 이러면 안 되고요.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첨자 다섯 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요, 매일 한 분에게 사연 주신 분 가운데서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드리니까요. 글머리 비누 하시고요.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선물로 또 배송해 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가능한 많이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생각날 때 마구마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추억의 노래는요, 7277님이 신청하신 해와 달 축복, 2511님이 신청하신 혜은이 향수에 젖어서 두 곡 듣고요,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봅니다.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신작 시집 고요로 가야겠다 중에서 고요를 전해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방송톡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바람이 멈추었다. 고요로 가야겠다. 고요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영혼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침착한 두 눈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보게 하고 육신이야말로 얼마나 가엾은 것인지 알게 한다. 고요는 내 안에 오래 녹지 않은 얼음덩이와 그늘진 곳을 보여준다. 내가 버리지 못한 채 끌어안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 보여준다. 그 안에 감추어둔 비겁하고 창피하고 나약한 수천 페이지의 문장들을 다 읽을 수는 없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약하며 자주 바닥이 드러나는 사람인지 고요는 이미 다 안다. 내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오래 흘러온 강물이 있다. 고요는 그 불꽃을 따스하게 바꾸고 수많은 것을 만지고 온 두 손을 씻어준다. 촛불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아직도 내 안에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것과 푸른 이파리처럼 출렁이는 것이 있다고도 일러준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물 한 잔을 건넨다. 다시 아침 해가 뜨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생은 계속된다고 조그맣게 속삭인다. 다시 별빛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은 신께 판단을 넘기고 고요의 끝에 왜 두 손을 모으게 되는지 물어보게 한다. 바람이 멈추었다. 다시 고요로 가야겠다.

와일드플라워즈 톰패티였습니다. 착한 줄의 행보,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신작 시집이죠. 고요로 가야겠다 중에서 고요 전해드렸어요. 저는 읽으면서 고요를 기도로 바꿔보니까 저에게는 더 와닿더라고요. 읽고 있으면 마치 고요라는 곳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시 아니었나요? 쉼의 여유가 생기거나 어떤 휴식이 주어지면 우리가 유독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나고 싶잖아요. 어쩌면 이 시가 말하는 고요를 그리워해서일까요? 고요란 결국 언제나 우리 내면으로 향하는 마음의 여정이잖아요. 고요하며 조용하고 잠잠하고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고요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쉼의 여백을 보여줍니다. 시에서 고요는 내 안에 오래 녹지 않은 얼음덩이와 그늘진 곳을 보여준다. 내가 버리지 못한 채 끌어안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 보여준다. 공감이 되시나요? 누구에게나 열어보기 두려운 상자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멈추지 않으면, 조용하지 않으면, 잠잠하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어볼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주하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멈췄을 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약한지, 바닥에 드러나는 사람인지 고요는 이미 다 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좋가족 여러분은 언제 고요와 마주하시나요? 새벽에 커피 한 잔의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잠들기 전에 불금방 안에서 그 고요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새벽 출근길? 잠깐의 정적의 순간일 수도 있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만의 그 고요한 순간 어떤 순간인지 들려주세요. 100원의 이름은 샵 1053 빵떡으로도 보내주세요. 4400님 아우 전화번호 좋네요. 4400님 어서 오세요. 저는 살레쇼 회원이에요. 오 진짜요? 오 회원이라 살레쇼 회원하면 저희는 살레쇼 수도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살레시안 하면 우리 살레쇼 가족, 협력자라든가 다양한 어떤 모임 아니면 졸업생들 모두 우리 살레쇼 가족이죠.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감이 더 가네요. 수녀님 방송이 정감이 간다고 하셨어요. 손주, 손녀 다섯이 휴가를 시골에서 보내고 어제 갔어요. 호박잎과 강된장 먹이고 옥수수, 쑥떡, 감자, 간식 주고 허리, 다리 아파도 마음은 행복해요. 딸 셋이라서. 부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야, 딸 셋. 정말 제 조카가 생각나네요. 제 조카도 딸이 셋인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딸만 셋인 분들은 정말 부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애님, 아침 방송 다시 듣기 어떻게 하나요? 평일 방송은 좀 어렵고요. 주일 방송, 마음술래, 은피스님의 마음술래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다시 듣기 하고 싶은 분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카펜터스의 Bless the Beast and Children 들려드립니다.

Carpenters, Bless the Beast and Children, Steve Wonder, Heaven is 10 Zillion Light Years Away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신작 시집이죠. 고요로 가야겠다 중에서 고요 전해드렸어요. 고요. 우리는 매 순간 고요를 원하지만 고요한 순간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 사실 고요와는 좀 거리가 먼 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림에다 출근길 소음에다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각종 화면들 고요를 원하면서도 정작 고요를 또 못 견디게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고요한 순간을 즐기고 계신가요? 7679님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고요한 순간이에요. 남편 아이들 출근 학교 보내놓고 집안일 다 해놓고 편히 차 한잔 마시며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고요한 순간이고 행복해요. 아, 저도 공감이 됩니다. 어떤 순간인지 알 것 같아요. 7679님.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하고 혼자만 남는 시간에 차 한잔 마시면서 저와 이 라디오 참 좋은 오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고요하고 행복한 순간. 사실은 우리는 고요를 못 견디는 것 같지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요를 좋아합니다. 그 고요한 순간이 되면

정말 행복해요. 그게 바로 우리 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요 속에 또 우리의 주님도 함께 계시잖아요. 박혜영님은 고향집만 가면 고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의지 살다 가면 시골집 앞마당 들마루에 앉아있으면 참 고요해요. 산새소리 동서남북의 산으로 둘러싸인 집이거든요. 저희는 딸이 다섯입니다. 저도 딸이 다섯이에요. 와, 박혜영님, 아우 정말 이렇게 또 고향집도 이렇게 그림 같은 집에서 또 딸 다섯이 모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살 주살 주살 주살. 누가 제일 말 많이 하나요? 그런 분 있잖아요. 말 제일 많이 하는 자매, 그리고 듣는 자매. 그래서 더 행복하죠. 아, 왠지 저도 같은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명숙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폭염님, 우리 양식 쌀 익히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주님이 걷어가시길 깊은 마음 담아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죠. 오늘 책 한 줄의 행보, 도중한 시인의 고요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얼음덩이도, 오래된 상자도, 그리고 그 안에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것까지 모두 마주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고요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은 것들을 신께 판단을 넘기며 이 순간을 바라보게 한 힘을 얻는 것도 고요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고요 만나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영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꽤 근사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하루 한 줄씩 적기 시작한 일기가 소중한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심심함을 달래려고 나선 산책이 달리는 사람들을 보며 러닝이라는 새로운 취미로 이어지기도 하죠.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는 마음이 새로운 즐거움과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가벼운 마음으로 첫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라며 자, 오스카르 슈트라우스의 Ein Walzer Traum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오스카르 슈트라우스, 위네의 작곡가였죠. 1870년에 태어나서 1954년에 세상을 떠난 오스카르 슈트라우스. 이 왈츠와 또 오페레타, 또 극장 음악들, 영화 음악들 많이 작곡을 했는데요. Ein Walzer Traum, 오페레타 왈츠의 꿈 가운데서 Da draußen im duftigen Garten, 저 밖이 향기로운 정원에서 Leise, ganz leise, 조용히 아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테너 루돌프 쇼크, 그리고 테너 만프레 슈미트, 빌헬름 슈크터가 지휘한 베를리너 심포니카,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하지만 오스카르 슈트라우스는 바로 이 요한 슈트라우스 가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자기의 이름에서 원래 SS 이렇게 슈트라우스가 끝나는데 그 같은 이름을 S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할 정도로 나는 이 가문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오스카르 슈트라우스였습니다. 자, 첫 곡 함께 감상하셨고요. 8월 4일 화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카브로 페어, 스카브로 시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비올라 다 감바의 랄프 루소, 그리고 기타의 피터 티 휘스, 그리고 오보의 바트 쉐네만,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제로웬 피어닥, 그리고 타악기 퍼커션의 바트 페르미가 함께합니다.

2026년 8월 4일 11시 강원 평창평지, 인제평지, 인제산지, 경기, 시흥, 동두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파주동북부, 세종, 세종북부, 인천, 인천영종, 인천남부, 전남, 목포, 제주, 제주시 중산간, 서귀포시 서부, 충남, 금산, 예산, 충북, 보은, 단양, 증평. 지역의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스카버러 페어. 이 민요를 함께 오늘 비올라 다 감바 또 멋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랄프 루소, 기타의 피터 티에후이스, 그리고 오보에 바트 슈네만, 더블 베이스의 제로웬 피어닥, 그리고 퍼커션의 바트 페르미 연주로 감상하신 아주 독특한 버전으로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초대석에서 랑데뷔 둘란 뮤직 페스티벌 2026에 출연하는 예술감독이자 피아니스트 김혜진, 또 콜번 대학교의 또 교수로 재직 중이죠. 피아니스트 황건영, 바이올린의 이혜니, 리수스 콰르텟 멤버고요. 또 첼리스트 조유민이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이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 쾌열번호 452, 이 피아노 4핸즈 버전으로 함께 피아니스트 김혜진, 황건영의 연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번 F장조를 피아니스트 김혜진의 연주로, 또 라인 골드 글리에르의 8개의 피스, 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작품, 바이올린의 이혜니, 첼로의 조유민의 연주로, 또 클라라 슈만의 세계 로망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피아니스트 황건영과 피아니스트 이혜니의 연주로, 또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빰페아나 2번 랩소디와 랩소디, 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 피아니스트 황건영과 또 첼리스트 조유민의 연주로 다채롭게 만나실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S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이것은 마치 베토벤이 술을 마신 채 작곡한 것 같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폭발력을 갖고 있죠. 바그너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자, 기릴 베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 심포니 넘버 7 A장조 작품 92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길을 빼뜨렌코 현재 베를린 필의 예술 감독이죠. 그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이번 주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벤자민 리게띠의 오르간 리사이틀 스위스를 대표하는 이 오르가니스트의 연주가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자, 이번 리사이틀은 오르간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연의 문을 여는 작품은 비발디의 협주곡을 바흐가 오르간 독주곡으로 편곡한 오르간 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593. 이 비발디 특유의 역동성과 바흐의 치밀한 대입법이 결합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리게띠의 Four Seasons Songs 4개와 비발디를 재해석한 오르간을 위한 글로리아 이 글로리아 벨 로르가노가 연주되고요. 원작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오르간만의 독창적인 표현으로 재탄생한 작품들을 편곡자로서 리게띠의 예술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2부에서는 프랑스 낭만 오르간 음악의 대표작인 길마앙의 오르간 소나타 1번 작품 42가 연주되고요. 공연의 대미는 비세 오페라 까르멘을 리게띠가 직접 오르간 독주곡으로 편곡한 오르간을 위한 까르멘 모음곡이 장식하게 되는데요. 아바네라 아라고네스 또 투사의 노래 등 이렇게 대중에게 익숙한 선율들이 오르간 특유의 압도적인 음향과 대담한 상상력을 통해서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자, 이 공연 모두 5분께 추천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콘체르토 이 C장 쪽 쾌활번호 299 2악장 안단티노 감상하시겠습니다. 플룻의 줄리앙 보디몽 그리고 하프의 안네 고드마르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필립 베르놀트가 지휘한 리옹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시장조 켈브노 299, 2악장 안단티노, 플룻의 줄리앙 보디멍, 그리고 하프의 아내 고드마르 연주로 들으셨고요. 필립 베르놀트 역시 플루티스트 출신이죠. 베르놀트가 지휘한 리옹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 연구 주인공은 화가 파울라 모더존 베커입니다.

파울라 모더전 베커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끝내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작은 할머니에게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베를린 여성미술가협회가 운영하는 미술학교에서 정식으로 그림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1898년 22살이 된 그녀는 독일 북부의 작은 마을 보르프스베데로 향합니다. 이곳은 젊은 화가들이 모여 자연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작품 활동을 펼치던 예술 공동체였죠. 파울라는 이곳에서 동료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은 동료 화가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보르프스베데의 화가들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을 그렸다면 파울라는 농촌을 낭만적으로 꾸미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인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따르기보다 눈앞의 삶과 인물의 본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데 더 큰 의미를 두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페르난도 소울의 랑쿠라주멍 위로 작품 34 그 중에서 3악장 왈츠 듣겠습니다. 두 대 기타 연주입니다. 기타의 줄리안 브림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입니다.

파울라 모더전 베커는 볼프스베드에서 평생 우정을 이어간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조각가 클라라 베스트호프를 만났고 훗날 남편이 되는 풍경화가 오토 모더존과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1901년 릴케와 클라라가 결혼한 지 한 달 뒤 파울라도 11살 연상의 오토 모더존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결혼은 그녀에게 마냥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토 모더존의 딸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이죠. 신부 수업을 위해 요리학교에 다니던 시절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겠지만 내게는 그저 수프와 만두 그리고 스튜일 뿐이에요. 예술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일은 파울라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만의 예술을 찾아 1906년 모더니즘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향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리스 라베엘의 가스파르 드 라 뉘 밤의 가스파르 가운데서 일곡 옹디인 물의 요정 랑트 아주 느리게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또카리에프의 연주입니다.

모리스 라벨의 가스파르 델라니, 밤의 가스파르, 그 중에 1곡 옹디인 물의 요정 함께 만났습니다. 렁트, 그리고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또카리프의 연주였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 아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1부 끝곡 주일 마슨의 타이스 오페라 가운데서 메디타시옹 종교적 명상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마이클 데이비스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데이비스가 주연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1994년 The Last Night of the Proms, Proms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공연 실황으로 함께 들을 거고요. 자, 2부에는 랑데부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피아니스트 김혜진, 피아니스트 황건영, 바이올리니스트 이혜니, 첼로 조유민 씨가 나와서 아주 재미있고 멋진 곡들을 연주해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은 만남 시간이 되겠습니다. 랑데뷰 드 라 뮤직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여름마다 페스티벌을 이렇게 다섯 번째 해오고 있는 우리 멋진 아티스트들 함께 만날 텐데요. 먼저 제 옆에 예술 감독인 피아니스트 김혜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우리 또 낯익죠? 얼마 전에 마흐 멋진 곡도 연주를 해줬고요. 최근에 또 결혼을 한 우리 새신랑 황건영 안드레아 피아니스트 소개해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와. 피아니스트 황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0: 자, 그리고 이분 역시 최근에 결혼을 하셔서 또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럽

0: 또 오늘 아이고 가장 또 제일 막내로서 오늘 또 첼로를 담당하신 우리 조유민 첼리스트 유스티나 조유민 유스티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조유민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만면의 웃음을 이렇게 띄시니까 너무너무 큐트하시달까?
1: 감사합니다.
0: 네. 아주 그냥 그 최고의 모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오늘 잘해주실 거라 믿고 또 오늘 보라색 옷을 입고 나오셨고요. 옆에 계신 분도 보라색 비슷한 우리 네. 김혜진 감독님도 저 색깔들이 아주 너무너무 잘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랑데부 드 라 뮤직 하면요. 혼자 한 방향이 아니라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걸 랑데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이름을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혜진 감독님.
1: 네. 네. 뭐 랑데부 드 라 뮤직을 직역하면 이제 음악적 조, 만남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저희 축제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 이제 짓게 됐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연주자와 연주자 사이의 만남, 또 작품과 연주자, 그리고 또 관객과 음악의 만남,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이야. 근데 처음에 2022년?
1: 네.
0: 그때 하신 거죠.
1: 맞습니다.
0: 근데 그때는 막 코로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막 그때 아니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이제 특히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예. 사실 저희가 2020년부터 2021년 거의 말까지 네. 대면 공연이 굉장히 어려웠고 대면 수업도 그렇고 네. 조금 한국보다 더 좀 실정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연주나 공연 문화가. 그래서 예.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이제 또 형태의 음악인 실내악을 네. 언젠가는 이제 좀 직접 기획해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꿈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런 실현 뭐 대면 공연들에 대한 좀 절실함이 느껴지면서 예. 좀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와, 근데 랑데부 드 라 뮤직 이렇게 5년 동안 이끌어 오셨는데 해보니까 잘 되니까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반응들이 어때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페스티벌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있는 이제 주제랑도 뭐 조금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 이제 하나의 완성된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 경험과 이제 시간이 쌓이면서 예. 이제 하나의 축제의 뭐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색깔 또는 방향성이 네. 더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항상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또 이 하나하나 이제 그 경험과 그 시간이 쌓이면서 네네. 그 안에서 또 생기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어떤 주제로 해오셨고 금년은 또 다섯 해 결 음악으로 이어지다 이 결이라는 네. 네. 뭐 결초 보은도 있고 결혼도 있고 이 결자가 이제 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결혼하셨기 때문인가요? 이번 결?
1: 아, 또 그렇게 또 인연이 되나요?
0: 네. 지금까지 어떻게 그 끌어오셨어요? 주제를?
1: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영감받는 그런 좀 작품들에서 많이 이제 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처음 저희가 이제 했었던 이제 제1회 같은 경우는 네. 제20세기의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20세기가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의 시기 는 아니지만 네. 그 당시 그 딱 20세기 초반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음악적 네. 이제 혁신과 예. 그런 새로움이 많이 이제 일어났던 시기여서 그렇죠. 이제 그때 있었던 그런 작품들을 좀 재조명하는 그런 주제를 가졌었고요.
0: 네.
1: 뭐 또한 저희가 두 번째 회였는지 세 번째 회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또 한 번은 이제 비상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예. 이제 그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폴 비앙코의 이제 현악 사중주 네. 작품 비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예. 그 당시에 리스스 콰르텟이 또 연주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

0: 마음의 제목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더 좀 날아오르는 뭐 그런 긍정적인 뭐 저희 페스티벌도 그렇고
1: 네네.
0: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의미로
1: 네.
0: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희망적인 의미로 또 주제를 다뤄왔고요.
1: 네.
0: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1: 그러니까요.
0: 지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처음 페스티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멀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막상 이제 5년을 딱 이제 맞이하고 나니 사실 이제 뭔가 완성을 했고 뭔가 이루었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지만
1: 네.
0: 또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또 그런 이정표 같은 의미도 있어서
1: 네.
0: 이제 결이라는 의미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쌓아왔던
1: 네.
0: 그 랑데비만의 결.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도 또 이번 페스티벌에서 새로운 결을 이제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자 통로라는 의미로
1: 네.
0: 이제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한 해 한 해 갈수록 좋은 결을 레이어를 쌓아가고 있는 우리 랑데부 드 라 뮤직가 되겠는데요. 8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예술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모차르트 리이마진드, 모차르트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는데 그때 레퍼토리가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 QL 번호 452가 되겠는데요. 이 곡을 이제 피아노 포 핸즈 편곡으로
0: 네.
1: 들려주실
0: 네.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와, 두 분은 원래 이렇게 많이 피아노 같이 쳐보셨나요?
2: 아, 제가 유학 처음 갔을 때
1: 네.
2: 파비오 비디니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에게
1: 네.
2: 직접 이렇게 연결해 주신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은인입니다.
1: 네. 네.
0: 같이 오랜 네. 시간 이제 음악을 공부를 같이 한
2: 공부도 많이
0: 네.
1: 그렇군요.
0: 친구이자 동료.
1: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부소니 콩쿨
0: 네.
1: 그때 너무 그때 잘 치셔가지고 결선에 올랐는데
0: 감사합니다.
1: 그때 3등
0: 네,
1: 차지하고 몇 년도였죠? 기억나세요?
0: 이게 2005년에
1: 네. 2005년. 아, 그렇죠. 그 제가 그때 그 콩쿨 같은 걸 이렇게 열심히 또 그 리서치를 했었기 때문에
0: 당시가 네, 또
1: 네. 굉장히 화려했던 시기 그죠?
0: 네, 아니, 당시가 이제 또 국제 콩쿨로 많이 이제 국제 콩쿨이 많이
1: 맞아요.
0: 보편화가 되기
1: 맞아요, 맞아요.
0: 시작하던
1: 맞아요,
0: 시기였죠.
1: 맞아요. 네. 그때 막 엄청 잘 치신다고 막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오늘 드디어 듣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 요 퀸텟을 어떻게 이 포핸즈를 편곡했는지 우리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자, 피아노의 김혜진 우리 예술 감독과 또 황건영 두 분의 포핸즈 아주 포핸즈는 그야말로 다정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멋진 연주로 우리 랑데부 드 라 뮤직의 첫 선을 첫 커튼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0: ねえ、ラビー。ねえ、ボフガン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이피아노와윈즈피아노목관을위한오중주이플랫장조KL 번호452요걸이제그목관대신피아노두대로이렇게편곡을했습니다그래서1악장라르고알레그로모데라토피아노의김혜진그리고황건영두분의연주로감상하셨습니다자이렇게아주멋진연주를또감상을했는데요이랑데부들라무지크의딱그특징과개성에딱맞는그런오프닝이아니었나이런생각이들어요두분이함께마음을합해서그리고이곡은바로모차르트 Reimagined 모차르트그너머8월9일일요일오후2시에예술전당 IBK 기업은행체인버홀에서열리는공연속의곡이었습니다자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기대하며함께합니다하늘사랑올려주셨고요김혜진이혜니조유민님그리고황건영님황건영님반갑습니다윤세호씨올려주셨고요신혼이신분들이계시니분위기가시끄럽고활기뿜뿜합니다이렇게 OSD 6467올려주셨고요자김혜진님연주가참빨라지니참감미로워요이렇게올려주기도하고요피아노선율도좋아요연주도너무좋아요이렇게올려주셨고또좀예쁘시다고이렇게또 올려주기도하셨습니다자그런데그미국의 LA 에계시잖아요 LA 의콜번
1: 네
0: 학교
1: 네
0: 너무좋은학교잖아요근데콜번이뮤직스쿨의또아카데미에서
1: 네
0: 교수를가르치신다면서요 네거기서는어떻게얼마나어떤학생들을가르치나요
1: 뭐우선은음악을이제전공하는그런 네친구들을가르치고요
0: 네
1: 이제뭐고등학생
0: 네
1: 연령대가이제주를이루고있고
0: 네 네 네
1: 이제제가사실은공부를또했던모교이기도합니다이제그아티스트디플로마과정을제가
0: 네
1: 이제베를린에서유학한이후로이제 예또공부를한이제학교이기도해서요저에게는뭐이제직장이상의좀 네 또그런의미가있는
0: 예
1: 학교입니다
0: 근데제가듣기로그작년에굉장히그LA 에산불이많이났었는데불이엄청많이났었잖아요근데그때좀화마에피해를입으셨다고들었어요
1: 네뭐네본의아니게이제계속이런얘기가나와서좀그렇긴한데
0: 네
1: 그럴수도있는데이제저희도이제저도결혼을하고나서 이제처음으로마련한 네 네집이기도했어요그래서이제사실은굉장히오래된할머그나이연세가있으신할머님이사셨던그런집이기도했고해서이제좀많이낡았고해서 네 사실좀안에수리도하고많이공을들였던집이었는데
0: 네
1: 이제화재를피해가지못했습니다네
0: 그래서전소가돼서
1: 네전소가됐죠
0: 너무마음이아프셨겠어요
1: 좀 네 좀살면서이제 네 느낄수있는그충격들중에또새로운그런좀정말좀경험하기힘든충격을좀받았었죠그래서사실은굉장히좀힘들었고받아들이는것이좀무섭고힘들었고사실은이제저희가전소된후에
0: 네
1: 그지역을아직산불이완전히꺼지기전에이제남편과이제지역을이제가서전소된것을이제눈으로확인할수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정말황폐하고그온지역이정말무슨전쟁터같은
0: 예
1: 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
0: 예
1: 아뭐좀많이이제충격적이었는데그래도또사람은앞을보고또나아가야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또그래도저희가뭐무사한것들뭐다른감사한것들을찾아가면서
0: 네
1: 또
0: 네
1: 이제살고있습니다
0: 예피아노도들어올뻔했는데
1: 맞아요
0: 그전날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불행중다행이다이런생각도들고
1: 네
0: 그금년에도정말많은불이뭐스페인프랑스뭐그리스에서엄청나게미국캐나다엄청나게많이나고있잖아요
1: 근데
0: 네이런그화마의피해는너무나무섭고지구온난화때문에또이런일도많이일어나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참우리가늘지구를아껴야되겠다이런생각도들고
1: 맞아요
0: 그래서음악이더필요한게아닌가이런랑데부들라무직같은페스티벌이또음악이이렇게위로를
1: 뭐존재하는
0: 위안을주는거죠
1: 이유라고생각을저도합니다
0: 아 네 그렇습니다자그래서이 다음 또 곡을 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제 바로 그런 또 위로를 주시는 마음으로 모차르트의 곡을 한 곡 더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번 F장조 쾌활번호 280 그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인데요. 이 곡을 골라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저희 우선은 네. 이 곡에 오늘 이제 2악장을 선보이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페스티벌 처음 오프닝 공연 모차르트 그 너머의 첫 이제 레퍼토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첫 오프닝 공연의 주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모차르트라는 하나의 그런 상징적이고 네. 우리 클래식 음악의 상징적이고 또 아이디어와 같은 작곡가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이제 그런 작품들과 예. 또 지금 이제 현 시대에 이렇게 약 한 200년의 그 시간 동안 또 어떻게 영감이 되고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재상상되어 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자고 하는 마음에 이제 기획된 공연이고요. 네. 이제 오늘 연주될 2악장은 네. 이제 방금 들으셨던 모차르트와는 또 되게 상반되게 이제 좀 애절하고 되게 비애가 있는 그런 그렇죠. 이제 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보페르트라는 이제 작곡가가 네. 또 이 곡에 기반해서 이제 그 작곡가의 또 친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를 네네네. 추모하는 이제 의미로 이제 또 작곡을 한 곡이 모차르트 아다지오 피아노 3중지라는 작품인데요.
0: 아르보페르트가 네. 모차르트 아다지오를 피아노 트리오로 이렇게 네.
1: 그래서 같은 모티브 같은 이제 모차르트의 멜로디 안에서 네. 또 다른 편성과 또 아르보페르트의 특유의 그 이제 언어로 네. 이제 해석이 된 작품을 예. 저희 오프닝 공연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오리지널 네. 버전인 모차르트의 2악장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여기 먼저 예, 가주시고요. 네. 자, 레레 어려운 일을 겪으셨군요. 잘 이겨내셔서 다행입니다. 토닥토닥 유경랑 씨도 어머나 그런 일이 너무 황당했겠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이런 또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잊고 멋진 연주로 승화시켜서 우리 김혜진 예술감독이 들려줍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번 F장조 쾌활번호 280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0: 아, 이 좀 마음이 좀 슬퍼집니다. 아주 그 시리어스한 네. 예, 그런 아주 곡이었어요. 역시 모차르트는 아주 또 명랑성도 있지만 이렇게 또 아주 슬픈 우리의 애환과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작곡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 김혜진님 연주 브라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이 그 프로그램의 이제 첫 번째 날 연주할 프로그램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번 F장조 켈번호 280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로 가면 랑데뷰 살롱 포트레이트 오브 사운드 해서 소리의 초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 라이징 아티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뭐 기존에 또 훌륭한 아티스트들도 연주를 하시지만 또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그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1: 뭐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네. 저희 페스티벌에서 영 아티스트들을 조금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선보였고요. 예,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의미 뭐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네. 이제 영 아티스트들과 또 기성 연주자들이 함께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무대를 선보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랑데뷰 살롱이라는 이제 공연은 사실 저희가 매년 이어오고 있는 조금 그 살롱 음악회와 네. 같은 네. 정말 그런 친밀하고 조금 소규모의 그런 편성들로 이제 소품들과 네. 이제 작품들을 이제 재미지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음악회인데요. 네. 이제 이번 소리의 초상 그리고 영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소리의 초상이라는 프로그램은 조금 그 제목에서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이제 초상화를 보면 우리가 네. 뭐 사람의 형태 너머로 이제 표정과 뭐 이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 작품 안에서도 사실 어떤

0: 악기의 그런 어떤 악기가 연주를 하느냐 또에 따라서 그런 악기의 특성과 악기의 예. 뭐 개성 그리고 또 어떤 누가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색깔과 개성이 굉장히 달라지고 이제 다채로워진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성 연주자들 분들과 이제 영 아티스트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기존에 보시지 못하셨던 그런 시너지와 네. 그런 색채를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1: 그럼 여기 네. 지금 라이징 스타가 누굽니까?
0: 저희 여기 조유민 씨 여기 네. 계시죠. 엄청 출중한 이제 영 아티스트 저희 첼리스트입니다.
1: 갓 졸업하셨다면서요?
2: 아, 네, 맞습니다.
1: 네.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네.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발탁되셨어요?
2: 아, 제가 지금 현대차 정문구 장학생인데 아~ 그래서 이제 장학재단 통해서 이제 네. 연결이 됐습니다.
1: 여기 되게 명동이 감사하게도.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너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바로 그 라인홀트 글리에르 이 러시아 작곡가의 곡을 연주해 주실 텐데요. 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작품 39 중에서 이제 7곡 스케르초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스케르초 하면 또 이렇게 농담이 섞여 있는 재밌는 악작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8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신사동에 있는 거아마투홀에서 랑데브 살롱 포트레이트 오브 사운드 소리의 초상 영 라이징 아티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아주 멋진 활약을 들려줄 첼리스트 조유민 그리고 또 바이올리니스트 이혜니 리수스 쿼텟의 또 우리 리더로 장일배 유쾌한 클래식에서 출연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두 분은 이제 이 곡의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바이올리니스트 입장에서 첼리스트 입장에서 한 번씩 말씀 주세요.
3: 아, 네. 저도 이 곡을 처음 해봤는데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1: 네.
3: 굉장히 두 악기만으로 가지고도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특히 스케르초가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1: 네, 네, 네. 네. 네. 조유민 씨는 또 어떠세요?
2: 제 생각에는 이제 네. 첼로랑 이제 바이올린 이렇게 이중주 편성을 보면 보통 네. 첼로가 반주 역할을 하기 마련인데 이 곡은 첼로가 되게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이 곡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기분도 더 좋으시겠네요.
2: 아, 네, 동등한.
1: 좋습니다. 그러면은 라인홀트 글리에르 예, 야 라인홀트 글리에르 참 그 이 사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다양한 나라의 그 소스를 가지고 민속적인 것도 많이 이용하고 참 재미있는 아티스트 이 작곡가인데요. 자, 그 8개의 소품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작품 예, 가주시죠. 39 중에서 7곡 스케르초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이혜니 첼로의 조유민 두 분의 연주로 함께 하실 텐데 두 분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사라지시네요. 아마도 악기를 가져오시느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뒤로 가시는 분 처음이고요. 아주 재밌었어요. 코믹하고. 네. 네. 야, 멋진 연주 기대됩니다. 이 곡 정말 그 처음부터 그 딱 우리의 기대를 상당히 그 아니 이런 곡이 다 있어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바이올린의 이혜니, 첼로의 조유민, 조유민, 유스티나입니다.

0: ねえ、ラビー아주두분의마음이그냥딱너무잘맞네요그랑데브들라뮤직라는이제목에딱걸맞게아주언니인이혜니씨그죠또동생인조윤희씨가아주훌륭하게연주를해주셨습니다자이혜니조유민님연주화이팅입니다이혜니조유민님바이올린과첼로연주가참감성적입니다이렇게올리셨고요리수스쿼르텟온소스테이지에서봤어요
1: 아、네、
0: 너무아름다워요이렇게또올리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좋습니다아주멋진연주회가또이8월11일화요일에거아마투홀에서도펼쳐질예정입니다그거아마투홀에서펼쳐질연주중에또하나가바로클라라슈만의세계의로망스이바이올린과피아노를위한작품22가되겠는데요클라라슈만이원래이제또피아니스트였잖아요독일사람들이너무나존경을받는우리나라의이제신사임당같은존재 신사임당이왜냐면우리나라화폐에5만원짜리의신사임당이있잖아요근데옛날에100마크독일화폐옛날에그때클라라슈만이있었어요와그래서전아니야독일화폐에클라라슈만이있구나뭐그베토벤이나이런사람이아니고그러니까얼마나그당시에독일사람들에게또여성으로서최고의위치에오른사람클라라슈만딱그각인되었던것같아요 、
1: 네、
0: 예그래서이클라라슈만의곡을연주해줄텐데이클라라슈만이피아니스트였기때문에이피아노파트가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그어떤마음으로쓴것같아요황건영씨어떻게생각하십니까
2: 클라라슈만이그당시엄청뛰어난피아니스트였던게이곡에확보이는게 、
0: 네、
2: 되게어렵게들리는데또손은그렇게어렵지않게잘써져있다고생각을해요근데또이제그위에또바이올린까지얹어서또밸런스가그렇게엄청무너지는느낌도아니고피아노가、네、 훨씬더많은음을가지고있지만그럼에도、네、 불구하고바이올린이또리드해줄수있는그런부분이충분히있는곡이라고생각을해가지고
0: 그렇군요、네、오이바이올린파트는어떻습니까
1: 네바이올린파트는되게우아하고좀깊음있게작곡이、네、 된것같아요、네、 그래서어떻게보면좀로베르트슈만이랑、네、 데뷔를해보자면요로베르트슈만의작품을이제제가연주를할때면은좀감정적으로갑작스럽게진행이되거나이런게제가좀연주를하면서좀불편한부분들도있고또그렇죠하면서도좀힘들고、네、 너무빠져들게되는부분이있었는데클라라슈만의작품은오히려좀편안하게흘러갈수있는우아한작품인것같습니다
0: 로베르트슈만이하도여러가지생각을많이해가지고갈래요손재고너무그렇죠
1: 맞아요 、네、
0: 그래서그런반면에클라라슈만의 이온화한마음이 、네、 또여기담겨너무아름다운곡이잖아요
1: 맞아요
0: 정말그오늘또하이라이트같은곡중에하나인데자이클라라슈만의곡도역시거아마투홀8월11일공연인데그때그라이징스타가또출연하는건가요그원래는바이올리니스트
2: 바이올리니스트
1: 박서현
2: 선생님이같이하고요
0: 네네네
2: 같이하는데이제오늘은이은희선생님과
0: 네네좋습니다、네、 자그러면클라라슈만의예세계의로망스바이올린과피아노를위한작품223악장라이덴샤프트리슈넬열정적으로빠르게바이올린의이혜니피아노의황건영의연주로감상하시겠습니다

0: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자, 이 클라라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22. 여러분도 너무나 이 아름다운 선율 또 화음을 만끽하셨죠? 그 중에서 3곡 라이덴 샤프트리 슈넬, 열정적으로 빠르게. 이 그 베를린에서 공부하셨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 독일어로 멋있게. 제가 읽은 것보다는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1: 아이, 독일을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0: 아.
1: 아마 권영 씨가 더 잘 읽지 않을까요? 라이덴 샤프트리 슈넬.
0: 슈넬. 아, 이게 중요하구나. 알겠습니다. 그 강세를 슈넬. 열정적으로 빠르게. 자, 바이올린의 이혜니, 피아노의 황건영. 두 분의 아주 포근한 연주도 함께 들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9155 오아시스 같은 유클의 아름다운 그늘 아래서 더위에 지친 마음의 허리띠를 풀고 에너지 충전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이 더운 이 정말 복 중에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한번 감상하실 곡이 남아 있는데요. 요 페스티벌이 이제 그 어떻게 또 이어지나요? 이제 두 번째 공연까지 하고 세 번째가 8월 12일 수요일
1: 네.
0: 저녁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1: 네.
0: Gilded Passage 금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금빛 울림의 브라스와 현악의 견고한 짜임새가 만들어내는 찬란한 음악의 통로를 지나간다. 근데 이 브라스는 처음이라면서요?
1: 이번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네. 축제에서 금관 오중주를 선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공연에서
0: 네.
1: 이제 금관 오중주 앙상블과
0: 예.
1: 또 리스스 카르텟이 함께 출연해서요. 이제 같이 색깔 그 같이 악기가 섞이지 않고 사실 금관 오중주
0: 네.
1: 그리고 이제 현악사중주 이렇게 되게 대비되는 그런 질감을 좀 극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0: 그렇군요.
1: 특히 그리고 이번에 리수스 또 콰르텟이
0: 네.
1: 연주하는 이제 베토벤 네. 사중주
0: 네.
1: 이제 조금 해니 씨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베토벤 사중주 13번
2: 131번
1: 네. 오퍼스 131번
0: 네.
1: 이제 작품과 이제 또 케빈 푸츠라는 또 네. 미국 작곡가의 홈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0: 현대곡이죠?
1: 네.
0: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연주들 준비되어 있고 또 8월 14일 금요일 Wondrous Fantasy Festive에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에서 경이로운 환상 축제를 담다 이렇게 해서 또 이 프로그램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또 그런
1: 네.
0: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 공연에는 이제 또 우리 황건영 씨의 부인이 되시는 바이올리스트 하윤아 씨도 함께 참여를 하고 첼리스트 문태국 씨도 함께 또 참여를 하고 요 또 그 길딧 패시지 금결에는 트럼펫터 성재창, 호른의 김홍박 이렇게 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정말 너무 좋은 레퍼토리들로 훌륭하게 짜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아주 그냥 여름에 그 더위를 잇는 최고의 실내악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1: 네.
0: 기대를 또 갖게 만드네요. 자,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들으니 클래식을 접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양경희 씨 올려주셨고요. 저는 클래식은 문외 아닌데 유클래스 클래식을 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자 다들 너무 예쁘시다고 지금 나오신 분들 칭찬이 외모에 대한 칭찬도 아주 자자합니다. 브라비 비단결 같아요. 아, 좀 전에 연주 비단결
2: 감사합니다. 예,
0: 실크 제조공 제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히나스테라의 곡을 들어볼 텐데요. 히나스테라는 뭐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뭐 20세기 그야말로 남미 음악의 뭐 개척자, 현대 남미 음악의 최고의 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히나스테라의 곡 첼리스트 조유민, 피아니스트 황건영 두 분이 연주해 줄 텐데 이게 랩소디잖아요. 랩소디는 좀 자유로운 또 이런 환상과 이런 것이 담겨 있는데 첼로로서 정말 앞으로 막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연주해 줍니까?
3: 이 곡은 이제 네. 아르헨티나의
0: 예.
3: 팜파스라는 대촌 지대가 있다고 해요.
0: 네, 네.
3: 그곳을 모티브로 이제 지어진 곡인데 네. 이렇게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정말 동물들 울음소리나 아니 말발굽 소리, 바람 소리 이런 약간 자연의 목적은 좀 아름다움보다는 그냥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곡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더 자유롭게 연주하려고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0: 훌륭합니다. 마치 그 메시가 드립을 하듯 캄파스 초원에서 메시가 드립을 하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곡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밤페아나 2번 랩소디 포 첼로 앤 피아노, 첼로의 조유민, 피아노의 황건영의 연주 들으시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랑데부들라 뮤직 잘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죠?
1: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0: 첫 날이 언제죠? 8월 10
1: 오는
0: 8월 9일.
1: 그죠? 8월 9일부터 오후 2시.
0: 8월 14일까지 네. 이어지는 랑데부드라 뮤직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연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CPBC 라디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이 채널에서 이어서 끝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살베. 자, 곧 이제 연주를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주하러 가시는 동안 또 우리 김혜진 씨도 너무 감사했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아주 그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1: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0: 네,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기 고양, 안성, 파주, 용인, 전남, 전주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있으나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해야 할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발 충격으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기 고양, 안성, 파주, 용인, 전남, 전주에도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특보 발효는 오전 11시부터 적용됐습니다. 서울 전역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이라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무리한 야외 활동은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에 국회 본회의에

체계 전반에 걸쳐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안수사권 폐지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해야 할 국민의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에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지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면 정권도 지워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 자주 쓰는 SNS에 계정까지 만들고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검사의 영장 청구 제한 등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함께 주최한 김미애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건 법안 뒷거래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당심 공략을 위해 행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정청 내 김민석 후보가 약 1%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면서 가장 큰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 나란히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오늘 전남 화순에서 지지자들과 만났고 오후엔 나주로 넘어가서 시민들과 접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오전에 광주 말바우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에 오후엔 정책 간담회를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 당원 토크 콘서트를 한 데 이어 오늘은 전북 남원과 정읍, 김제, 부안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당대표 후보 3명은 내일 두 번째 TV토론에 출연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하고 방만한 선거관리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신속한 특검과 선관위 해체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 투표율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는 등 실수와 고의가 난무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끝장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부정선거론으로 뒤바꾸려고 하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 특검 국민추천위원회 논의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가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군과 관련해서 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남미 순방을 마치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 귀국 후 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

0: 하며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규제 완화 등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성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의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다각도로 살펴서 정책을 꼼꼼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시간이 넘는 긴 회의를 마무리하며 어렵더라도 2일에서 3일 안에 금융과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전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경북 고령과 대구의 낮 최고 기온도 41도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7분 기준 경북 고령의 낮 최고 기온은 41.2도, 대구 동구 시남동은 41.1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의 온열 질환자는 62명, 경북에서는 20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한낮 야외 활동과 작업을 피하고 열사병이 의심되면 119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지만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고령 의성 37도, 대구 안동 구미 36도, 경주 33도, 포항 32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가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도내 경로당 8,660곳에 각각 10만 원씩 모두 8억 6,60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의 냉방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둔화된 반면 경북은 3.2% 올라 전국 평균 2.8%를 웃돌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오늘 발표한 지난달 대구 경북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모두 참외와 배, 배추, 수박 등 신선식품 가격은 내렸지만 경유 가격은 각각 23% 넘게 올랐습니다. 보험 서비스료도 두 지역 모두 1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통부문 물가가 두 지역 모두 7에서 9%가량 올라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위축과 고물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대구 지역 상가 1층까지 빈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구 일반 상가 1층 공실률은 10.2%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서문시장과 청라언덕, 계명대 주변 등 전통 상권의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실률이 높은 상권일수록 수익 악화로 빈 점포가 더 늘고 방문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고속열차가 다음 달부터 증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편은 추경호 시장이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며 평일 2회, 주말 3회 정차 확대가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고속열차는 평일 38회, 주말 41회며 증편된 열차는 내일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증편을 시작으로 서대구 역세권 개발, 도시철도 5호선 연계를 비롯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임산부의 건강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돕기 위해 임산부 5천여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임산부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본인 부담금 4만 8천 원을 포함해 연간 24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꾸러미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등으로 구성되며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청자가 부족했던 6개 구군의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도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이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문양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문양역 역사 내 3층에 조성된 스마트 도서관은 365일 무인으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건강 테마역인 문양역의 특성을 반영해 큰 글자 도서와 건강 치매 예방 도서를 비롯해 모두 250권의 책을 비치했습니다. 또 개관 초기 한 달 동안 이용 안내 도우미가 어르신들에게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지금 기온은 33도, 습도 58%입니다. 담당의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01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마음이 무겁거나 생각이 복잡해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러킹 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이 러킹은요, 우리말로 배낭을 메고 걷는 걸 뜻하는데요. 이때 배낭은 적당히 무겁게 메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러킹은 맨몸으로 걷는 것보다 우리 열량을 더 많이 쓰고요. 근력과 지구력도 동시에 키워준대요. 적당한 배낭의 무게는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해주고 또 내가 이 무게를 견디면서 걷는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는 다운 줄어들고 정신력은 업! 강해진다고 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유성의 오늘도 걷는다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로킹, 배낭을 메고 걷는 거 여러분 해보셨나요? 배낭의 무게는 초보자 같은 경우 체중의 약 10%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일상에서는 뭐 책이나 물병과 같은 것으로 한 2kg 정도 넣고 걷는 것도 좋대요. 이렇게 배낭이 적당히 무거우면요, 우리 또 현대인들 대부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보기 때문에 거북목 되어서 구부정해 있잖아요. 그런 자세도 반듯하게 펴줄 뿐만 아니라 이 적당한 무게를 내가 견디면서 걷는 동안 생각도 가다듬고 마음도 단단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걷는 것보다는 적당히 불편하게 걷는 게 몸과 마음에 또 건강에도 좋다라는 건데요. 저도 매일 배낭,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요. 가방 안에는 책도 있고 또 아이패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약간의 긴장감, 적당한 불편함을 늘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자세도 좀 편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좀 더 걸어볼 만한데? 내가 이 날씨를 좀 즐길 만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로킹 어떠신가요? 함께 해볼 만하지 않나요? 우리 라디오 빵집 함께 들으면서도 로킹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픈 시간 맞춰서 입장하신 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45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저 왔습니다. 오늘 딱 시간 맞춰서 출석 체크. 와, 기분이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7445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우리 라디오 빵집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8621님 오셨는데요. 저도 이 속이 시끄러울 때 밖에 나가서 걷는데 이제부터 배낭을 메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배낭 안에 물도 하나 넣고 혹시 모르니까 휴지도 하나 넣고 이렇게 가면 마음도 뭔가 차분해지고요. 필요할 때 쏙쏙 꺼내서 쓸 수도 있으니까요. 배낭 메고 걷는 러킹 우리 8621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라디오 빵집 러킹과 함께 듣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식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4633님 오셨는데요. 어? 신부님, 저 배낭에 책 한 권 생수 한 병 넣고 걷는데 제가 럭킹하는 거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4633님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고 있다라니. 크, 이제 오늘 그 표현을 럭킹이라고 새롭게 깨달았네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늘 그렇게 다니는데 아, 이게 럭킹이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9529님 오셨는데요. 너무 무거우면 관절에 무리가 가요.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적당히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가방을 너무 무겁게 메고 다니진 않으시나요? 요새 학생들 가방 이렇게 들어보면 와, 무슨 학원 책에 학교 책에 온갖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아주 아이들 어깨 부서지겠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이 또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 나도 럭킹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담으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적당히가 좋으니까요. 우리 신신우신에서 매일 요일별로 특별한 빵을 여러분께 과하지 않게 아주 적당하게 늘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 2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오늘 가톨릭 찬양 크루 열일곱이다와 함께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D-1년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입장하셔서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2부까지도 꼭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방에 무언가를 넣고 걸어가는 느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듣고 싶은 음악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리플라이의 낡은 배낭을 메고.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맞춤 배송도 전해드릴게요. 773호님께서요 휴가철 맞아 부모님과 우리 3남매 가족들 모두 총출동 1박 2일로 떠나요. 이제 모두 결혼해서요 자녀들까지 있어 대부대가 이동 중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휴가철 맞이해서 떠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아주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773호님 가족분들 이번 휴가 아주 기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혹시라도 속상한 일 있다고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773호님께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한 곡 배송해 드릴게요. 한덕훈 신부님의 함께 가는 길.

한덕훈 신부님이 부르고 JFN 피처링한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이어서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의 산책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이분들 노래 또 들으니까 뭔가 이 마음이 좀 더 쿵쾅쿵쾅 이 설레는 마음이 막 드는 것 같은데요. 아, 라디오 빵집에도 한번 이렇게 모셔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또 신곡으로 들었을 때 이 노래의 신선함을 우리가 빨리 또 접하고 그런 마음을 또 나누는 게 너무나도 좋잖아요. 이 최근에 발매된 곡을 직접 만나서 또 라디오로 들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우리끼리 도란도란 또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9045님께서요. 저는 가방에 뭘 자꾸 더 넣어서 너무 무거워져요. 적당히 비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넣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넣어야 할 것 같고 아유 고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9045님의 마음을 저도 너무나도 잘 느끼는 게요. 저도 자꾸만 뭘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쓰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가방이 자꾸만 무거워지는데요. 그런 날 어떻게 되죠? 정작 하나도 제대로 안 쓰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욕심으로 채우고 싶은 마음도 좀 비우고 대신에 나의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가 딱 어울릴 것 같네요. 하늘 바라기에 우리와 함께 주여.

0: 하늘바라기에 우리와 함께 주여, 나정신의 나라바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6643님께서요. 세계 청년대회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네요. 저 홈스테이 신청했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 반 기대 반 그러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 본대회 기간 또 각자 그 전주에 하는 교구대회 기간까지 많은 분들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많은 기대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인간들이 준비하는 그런 노력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부족함을 또 채워가시지 않겠어요? 홈스테이 신청하신 분들, 특별히 내가 외국인들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모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홈스테이를 잘 받아주신다면 그 시간이 더욱더 큰 기쁨과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17이다와 함께하는 세계 청년대회 프리콘서트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대회 함께 1년 앞두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나누는 이 라이브 노래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시고 우리의 걱정 훌훌 털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서 오세요.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선물가게 준알게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0: 미사부에서 미사부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직고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딱 1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잠시 후 2부 빵집 콘서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집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 라이브 음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부까지 놓치지 마시고 쭉 함께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DES 월십의 온 세상에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0: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고른 빵집 BGM 2027 서울 WID 공식 주제가인 Confidite Ego Bici Mundum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이 버전이 또 클래식 버전과 팝 버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들은 곡은 이제 공식 주제가 팝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딱 1년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어제가 이제 D-365일이었죠. 이 365일을 기점으로 발표된 이 공식 주제곡 어제 저녁에 이렇게 발표가 돼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아, 정말 세계 청년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정말 수많은 그런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또 나누겠구나라고 1년 뒤에 미래를 좀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들 잘 모아서 정말 세계 청년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를 함께 골라봤고요. 이 Confidite Ego Bici Mundum 이 노래는 이제 주제 성구 그대로죠. 이제 용기를 내어라라는 그 주제 성구 그대로인데 우리 또 정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류하느님께서 세계 청년대회 주제가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라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또 공식 주제가 뿐만 아니라 세계 청년대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많은 생활성과 우리 가수분들께서 우리 기원 음악들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런 노래들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춘희바라기님께서 주제가 너무 매력있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5087님께서 우리 용디 신부님 반갑습니다. 더위 무사히 뚫고 와주심에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영란님께서 뜨거운 햇볕 때문에 덥지만 그래도 우리 신부님과 함께 신신우신에서 한 걸음 또 함께 걸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화요일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인데요. 오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집으로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서울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특집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 프리 콘서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와 내년에 약간 이런 뜨거운 마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로 만나는 우리 빵집 콘서트 모두 입장해주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빵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마시던 빵,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1년 특집 청년 프리 콘서트 바로 만나볼게요.

0: 신신우신 빵집 콘서트 K가톨릭 생활성가 찬양크루 17이다와 함께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D-1년 특집 청년 프리 콘서트 오늘 위에 달려오신 17이다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우리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빵집 콘서트 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 세 분 함께 나오셨는데요. 와 오늘 날씨가 엄청 엄청 더웠는데 이 더위를 뚫고 와주신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이다의 막내 뭐 예를 들면 17이다의 끝이자 WID로 치면 청년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신정환 유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3: 저는 언제까지나 청년이고 싶고 지금도 청년 어디쯤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에서는 청년이 아니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청년이라고도 하는 저는 영원한 청년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7이다의 원조 기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3: 여기가 예. 청년입니다. 예.
2: 제 청년의 끝 예 여기 청년의 시작이었으면 청년의 시작. 예. 오메가 오메가 예, 그리고 예. 17이다에서 최고령을 맡고 있는 안정준 파스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또 세 분을 모시고 이 서울 세계 청년대회 D-1년 특집으로 이 청년 프리 콘서트 자리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우리 이세인님께서 오늘 투 미남 원 여신 대표님 특집이군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신란 스텔라님께서 17이다 분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라고 이렇게 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윤세호님께서 17이다 세 분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WID 감사합니다. 1년 앞두고 이렇게 라이브가 활기차니 기분이 좋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류하느님께서 안정준 파스칼 형제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노래와 기타 소리가 어우러져 더 기쁘고 더 즐거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파스칼 형제님 사실은 빵콘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모셨는데
3: 맞아요.
0: 이 마이크 앞에서 또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2: 너무나 떨리고 네. 저희 항상 이 빵콘 할 때마다 네. 저는 이 가까운 근처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려고 점심시간 끝물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3: 이제야 왔어요.
0: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 우리 파스칼 형제님 오실 때마다 저희가 늘 특집이었거든요. 무슨 어린이날 특집.
3: 맞아요.
0: 약간 정신없는 특집 할 때 늘 이렇게 사운드를 채워주셨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2: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아.
3: 근데 그때는 약간 관객으로 와가지고 네네네. 우리 사진 찍어주고 아이들 뒤치다거리를 했거든요.
0: 네, 그렇죠.
3: 화면에는 거의 안 나오시고 네. 나오긴 나왔어요.
2: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3: 사실 목소리는 안 들어갔어요.
2: 네, 어린애들 보니까 네. 좋았어요. 오래간만에
3: 오늘 약간, 처음으로 목소리가 네. 나오고 진짜 기타 소리를 직접 그쵸. 들려주려고 네. 나왔습니다.
0: 예? 약간 특집 전문 열리곤 멤버 파스칼 형제님이라고 네.
2: 한번더 네.
0: 특집을 자주 해야겠어요. 자주 모시려면
3: 자주 네. 좀 오세요. 네.
2: 많은 연차 예, 제가 써서 네네. 자주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네.
0: 우리 사실 제노 형제님이 늘 이렇게 기타를 쳐주셨는데
3: 네.
0: 약간 파스칼 기타 제노 베이스 조합으로 또 한번 언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그래도 꿈꾸고 있는데 네. 네, 한번 시간이 맞을 때 꼭 올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둘이 근데 둘이 자꾸 같이 안 올라 그래.
0: 네네.
3: 둘이 왜 안 오는 거야 같이. 네,
2: 라이벌.
0: 네. 네, 불화설은 내부적으로 해결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성 율리아님께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바올라 대장님, 우리 파스칼님 모두 청년이시죠? 예. 라고 네, 해주셨고요. 우리 마리안나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네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신부님 오늘 앞치마 두고 오셨나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앞치마 옆에 있는데 일부러 안 입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청년 프리콘서트잖아요. 오늘 약간 이 프리콘서트를 즐겨보겠다.
3: 아.
0: 나는 오늘 빵은 일부에 다 구워서 팔았고 이분은 나도 즐기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3: 네. 반차
0: 네. 느낌으로 이렇게 했고요. 우리 마리 안나님께서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첫 곡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곡이었죠?
1: 첫 곡이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라라는 곡인데요. 오늘이 또 WID D-1 특집이니까 네.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노래가 어떤 곡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WID 곡이 나오기 전에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대부분 다들 직업을 구하고 있고 또 인생의 갈림길에 이게 놓여 있는 시대의 시간인데 네. 이 가사들이 되게 청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곡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0: 네. 저도 이 노래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아이들을 놀리거나 이제 친구들을 놀릴 때도 이 노래 약간 네. 하거든요. 우리들 가사가 있잖아요. 그 우리들 네. 이름에 이제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가날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1: 진정한
0: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시면 네.
3: 진짜 갈 길 찾지 못했으면 상처받겠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고
3: 네.
0: 어제는 이제 디마시 365일 또 기점으로 주제가가 그렇죠. 또 이렇게 나왔어요.
3: 맞습니다.
0: 정말 이제 내년 이 시간이 되면 우리 는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이 서울에 또 전 교구에 외국인 또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득그득 할 텐데
3: 네.
0: 약간 어떤 기대감이 좀 있으신가요?
3: 그냥 WID 사실 저는 참여를 못 해봐가지고 항상 그 시기마다 학생이었거나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진짜 리스본 WID에서 서울이라고 발표가 나는 순간 됐다 왔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청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걱정이 좀 되면서 그래도 무조건 저는 어디선가 찬양을 하겠다는 포부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어디서 하죠? 어디서 해도 되나요? 그냥
0: 아마
3: 해도 돼요?
0: 또 교구별로 또 본대회 기간 안에도 네. 우리 또 열리고비다가 필요한 순간 하느님께서 너희를 쓰겠다라는 또 곳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3: 네, 네. 방송 다들 듣고 계세요? 열리고비다는 WID를 위해 몸을 투신할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0: 네, 투신하는 마음으로 또 신신우신과 함께 네. 빵콘도 이렇게.
3: 네.
0: 이렇게 또 채워가다 보면
3: 그럼요.
0: 우리가 또 내년에 이 시간 아 신부님 저 가서 어디서 공연해요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또 청년이시잖아요.
1: 네.
0: 청년으로서 WID에 대한 또 그런 마음 있나요?
1: 청년으로서 WID는 되게 제가 저도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에요. 저도 청년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할 때도 예전에 군인이거나 아니면 고등학생이거나 이랬는데 첫 청년으로서 이제 WID 참여한다는 게 빨리 가서 한번 저도 내년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기대가 크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신신우신에서 WID 특집으로 열일곱이다가 또 참여했으면 네. 너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어요.
3: 할 수 있나요?
0: 약간 공개 방송 느낌으로 이제 딱 세팅해놓고
3: 네.
0: 이제
3: 너무...
0: 사람들 쫙 앉아있고 저는 진행을 하고 다 같이 우리 네, 또 열리고비다가 WID를 또 이렇게 뭔가 노래를 네. 부르고 있는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3: 그러니까요.
0: 또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3: 네.
0: 오늘 그런 마음들 그런 미래들을 꿈꾸면서 미리 이렇게 좀 청년 프리 콘서트를 여러분들께 준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3: 네.
0: 좀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런 노래들을 좀 채워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있으셨을 텐데
3: 네.
0: 잠시 후에 곡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저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 또 선생님들 말을 잘 들었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마음으로 오늘 또 청년 프리 콘서트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어떻게 고척돔 예약 가능한가요? 네, 우리 열리고비다와 함께 고척돔에서 네,
3: 이렇게. 아 전화 중에 PD님
0: 지금 전화 중이시라고 네. 해주셨는데
3: 기다릴게요.
0: 네,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그러면 먼저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가볍게 우리 또 청년분들과 청년들에게 미리 전하는 WID 프리 콘서트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 콘서트 즐겨볼 텐데요. 오늘 어떤 곡들 준비해 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할 곡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희 열일곱이다의 딱 WID 주제에 맞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주제를 내용으로 만든 용기를 내어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한번 하고 다음 곡 하겠습니다.

0: 없던 용기까지 밑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네 그런 노래고요. 실비아님께서 오 17이다 빵집에 앙금 해주셨고요. 박건영님께서 프리콘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릴게요.
1: 네, 방금 불러드렸던 용기를 내어라는요. 17이다, 17이 데이라고 저희가 매월 17일에 음원을 발매를 하고 있잖아요. 17이 데이 하고 약간 구수하게 사투리처럼 저희가 17이랑 날을 뜻해 요리를 뜻하는 데이를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17일마다. 그래서 음원을 발매한 곡 중에 쉬운 한 번째 곡이고요. 아무래도 WYD가 1년 후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WYD를 생각하면서 주제성구를 담아서 만든 곡이고요. 그 다음 곡은요. 이 곡이야말로 청년들을 위한 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잔잔하게 부를 예정이고요. 우리들의 빛나는 시간을 곡에 담았습니다. 청년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와, 우리 퐁퐁 김재님께서 바울론이 2027년 WID에서 찬양한다는 포부 멋집니다. 또 이 노래들 함께 들으니까 벌써 2027 WID가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공구 이사님께서 정환님 목소리 노래 너무 잘 어울려요. 진영님 코러스와 정주님 연주도 일품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참 열매님께서 노래 참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박건영님께서 무더위에 갑자기 내리는 가랑비처럼 촉촉하게 해주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노래 들으니까 약간 청년들의 마음을 정말 함께 노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내년에 청년들이 모여서 엄청 파이팅 넘치게 분명히 이제 WID 축제를 즐길 텐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좀 힘든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준 오빠 원조 기타리스트잖아요. 항상 이상진 제노에게 이 자리를 뺏겨서 이를 갈고 있다가 오늘 나와가지고 열심히 진짜 엄청 갈고 닦은 실력, 우리 17이다 저희 거의 10년 다 돼가거든요. 10년 동안 기타리스트, 원조 기타리스트로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2: 예.
1: 네, 그 오빠에게도 저에게, 야, 그 오빠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정환이 지금 목소리가 다 갈리고 있어요. 찬양을 너무 많이 해. 17이다 들어오고 나서 찬양을 너무 많이 하고 나서 목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정환이에게도 빛나는 시간 위로를 전해주고 싶고요. 지금 듣고 있는 청년들 모두에게도 이 곡이 좀 위로의 곡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음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미발매 곡입니다. 미발매 곡이고요. 17이데이 쉬운 네 번째 곡이 될 예정이고요. 이 곡은요, 제가 WID 주제가로 출품을 했던 저희 강렬한 포부를 담았던 곡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른 주제가가 뽑혀서 이 곡과 함께 주제가가 널리 널리 불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율동 찬양과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나와 함께 가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우리 참 열매님께서 헉 하고 보내셨고 박건형님 신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루미송님께서 와 미발매곡 최초 공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겐취잖아요. 개인 취향이잖아요.
1: 네, 겐취.
0: 어 주제곡보다 귀에 잘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 아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 잘 더해주신 네, 네. 그런 시간이었고요.
1: 아닙니다. 전 주제곡이 네. 더 좋습니다. 네.
0: 우리 3428님께서 와 너무 신나고 좋아요. 진격의 17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317님께서 우리 폭염 뚫고 쏟아지는 소나기 같은 노래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가자. 네, 와,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 한 가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함께 가자 할 때 약간 뒤로 젖히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허리가 괜찮으셨나.
1: 아, 청년들을 위한 거라서 아, 청년들한테는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0: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열리고비다와 함께하는 이 청년 프리콘서트, 이 네. 세계 청년대회 D-1년 특집으로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세 분 또 청년들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래 불러주셨는데 어떠셨나요?
1: 일단 어제 주제가가 발표가 됐잖아요. 일단 17이다도 그 주제가에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유 불러야죠. 우리 또 불러야죠. 그죠?
2: 맞아요.
1: 주제가도 부르고 또 오늘 또 신신우신에서는 저희가 미발매 곡인 WID 주제가로 출품했던 그거 이렇게 신나게 또 율동찬과 함께 부르면서 사실 저희가 캠프 주제가 나와 함께 가자예요. 용기의 선교사 나와 함께 가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미 나와 함께 가자를 저희와 함께 율동 찬양을 하면서 막 불렀거든요.
0: 네네네.
1: 그걸 이어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들려드리고 뭔가 WID가 훌쩍 눈앞으로 다가온 느낌? 그래서 좀 뭔가 화이팅 넘치는 하루가 될 것 같고 계속 우리 청년들이 WID에서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우리 파스칼 형제님 오늘 이렇게 프리콘서트 하면서 기타로 네. 함께 해주셨는데 네. 이 또 찬양할 때 내가 연주를 같이 할 때 또 그 뜨거운 마음도 좀 담게 되는 것 같으신가요?
3: 맞습니다. 신부님 제가 실은 이제 WID 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있는 오늘 실은 생각해보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청년과는 좀 멀어지는 나이지만 제가 이제 제 저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또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을 하면서 또 주님의 SNS 여기 꽹가리들 주님의 네. 꽹가리들 우리가 주어진 또 직분을 또 이 WID 1년 전까지 우리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해야 되고 오늘 또 이렇게 여기서 저도 실은 이제 일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지만 오늘 여기서 더욱 힘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0: 사실 이 세계 청년 대회가 청년들을 위한 대회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네. 이 모든 신앙인들의 축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또 신앙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또 복음적인 그런 가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어머 저도 이제 청년의 나이는 좀 지났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축제장을 함께 또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이 또 노래 제목들이 용기를 내어라, 빛나는 시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또 참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깊게 생각하게 해보는 네. 네, 그런 제목들인데 우리 용남자님 혹시 내가 이렇게 찬양사도로 살아가면서 아니면 나의 그냥 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었던 순간들이 좀 있었나요?
2: 네, 저는 찬양사도 하면서 되게 느낀 게 용기를 내야 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든 더 용기를 내야 되는 용기를 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미쳐야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오늘도 그렇고 제가 늘 콘서트 다닐 때도 그렇고 늘 마음속에서 제가 항상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 용기가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또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좀 용기를 늘 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0: 네, 우리 대표님은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참 빛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1: 당연하죠. 왜냐면 사실 저는 그냥 일반 그냥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달란트를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으로 선교를 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진짜 제 목소리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지금 10년 넘게 노래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저를 빛나게 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0: 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어떤 탤런트들을 가지고 각자의 최선을 다하지만 또 나 혼자 했을 때 벅차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저도 이제 뭐 혼자서 띵까띵까 좀 악기도 하고 그러는 편인데 우리 파스칼 형제님께서도 이제 기타를 이렇게 또 치시잖아요.
3: 예.
0: 우리 또 이제 마지막 곡 제목이 나와 함께 가자였는데 예. 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우리 17이다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받는 순간 어느 때신 것 같으세요?
3: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1: 함께. 내가 같이 있으니까.
3: 예, 실은 기타 혼자 치면 이제 기타 혼자 치면 벌거벗겨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누가 같이 노래를 불러줘두면 네. 확실히 그 포근함이 있고 또 아까 상진이 제노 얘기했지만 제노가 옆에 베이스로도 같이 있으면 더 포근해지고 항상 찬양할 때는 그 협동 이런 같이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이렇게 하고 특히 그것을 또 찬양이라는 것도 할 때 더 이런 함께한다 이런 것들 느끼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물론 이제 기타 솔로도 너무나도 멋지게 연주하고 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각자의 어떤 악기들이 함께 화합을 이룰 때 또 솔로가 더 빛이 나는 법이잖아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딩동 언니도 많이 그립고요.
0: 네.
3: 그리고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네.
1: 우리 감사해요 우리 멤버들한테.
0: 맞아요. 항상. 우리 이런 분위기를 담을 수 있으니까 아마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이 순간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정말 1년 뒤에 오늘 함께 불러주신 이 세 곡을 네. 수많은 세계 청년들 앞에서 부른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약간 어떠실 것 같으세요?
2: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찰 것 같아요. 제가 이 청년들 앞에서 청년으로 대표해서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신앙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 함께 다 같이 용기를 내고 다 같이 함께 가자. 이런 말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요. 저는.
0: 그래서 이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노래들도 정말 이 뭐 우리나라 말을 아는 청년들이든 또 모르는 청년들이든 함께 와 이 부분을 또 함께 합창하는 그런 맞아요. 모습 함께 그리면서 여러분의 또 앞으로의 그런 네. 여정들 저도 응원해 보고요. 이쯤에서 우리 또 세 분을 라이브. 무대로 모시고 한 곡을 더 라이브로 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대로
1: 갑시다.
0: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빵집 콘서트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청년 프리 콘서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7이다의 목소리와 연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또 기도 함께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4: 네, 다음 곡은 WID 역대 주제곡 중에 하나죠. Jesus Christ, You Are My Life고요. 저는 사실 WID를 생각하면은 2022년 월드컵이 이렇게 좀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강화문 거리, 시청 거리를 메웠다면 이제는 전 세계 청년들이 메울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진짜 찬양으로 진짜 We are the world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떼창으로 불러봅시다.

0: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아, 언제 들어도 너무나도 좋은 명곡인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약간 이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17이다의 목소리와 또 연주를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저는 잠깐 기대했던 게 혹시 그 외국어 버전 다 이렇게 해주시나? 잠깐 기대했는데
1: 한국인
0: We are Korean. 네.
1: Korean.
0: 네. 4589님께서 저도 같이 떼창합니다.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알렐루야. 보내주셨고요.
2: 알렐루야.
0: 이 마음님께서 샘들 목소리 너무 예뻐요. 무반주가 이렇게 듣기 좋은 적은 처음이에요. 우리 용기를 내어라 또 뮤비도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대 중이고요. 발매 날까지 공연 돌려볼게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마음님
2: 또 네. 마음이가 저희 그 3차 때 되게 응원을 열심히 하고 저희를 많은 사랑을 줬던 그런 학생이에요. 고3인데 네네. 이제 마음이도 곧 내년에 청년이 되니까
1: 맞아요.
2: 또 청년이 된 기념으로 좀 기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마음아 우리 WID에서 만나자. 네.
0: 또 언젠가 17이다 막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네. 마음이 네. 참 열매님께서 나라의 기둥인 청년분들 힘내세요. 우리 성당에 청년들 많이 모여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372님께서 우리 교황님께서 레오 교황님이 스튜디오에 함께 오셔서 노래하는 상상 해봤네요.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와.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피디님 빨리 교황청에 연락 좀 해주세요.
1: 교황님 함께
0: 교황님 레오 교황님 한번 와주세요.
3: 교황님한테 전화 네. 주세요.
1: 교황님 네. 전화 주세요.
0: 긍정적인 신호 네 이렇게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 우리 오늘 17이다와 함께하는 세계 청년대회 D-1 년 특집 청년 프리 콘서트 함께 채워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1: 알파 요 오메가로
0: 네네네네
1: 윤희 씨
0: 네
1: 17이다의 이제 최고령 과
0: 네.
1: 여기 과. 최연소 네 그래서 처음과 이제 끝을 맡고 있어요. 우리 네. 처음 님께서
3: 예 처음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저희 우리 콘서트에 와서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주 연차 올 수 있도록 신부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화이팅.
3: 감사합니다.
1: 관장님, 부장님 좀 봐주세요.
3: 네. 저희 지금 폭염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동료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배달 나가거든요.
0: 네네.
3: 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또 한번 위해서 기도도 네. 해주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화이팅. 네, 과 부탁드릴게요.
1: 과입니다. 알파
0: 요입니다.
1: 네. 주제가가 전 세계 청년들을 모으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제가와 함께 이번 8월 17일 날 발매되는 나와 함께 가자 율동 찬양과 노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0: 가자.
2: 저는 또 청년들에게 소감을 하고 싶은데 저도 청년인 만큼 저도 진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되게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무슨 일이 오든 용기를 내어서 다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17이다와 함께

네, 오늘 17이다와 함께 청년 프리콘서트 시간 아주 기쁘고 알차게 채워갔고요. 내일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의 빵 덕후들의 쫄깃한 빵 덕질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4번째 주자로요, 우리 세계 청년대회를 바쁘게 준비 중인 WYD 조직위원회 행사 총괄부장 김윤웅 룩하신 분과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싸이의 환희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캐팅 에몬스 가구 캐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캐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캐팅 집을 완성할 땐 캐팅 한 번에 비교하고 캐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캐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들리는 말이 있죠. 바로 역대급이라는 말입니다. 역대급,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역대급 폭염에 유럽에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역대급 산불. 여기에 비만 왔다 하면 역대급 집중호우고 사재기를 부추기는 역대급 물가까지. 그런데 이 역대급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전에는 없을 만큼 뛰어나거나 특별한 일을 말할 때, 그리고 역대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라는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어느새 비록 걱정과 한숨이 따라붙는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역대급으로 시원한 바람, 역대급으로 다정한 인사, 그리고 역대급으로 오래 기억될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 단어의 이미지를 바꿔주면 어떨까요? 8월 4일 화요일인 오늘은 역대급으로 겸손하셨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 데이식스 역대급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가 휴가 떠난 이 타이밍을 틈타서 제가 접수했습니다. 저는 DJ 달자 강동협 요셉 신부입니다. 원래 전체 방송에 한 옹큼 진짜 조금만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통으로 제가 접수를 했는데요. 사실 긴장이 됩니다. 긴장돼서 1시간 전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걱정인형, 저의 마스코트 짱구 인형까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걸로도 긴장이 풀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역대급 지지와 응원을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자꾸 역대급으로 안 좋은 기록들을 새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시간 역대급으로 좋은 기록을 쓰는 사람들이 된다면 세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기대 섞인 희망을 가져보면서 역대급으로 행복한 행복 찻집을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려면 일단 역대급으로 재미있는 퀴즈부터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재미있을지 안 재미있을지는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제가 행복 찻집에 출연하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를 달자 신부라고 소개했었잖아요. 제가 왜 달자인지, 왜 별명이 달자인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우리 행복 찻집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그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한번 퀴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기가 필요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학창시절 담임선생님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조디가 달싹달싹 거린다고 해서. 2번,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한때 타짜를 능가하는 손기술이 좋아서. 3번, 트로트 가수 달자씨의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불러서.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과 함께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 비제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콘 크루에겐 영상 한 개당 5만원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한 쇼폼 영상을 만들 크리에이터 대구 CP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퀴즈 정답과 기막힌 다른 오답까지 기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힌트송 나갑니다. 성광 임현식 육성재 알듯 말듯해 띄워드릴게요. 가사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네, 서원광 임현식 육성재의 알듯말 듯해 들으셨고요.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1번. 학창 시절 담임 선생님이 입담이 좋다며 조디가 달싹달싹거린다 라고 하셔서였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요, 풀네임은 원래 조달자였어요. 조달자였는데 친구들이 이제 조를 빼고 달자야, 달자야 라고 부르면서 시작된 별명이었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은 저의 별명인데요. 그 선생님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를 하도 떠드니까 혼내시면서 니좀 그만 말해라 라면서 니 조디니까 한 번도 쉰 적이 없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별명을 붙여준 그 선생님 한번 뵙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먼저 제 눈에 띄는 분이 우리 또 새롭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윤세호님 정답 1번 담임 선생님이 조디가 달싹달싹거린다 라고 해서 저는 오늘 부산에 일하러 아빠차 타고 가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아빠차 타고 가시는 와중에 정답 이렇게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께 더 드릴까 하는데 보니까 내일이 또 생일인 분이 계시네요. 우리 대건 안드레아님. 네, 정답 1번으로 맞춰주셔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재치 있는 오답 문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우리 너튜브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분께 좀 눈에 띄네요. 경희님. 달달하고 짜릿한 매력의 줄임말. 센스 있는 듯. 예, 본인이 이렇게 센스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분께 오답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시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우리 문자로 9736님. 달고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네, 맞는 말이라서 제가 이분께 오답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짠거 너무 좋아요. 네, 정답과 센스 있는 오답 맞추신 분들, 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달짜 신부의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만 혹시 우리 행복 가족들이 생각하는 저의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노래 한곡 나가는 동안 우리 행복 가족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명 말씀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동안 우리 밀키웨이의 노래 듣고 올게요. 별명.

행복 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율리안나 자매님, 아니 오디님 어디 가시고, 달짜 신부님께서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엘랄라님, 한 시간 전에 오신 달짜 신부님, 역대급 행복한 행복 찻집 만들어요. 좋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와 또 빵톡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은 별명을 보내주신 분이 또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 학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귀염둥이 할머니라고 하네요. 제가 귀엽긴 하죠. 네,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께 선물 드리면서 한 분께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권용조님, 제 별명은 음육책방입니다. 뜻은 책과 음악 찾으면서 보게 됩니다. 네, 음육책방, 멋진 별명이라서 이분께도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본격적인 프로그램 달짜의 행복찻집 화요일 코너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오늘 어떤 신부님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볼지 궁금한데요. 접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다 할 겁니다. 노트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주파수 고정.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사연과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저의 노래가 함께합니다. 달자신부의 플레이리스트.

오하 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네, 좀 외롭고요.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오늘이라서 조금 외롭기도 한데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그 사연에 맞는 노래를 틀어드리는 날로 정해봤어요. 사플리가 사제들의 플레이리스트잖아요. 그래서 그 줄임말을 또 이용해서 사연을 읽어주고 사제가 노래를 틀어주는 사제의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풀이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댓글에 방금 눈에 띈 게 혼자 다 하신다. 네, 맞습니다. 1인 다역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평소에 행복 찻집을 이렇게 찾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우리 오디의 또 아름다운 목소리, 또 밝은 목소리, 청량한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싶어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진행을 하니까 좀 걸걸하고 좀 뭔가 저음이고 이래서 듣기 불편하시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제 겁니다. 그러니 오늘만큼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무튼 오늘 이 시간 너무 재밌고요. 이제 사플리에 들어오니까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나운서처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박또박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저의 노래가 합쳐진 행복한 사플리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사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세 분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보내주셔서 찬찬히 한 분씩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인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어지네요. 힘낼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소연님,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사실 시간은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제 의지가 너무 약해서 문제예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278님, 더운 여름이지만 입원 중이라 하루하루가 시원하지만 때론 좀 지루하기도 해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곡 하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너무 덥고요. 밖에 나가기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도 차로 이동해야 될 만큼 밖에 서 있기 싫은 이러한 날씨. 그리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면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는 것도 뭔가 잘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의욕도 떨어지고 힘도 조금씩 떨어지는 이러한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또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떡하죠?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 활력을 넣어줄 응원. 사실 저는 요걸로 활력을 자주 얻기도 하는데요. 요거 한 잔 벌컥벌컥 마시면 플라시보 효과일지도 모르지만 활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듣고 올게요.

네, 유난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덥고 뭔가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은 뭔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걸 마시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나는 못 마신다 하시는 분들, 요즘에 뭐 아이스티 드시는 분들도 많고, 아샷추? 예, 아이스 샷을 추가한 뭐였죠? 예, 아이스티. 그러니까 커피랑 아이스티가 섞인 아샷추. 예,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뭔가 시원한 걸 마시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가지고 의욕을 또 이렇게 생기면서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날씨가 너무 덥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더운 날씨 화이팅! 네, 응원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네, 다음 사연, 두 번째 사연 듣고 올 텐데요. 요 사연은 좀 기니까 천천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짜 신부님. 저는 도량성당 도란도란 청년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가다라고 합니다. 평소 즐겨 듣던 우리 달짜 신부님께서 진행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용기 내어 첫 사연 보냅니다. 저는 7년 동안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어린이집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숨가쁘게 달리다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게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조만간 조직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무뚝무뚝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건 다름 아닌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걱정해주는 주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늘 든든한 우리 도란도란 청년의 식구들이 매일 저를 위해 기도 속에서 기억해주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아가다야, 기도하고 있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한마디 한마디가 불안했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도의 힘 덕분에 저는 마냥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아,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많은 분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도란도란 청년회와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보내주신 마음 잊지 않고 힘내서 검사 잘 받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을 나누는 아가다가 되겠습니다. 달짜 신부님도 저를 위해 기도한 줄 보태 주실 거라 생각하며 저의 노래 신청곡은 젊은이여 노래하라 너는 두려워 말라 신청합니다. 네. 너무 잘하는 친구네요. 우리 아가다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고맙네요. 이렇게 사연과 함께 좋은 말을 해준 우리 지영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서 하느님을 알고 있어서 행복한 게 하나 있다면, 좋은 게 하나 있다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다는 거 참으로 소중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이 말이 아니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축복이죠. 그말 한마디가 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 보내준 아가다, 우리 빨리 나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우리 행복하게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가다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아가다,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단다. 힘내. 그래서 우리 아가다가 또 신청곡까지 이렇게 보내줬으니까 제가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너는 두려워 말라 라는 노래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비슷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의 줄이 버전으로 틀어드릴게요. 너는 내 것이라.

네, 우리 노래의 줄이 버전으로 듣고 두려워 말라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듣고 왔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우리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참 많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썸미님, 아가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배고프다님, 멋진 사연이네요. 저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가다 자매님,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똥개님, 아가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란도란 화이팅팅 보내주셨고요. 후후마미님, 아가다 언니 힘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권영조님도 아가다 자매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봉님도 아가다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 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가다도 이렇게 기억하면서 힘차게 잘 이겨서 우리 또 재밌게 놀러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사연,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좀 비슷한 사연 두 개가 있어서 제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27님, 요즘 번아웃이 온것 같은 30대 청년입니다. 번아웃이 온 이유는 10대, 20대 시절이나 최근 경솔했던 실수나 잘잘못 부분도 있고 제가 상처 주고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학교나 본당에서 많이 떠나갔고 저에게 거리를 두고 있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고쳐나갈까 싶습니다. 저의 방어 기제나 단점들을 고치면서 대인관계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좀더 성숙해지고 싶은데요. 이 자존심과 또 방어 기제 그리고 자존심 어떻게 내려야 할지 또 막막하기도 한데 혹시 저에게 필요한 좋은 곡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부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다음 또 사연 연달아 이어드리면 우리 SSUM님 안녕하세요. 서른이 되니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삶과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한끗 차이는 무엇일까? 현재의 안정적인 길을 계속 걸을지 아니면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볼지 매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안정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도전은 설레지만 불안이 따라오네요. 신부님의 안정과 안주의 구분법과 신부님은 서른의 나이에 안정을 선택했는지 도전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두 개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앞둔 두 30대 청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대인관계,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과 또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냥 안정된 지금의 삶에 대한 고민. 30대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참 묘한 나이가 30대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의 20대를 한번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는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30대가 되니까 내가 과거에 걸어왔던 길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고민거리도 생기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잘했던 일보다 실수들이 더 크게 떠오르기도 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의 삶을 지켜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 30대의 시작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에게 30대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30대를 시작할 때는 사제, 성직자라는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정말 교우분들과 또 성당 공동체 그 안에서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는 참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함도 많이 느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그만큼 주변 친구들과 또 도움을 청하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요 질문을 저에게 계속 던졌습니다. 나중을 생각했을 때 가장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 선택을 이제 함으로써 내가 가장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사제로 살아가면서, 신부님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것 같고, 나중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하게 되는 인생의 두 번째 출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후회하지 않게. 여러분의 어떠한 선택이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두 분을 위해 이 노래를 전할까 합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네,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출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 진행이라서 많은 분들의 댓글과 문자와 또 이런 말씀들을 못 읽어드려서 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진행할 기회가 한번 남았습니다. 금요일에 또 제가 접수하러 올 거니까요. 네,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의 채칠리아, 저는 DJ 달짜 강동엽 요셉 신부였고요. 또 함께 우리 밖에서 도와주신 아나운서 분과 또 기술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끝곡으로 김신석의 당신처럼 띄워드리며 저는 떠날게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 부분을 열었어요. 아이코나 팝의 I Love It 이곳으로 이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영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김갑중님이 저희 가족은 저만 빼고 호프하고 스파이더맨 보고 왔더라고요. 아들도 아내도 이제는 저에게 영화 보자는 얘기를 안 하네요. 근데 더워서 그런지 혼자인 게 좋네요. 네, 이렇게 또 혼자 정신 승리하셨고요. 예. 갑중님 너무 바쁘신가 보다. 외근 다녀왔는데 밖은 아직도 사우나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덜 뜨거운 것 같아 다닐만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진짜 밖은 나가자마자 숨이 턱 막힙니다. 2109님,

0: 가면서 계속 화를 냈지만 8010님 전 솔직히 불호요. 배우들 연기 정말 좋았는데 전개가 희한해서 중간중간에 시계를 몇 번 봤나 몰라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서 그런지 살짝 아쉬웠어요. 그래도 같이 본 친구는 인생 영화라길래 취향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네요. 그러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별로인데 누군가에게는 와 진짜 인생 영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7710님 저희 부부는 영화 끝나고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에 영화 얘기만 했어요. 아니 전투씬 끝내주는데 갑자기 외계인 무엇?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차 안에서 30분 동안 토론했습니다. 좋은 영화는 끝나고도 대화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 한 표 하셨네요. 예. 호냐 불호냐 이렇게 호불호가 강한 영화다. 근데 진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이게 뭔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 하는 걸 보면은 자, 이분들 중에서 오늘 7710님께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9249님은 여행 가실 때 보낸 가방에 아이스팩 넣고 생수 넣어놔요. 간식도요. 오로지 운전은 남편 몫이라서 장거리 운전하는 남편에게 하품을 하면 간식도 넣어주고 물도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네, 옆에서 운전자가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간식도 넣어주고 말도 좀 시켜주고 하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또 있었는데 아 전동 칫솔 챙겨 가신다는 분 박만수님 전동 칫솔 쓴 지 20년 넘어서 요거 꼭 챙겨갑니다. 이수영님은 저는 상비약하고 과자 꼭 챙겨요. 운전할 때 군것질 꼭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왜 잠 안 오는 껌 있죠. 이것도 중요해요. 왜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잠이 와버리면은 물론 그 졸음 쉼터 가서 잠깐 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야 될 때는 졸음껌 씹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주제 선곡 대결 할 시간이에요. 우리 방글이들의 도움 없이는 이게 완성이 될 수 없는 코너죠.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 코너 큐시트 싹 비워뒀으니까 차곡차곡 챙겨주세요. 도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국제구조위원회와 함께하고요. 태연의 Hands on Me 듣고 시작할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우리가 주제를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을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 고민할 필요 없이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 오늘 날씨에 딱 필요한 주제예요. 들으면 시원해지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 괜히 시원한 것 같아. 이런 노래 있죠. 자,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드립니다. 샵 1053 100원에 드는 유료 문자 혹은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들으면 괜히 시원해지는 노래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UN의 파도.

0710님이 신청해 주신 곡 현아의 버블팝 여름에 들으면 더 신나는 노래죠 하셨어요. 주제 선곡 1라운드 들으면 괜히 시원해지는 노래 청춘 누룽지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53 한 통에 100원의 문자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세요.

3216님 김정민 형님 노래 오랜만에 시원하게 들려주세요. 러브 포션 넘버 9. 제 턱이 나오는 느낌으로 따라 불러볼게요. 자, 주제 선곡 1라운드 당첨자 이 노래 듣고 발표할게요.

아, 우리 마지막에 정민이 형 콧소리 많이 넣으셨네. 까지 넣으셨네요. 자, 들으면은 괜히 시원해지는 노래. 현아의 버블팝, 그리고 김정민의 러브 포션 넘버 나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9177님, 신해철의 여름 이야기. 이 여름에 들으면 신나는 대표곡이죠. 하셨는데,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신청하신 거죠? 와. 강명수님, 쿨의 노래가 시원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쿨의 애상 신청합니다. 8894님, 이정현 썸머댄스, 김범용의 바람바람바람. 제주도의 푸른밤, 듀스 여름 안에서, 바다새의 바다새. 그러면서 영월로 휴가 왔어요 하셨어요. 어머나, 그러면은 우리 단종 오빠 묘랑 저기 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 많은가요? 김갑중님, 버게 맨발의 청춘이요. 땀 흘리고 들어오니까 빠른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아, 이 노래도 좋죠. 조상현님, 김정민님 노래 트롯 버전인가요? 아니요. 따뜻한 대전에서 그냥 정민이 형이 약간 끝에 코를 좀 많이 넣으셨다 나 하신 거. 8766님, 윤종신의 팥빙수, 시원하게 팥빙수 한 사발 원샷이요 하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현아의 버블팝 신청해주신 0710님께 청춘 누룽지 세트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분위기 바꿔서 이럴 때또 우리가 겨울 생각해야 조금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듣고 싶은 노래 신청 받아볼게요. 캐롤도 좋아요.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로 CPBC 빵톡으로 아시죠? 그리고 오늘 선곡이 되지 않아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토요일에 여러분의 신청곡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 시간 있으니까 마음 놓고 지금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한겨울에 듣고 싶은 노래, 이 노래부터 출발해 봅니다. 창밖을 봐, 눈이 와. 진우의 세레나데.

어머 어쩜 좋아요? 이 노래가 그 노래가 아니었어. 진우의 세레나데에는 창밖을 봐 눈이 와, 이 곡은 엉뚱한 상상이었어. 그래서 김미라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바로 갈게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듣고 싶어요. 웸! 크리스마스 너무 더워서 겨울이 생각이 나는 음악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385님, 지금 겨울을 생각하니까 잠시나마 행복하네요. 얼른 겨울이 와라. 박효신의 눈의 꽃 생각납니다. 조금 시원해지셨어요? 겨울의 찬바람을 상상하면서 지금 바로 겨울이 생각나는 노래 신청해주세요. 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여러분이 겨울 노래 너무 좋다고 하신 분이 많아서 한 곡 더 나갈게요. 5804님이 신청하신 장나라의 스노우맨, 이 노래 듣고 주제 선곡 대결 2라운드 주인공 발표합니다.

와, 우리 겨울 노래 들으면서 잠시 추웠다. 그죠? 8293님, 빗띠 겨울하면 스키장에서 들었던 터보 노래 생각나요. 제목이 생각 안 나지만 신나게 노래 부르며 스키 탔던 생각납니다. 터보의 스키장에서 화이트 러브. 이거 김갑중님도 신청하셨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터보의 회상도 많이 신청해 주셨고. 4213님은 조화문의 눈 오는 밤 듣고 싶네요 하셨고요. 박혜영님 겨울 노래 들으니까 첫눈 크리스마스 막 기다려져요. 그쵸. 나이 들어도 펑펑 내리는 눈은 너무 좋아요. 10월부터 저는 간절히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1인입니다. 듣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라고 박혜영님 보내주셨고. 첫눈 겨울 노래 좋은 거 너무 많죠? 8894님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이정석, 첫눈이 온다고요. 김진표, 로맨틱 겨울, 터보 회상, 토이 크리스마스 카드. 겨울 너무 좋아해서 첫눈 오면 무조건 딸이랑 나가서 데이트하고 크리스마스는 지금부터 기다리는 낭만 아줌마랍니다 하셨어요. 9941님, 겨울하면 DJ DOC 겨울 이야기. 신나고 밝고 악동 느낌 고고. 0710님, 겨울이면 성시경 거리에서 노래가 짱짱일 듯해요 하셨는데 오늘 2라운드 주인공 장나라의 스노우맨 신청해 주신 5804님께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성함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 3라운드는 가사가 좋은 노래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곡 중에 아, 이 노래 가사는 진짜 너무 좋아서 우리 방글이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이런 거 있죠? 보내주세요. 선물 비누 드립니다. 100원이 드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기다릴게요. 이 노래부터 출발해 볼게요. 잔나비 슬픔이여 안녕.

5215님이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 추천해요. 가사에서 그녀를 부르는 방법이 너에서 그대가 되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가사가 좋은 노래 추천해 주세요. 비누 선물 드립니다.

신동철님은 H.O.T의 빛이요. 학생 때 이 노래 듣고 양지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셨고 박혜영님은 박강수 가을은 참 이쁘다. 신동철님 그리고 인순이 거위의 꿈. 박혜영님 김종환 100년의 약속 박승화 사랑인가 봅니다. 이외에도 이문세의 시를 위한 시. 9941님은 예민의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9006님 얼마 전 심야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들었던 양희은의 참 좋다 가사가 참 좋았어요. 미사여구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가 나오는구나 감탄했어요 하셨고 그리고 임영웅의 바램도 듣고 있으면 가사 너무 이쁘다 생각 들어요. 김갑중님이 이문세 광화문 연가요. 이번 주 덕수궁 돌담길에서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있다고 합니다. 가사에 덕수궁 돌담길 나와요. 많이들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에요. 8일, 9일. 자, 이분들 중에서 성시경 노래 신청해 주신 5215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은 9626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015B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이 곡도 가사에 귀 기울여보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과일 맛이 덜하다고도 하죠. 짧은 장마 그리고 쨍쨍한 햇볕이 이어지면 과일이 더 달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간식으로는 시원한 수박만한 것도 없을 텐데요. 요즘은 복숭아와 자두도 한창 맛있는 계절이죠. 하지만 제철 과일이라고 해도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과일이 많아지고 과일값이 쌀값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 나올 만큼 부담스러운 요즘이라서 마음껏 챙겨 먹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면 떠오르는 우리 과일들 있죠. 아삭하고 달콤한 또 노란 참외, 뭐 조금 철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사랑하는 과일인데요. 코리안 멜론이라고도 불리는 참외, 내년 우리나라를 찾을 세계 청년대회에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님들 목소리로 행복한 과일 가게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까지 이렇게 새콤달콤한 과일 노래를 들었네요. 네,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과일 하면 많은 분들이 사과, 뭐 포도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가정을 표현한 이콘화에는 의외의 과일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과, 체리, 복숭아 등이 있는데요. 각 과일마다 담긴 의미도 참 깊습니다. 사과는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고요. 체리는 네, 그리스도의 성혈을, 그리고 복숭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히 복숭아가 참 흥미로운데요. 동양에서도 복숭아는 신선히 먹는 과일이라고 해서 제사장에는 올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천상의 과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동서양이 참 묘하게 좀 닮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박물학자가 1세기경에 남긴 기록에도 복숭아를 부드러운 과육과 단단한 핵, 그리고 핵 안에 든 씨앗으로 구성된 열매라고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 미격을 표현하는 삼위일체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 모두 복숭아를 바라보면서 구원과 평화로운 천상을 소망했다는 사실이 참 정말 흥미롭네요. 지난 주말부터 8월 초 한 주간은 뭐 여름 피정, 휴가의 절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뭐 오다 보니까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 너무 많으신데요. 근데 너무너무 덥죠. 네, 무성한 나무가 우거진 숲속 계곡물에 동동 띄운 과일들. 생각만 해도 참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름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또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너무 더우신가요? 다들 쉬러 가셨나 봐요. 몇 개 안 올라왔나 봐요. 계정 스텔라님이 1등, 오늘은 1등 하셨네. 오늘은 아침부터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받고 온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다녀오고 집에 오자마자 샤워하고 에어컨 와, 계속 18도로 설정을 했어요. 오, 너무 낮아요. 그래도 한 25도가 적정인 온도인데요. 18도는 춥죠. 그래도 너무 더워서 그랬나요? 네. 그런데도 집안이 너무 덥다고요. 에어컨을 18도나 했는데, 와, 그래도 감기 걸리면 안 되죠. 냉방병 참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방송국도 많이 더운지 궁금하네요. 걸어오는 길은 펄펄 끓는데, 또 방송국에 오니 또 엄청 시원해가지고 등에 난 땀, 네, 러닝이 척척척척. 그게 뭔지 알아들으셨겠죠? 네, 시원해요. 방송국은 덕분에. 네, 그래서 방송하는 동안에는 아주 살 것만 같네요. 네, 칭교벨님, 네, 스녀님들 노래가 입안에 만난 과일을 깨물은 것처럼 상콤상콤하네요. 아이고, 그렇죠. 그 노래가 참 어쩌다 그런 노래를 스님들이 또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네요. 목소리들도 상큼하고요. 네, 저도 잘 들었어요, 오늘. 8293님, 수녀님, 지난주에 휴가 너무 신나고 재밌었어요. 여수 케이블카 타고 앞바다도 보고 맛있는 게장도 먹고 오동도 갔다가 자전거 타고 나와서 땀 뻘뻘 흘리고 마지막엔 계곡에 물 담그고 맛난 거 먹고 왔네요. 또 가고 싶어요. 아이고, 여수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갔다 왔네요. 거기 아쿠아리움인가요? 저는 거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큰 수조 안에 그 많은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뭐라 그러나요? 물속에서 또 쇼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아가씨들이 들어가서 인어처럼,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정말 좋은 구경을 저도 했었어요. 아, 여수 잘 갔다 오셨네요. 예,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노래가 부릅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

사랑의 노래가 부른 노래, 네, 하느님의 그 사랑 듣고 왔습니다. 와, 다들 더워서 헉헉대시죠? 예, 2037님, 네, 오늘도 무더위에 인사드려요. 행복은 매일매일 오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 주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진답니다. 행복해 진답니다. 라고 제가 말을 바꿨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 아, 무상무념의 이 더위를 좀 잘 보냈으면, 아이고, 그런데 땀은 뭐 비 오듯이 타는데 무상무념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밤낮으로 이렇게 더우니 잠도 설치고,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수녀님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사 끝나고 밥 먹을 때는 그 간밤에 지낸 이야기, 더위와 싸우며 지낸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예, 069 하나님, 이번 여름은 참외가 끊긴 적이 없었고 지금도 냉장고에 마지막 정리로 구입한 참외가 남아있어요. 여름 내내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에 참외 상태가 조금 실망해서 가장 적당한 제철에 먹어야 하는 게 과일이구나 하는 작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여름 참외 덕분에 제 입은 즐겁고 속에 열을 식혀줬고 수분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줘서 아쉬움 없이 참외에게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와, 좋아하는군요, 참외를. 참외 맛있죠. 네. 근데 이 참외가 정말 빨리 상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냉장고에 적당히 빨리 넣어야지 그냥 실온에 놨다가는 아주 낭패를 본답니다. 예. 정말 제철에 먹어야 되는 게 과일이죠. 네. 특히 참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외 얘기하니까 또 괜히 침이 나오네요. 예. 0389님. 더워서 경비 아저씨께 수박 드리고 왔어요. 아파트 주민 위에 수고하시는 경비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박을 또 드리고 왔다고요. 와, 잘하셨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수박 한쪽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또 시원한 수분이 많고 달달한 수박을 잡수시면서 아, 나에게도 이렇게 또 마음 써주는 이런 분들, 내 주민들이 있어서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하하 대사님, 네. 오늘도 날씨는 폭염 경보에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길을 걸어오는데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웠어요. 과일은 햇볕을 제대로 맞는 노지 과일이 제일 맛있지요.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당진 밭에 있는 노각이 삐뚤어져 상품 가치가 없다고 엎어버린다는 걸 제가 아깝다고 하니까 아까우면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트럭에 잔뜩 따서 봉사가는 무료 급식소에 갖다 드렸더니 주방장 신부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머, 사진까지 보내셨네. 진짜 이 늙은 노각인데, 예, 뭐 모양은 정말 이쁘지 않았지만 초고 그냥 잘 깎아서, 네, 늙은 오이, 네, 그 노각이라고도 하죠. 그거 뭐 깎아서 뭐 쳐 먹기도 하고, 네, 냉국도 끓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얻으셨군요. 그러니 신부님이 좋아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냥 하루 재료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었네요. 아, 재밌습니다. 네, 사진까지 올려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레나님께서, 와, 너무너무 더운 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그리고 오솔길 가족 여러분, 복숭아가 삼위일체와 같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복숭아도 좋고 새콤달콤 자두도 좋아한답니다. 예, 뭐 과일은 다 좋죠. 네, 저랑 비슷하네요. 뭐 복숭아도 좋고 자두도 좋고 뭐 참외도 좋고 수박도 좋고 여름에 먹으면 시원해지는 과일. 뭐 비싸서 그렇지 다 좋은 과일이죠. 예, 아, 오늘은 참 침이 나네요. 8966님, 수녀님, 저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땀 뻑뻑 흘리면서 일하시는군요. 사무엘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루 무사히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미카엘님께서 AI에게 은수자에게 해서 물어봤어요. 주교님이 인준하시는 은수자와 사적 은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적 은수자는 고독하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 노동함으로써 자립할, 매일 미사를 하고 성물도도 할 것, 기도의 삶을 지향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지만 은수자처럼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삶이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살다 보면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겠다 마음 먹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가능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건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겨드리면서 그런 아름다운 길, 좋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황베드로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계곡에 와서 힐링,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 모두 청합니다. 잘 가셨네요. 계곡에. 아, 말만 해도 시원하십니다. 발 담그는 일, 발이 제일 모든 게 다 들어있다잖아요. 모든 장기가. 그래서 발을 시원한 곳에 담그고 정말 힐링하시면 정말 건강에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쉬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윤실비아 자매님 음성기도 만나봅니다.

전주교구 솔례성당 장우용 다니엘 신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본당 보좌 신부님이십니다. 지났지만 축일도 축하해 주시고 신부님이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종신토록 사제직을 수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전주에서 윤실비아가 기도청합니다.

네, 전주에 계시는 윤실비아 자매님, 예, 안녕하세요. 청해주신 음성기도 듣고 나니까 정말 사제를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7월 21일 다니엘 축일을 맞으셨던 장우영 다니엘 신부님께 다시 한번 좀 지나갔죠. 네,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자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제와 신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죠. 그래서 교회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기쁨으로 사제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윤실비아 자매님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장우용, 다니엘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실비아 자매님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부님께는 건강과 성령의 은총을, 자매께는 기도의 기쁨과 평화를 더해 주소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윤실비아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는데요. 장환진의 목소리로 오늘은 듣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네, 이어서 하늘바라기가 부른 참 아름다운 그대 듣고 왔습니다. 수녀원 뒷동산에도 해바라기가 높이 하늘을 향해서 피어있던데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해를 향해서 피는 꽃 참 아름답더군요. 근데 너무 더워서 목이 이렇게 좀 처질까 봐 걱정이네요. 예, 여러분 마음속의 소망 직접 주님께 또 목소리로 청해보면 좋겠죠. 들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은청도 베푸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 문자 왔습니다. 8783님, 먼저 신부님을 위한 기도를 남기신 실비아 자매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세상의 모든 신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정말로 날은 덥지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더위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예, 어쩌면 이렇게 문장도 아름답게 또 써주셨을까요? 예,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그 말이 저에게도 참 마음에 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7님. 윤실비아 자매님의 본당 신부님을 위한 기도로 청해 주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본당을 위해서 열심히 사목하고 계시는 장우영 다니엘 신부님의 축의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아멘 하셨습니다. 신자와 신부님 간의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본당 같아서 보기 좋네요. 화팅 하셨어요. 그러게요. 전주교구의 솔례성당 신설본당인가요? 조금 낯설은 이름인데요. 이렇게 신자들이 신부님을 또 각별히 생각하는 거 보니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같죠? 네. 그리고 미카엘님 그리고 하하대사님 튕겨벨님도 같은 말씀으로 실비아 자매님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더운데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이렇게 귀 기울이시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리고 2440님 네. 다니엘 신부님께는 문자 보냈다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내년 1월에 솔례성당을 떠나실 텐데 기도 중에 기억할게요. 이렇게 다시 소개해 주시고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실비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고맙다고 또 문자 보내시는 분 많지 않으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괜히 여기 마이크 앞에 있는 보람이 있네요. 아마 다니엘 신부님 못 들으셔도 왜 그런지 기운이 확확 나는 그런 날이 아닐까? 한번 전화드려보세요. 신부님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예, 아주 진짜 마음 다해서 함께 하신 시간이었어서 더 고맙고요.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 계절마다 알맞는 햇살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맺는 열매로 저희의 삶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주님, 때로는 땡볕에 무더위와 거센 폭풍우, 태풍으로 자연의 두려운 힘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 질서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햇빛과 바람, 흙과 물,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서로를 살리며 조화를 이루듯 저희도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자연을 그저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창조 안에 담긴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풍성한 수확 뒤에는 묵묵히 땀 흘린 이들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히 나누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도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의 삶이 욕심보다 감사로, 소유보다 나눔으로, 소비보다 돌봄으로 이어지게 하시어 모든 피조물과 함께 당신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심규선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8995님께서 수녀님 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워도 많이 덥네요. 외출이 두려워서 집에서 평화방송 들으면서 반찬 만들어요. 내일 서울 딸내가 아기 데리고 더운데 친정 온다고 해서요. 저도 덥지만 그리운 딸을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수녀님 우리 모두 힘내요 하셨네요. 와, 이게 더운 날 집에서 또 딸이 온다니, 또 손녀인가요? 손녀, 손주가, 손주가 온다니, 뭐, 반찬 또 맛있는 반찬 안 할 수가 없죠. 또 엄마 마음은, 네, 수고롭지만 또 와서 맛있게 먹어줄 딸을 생각하니 기쁘시죠? 네, 오늘 또 애쓰시는 보람 있으시고요. 네, 딸을 또 만나서 회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엄마 보러 또 이렇게 또 가시는 분, 아, 그분도 건강하게 아무 무탈하게 엄마 집까지 도착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2440님, 아, 네. 솔례성당은 27년 된 성당인데 내년에 에코시티에 새 성전이 신축이 되면 분가를 해요. 오, 그렇군요. 네. 전주 송천동에 있어요. 아, 송천동 하면 제가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거기에서 이제 분가를 할 예정이군요. 27년이면 꽤 된 성당인데, 예.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를 다시 하고 싶은데 구직이 어렵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뭐, 마음이 있으시면 구직도 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 좀 노력해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티나님께서 걷기 하러 나왔는데 참 많이 덥네요. 너무 더워서 카페 들어왔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더운 날은 걷기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정말이에요. 걱정이네요. 카페 잘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오다가 뭐 카페 저기 들어가서 잠시라도 좀 쉬었다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면서. 아이고 정말 이런 날은 다니지 마세요. 제발 집에 가만히 계세요. 네 정말.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인데 걱정됩니다. 박용님께서 광주는 소나기가 오려나 봅니다. 갑자기 우중충해졌어요. 와, 광주가 그렇군요. 서울은 뭐 그런 대로 햇빛이 조금 비치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좀 묘합니다. 예, 비가 오려나 봅니다. 8966님, 한평은 비 온답니다. 와, 한평에서도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애청자님. 와, 비 오면 좋죠. 비 소식. 좀 태풍인가요? 뭐 어떤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지 중국으로 갈지 뭐 그런데 지금 너무 이쪽 온기가 더우니까 이 태풍이 어디로 갈지 비를 뿌려주는 태풍일지 아니면 뭐 공기만 무척 덮여가지고 서쪽으로는 엄청 더워질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열매는 하루아침에 익지 않습니다. 따뜻한 햇살도 필요하고 때로는 시원한 비도 필요하죠. 그렇게 계절의 시간을 지나며 열매는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익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자연 안에 담긴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해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 안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햇살과 비를 머금은 열매가 계절을 기다리며 익어가듯 우리 영혼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익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오솔길 산책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오늘 저녁까지 정말 또 건강한 네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문소리가 부르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씨.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조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을 마주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정결례 예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추궁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외적인 정결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라보라 이르시며,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교우들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고해 사제로서 한평생 충실히 살아가신 분입니다. 1818년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인 아르스 본당에 부임하신 후 1859년 순종하시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해 고해 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동시대 인물인 독자 슈브리에 신부님은 참다운 제자라는 글에서 아르스의 본당 신부, 곧 비안네 신부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병자를 방문하러 수프 냄비를 들고 광장을 가로질러 가며 음식을 드시는 아르스의 본당 신부님은 얼마나 훌륭하고 모범적인 분인가. 복음의 사도들처럼 그분에게는 느긋하게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사도들은 가난한 이들처럼 일을 하거나 길을 가며 음식을 먹었고, 이러한 모습은 잘 차려진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인을 회개시켰다. 음식을 먹을 때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묻던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의 질책, 즉 외적 정결만을 따지는 물음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서 외적 정결례를 따져 묻는 식사보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광장에서 수프를 드시며 걸어가시던 비안네 신부님의 모습이 훨씬 더 고귀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성덕을 기리며 겉모습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우리 상처가 나면 반창고를 바르죠. 그런데 이 반창고는 움직이다 보면 쉽게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답니다. 거미줄 쏴서 원하는 곳에 거미줄을 붙이는 스파이더맨처럼 총을 치익 하고 뿌려요. 그럼 치료제가 거미줄처럼 치즈식 나가서 딱 붙는 건데요. 거미줄처럼 끈적하게 상처에 붙어서 보호해주니까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상처를 낫게 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딱 붙어서 낫게 해줄게요.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혜주입니다.

화요일 첫 곡 강균성의 반창고 듣고 왔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연일 발효되어 있다가요. 오늘은 좀

덥기를 바라면서. 상처난 곳에 더위는 독이잖아요. 이 더위에 상처난 곳이 곱는 일이 없기를. 마음이 아플 때도 오프닝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거미줄처럼 치식 하고 뿌리며 낫게 해주는 그런 반창고를 딱 하고 붙이면 좋겠습니다. 듣는 반창고 준비해왔어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설레랍니다. 반창고 딱 붙여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빵톡으로 용디님께서, 우리 박준용 신부님께서 꺄악 설디님 안녕하세요. 왜 용신부님 말투로 읽게 되지? 안녕하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용신부님. 용신부님이 오늘 스튜디오 다녀가실 일이 있어서 잠깐 오셨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 오늘 그뭐 백화점에 뭘 사러 갔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 용신부님 덕분에 빵 터져서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용신부님한테 오늘 제가 덕분에 처음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 일상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오늘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활짝 웃은 적이 있었나? 그런 날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오늘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5시, 이 시간만큼은 우리 계속해서 빵빵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한 시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건 안드레아님이 설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하시면서 빵톡 남겨주셨는데 너무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내일 제 생일인데요. 미리 축하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내일이 생일이에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의 한 중간에 또 태어난 분이시군요.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생일 많이 많이 축하드리고요. 오늘부터 생일 전야제, 내일 그리고 생일 주간까지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리니까요. 뜸들이지 말고 정답도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식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살림에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귀를 쫑긋 해주시고요. 그리고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대구 CPBC의 야심작 MZ신앙상담 쇼츠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콩크루 일기 PD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가고 재치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든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창한 포트폴리오 대신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감각 보여줄 수 있는 별스타나 너튜브 같은 개인 SNS 주소만 편하게 첨부해 주시면 지원이 끝납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공식 별스타그램 내 고정글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 1991년 8월 14일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인데요. 그 용기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일본의 사죄와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는 8월 4일부터 오늘부터죠. 14일까지는 2026 대구광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주간인데요. 8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국제보상운동기념 도서관 1층에서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잊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1한국인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 연대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시대를 잊고 역사를 잊고 이것을 이어가야겠죠. 지난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다시 생각해내는 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꼭 이것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번 기억, 2번 망각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과연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될까요? 망각해야 될까요? 오늘 정답 너무 쉽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용 가능한 컵빙수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힌트송 나가는 동안 정답 받아볼 건데요. 박기영이 부르는 이것 하고 있니 듣고 올게요.

박기영 이것 하고 있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문제는요. 1번 기억, 2번 망각 중에 정답을 선택해 주시는 건데요. 평소에 이건력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나요? 아니면 이건력 나 요즘 너무 떨어진 것 같아 라는 생각 드시나요? 저는 정말 날이 갈수록 원래도 단기 이것만 좋았거든요. 단기, 장기로 가면은 제가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이게 좋지 않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뭐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었지? 막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방금? 아 맞아 이거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야지 하고 온라인 그 쇼핑 플랫폼에 들어갔다가 뭐 사려고 이걸 켰더라? 하는 그런 날이 꽤 많습니다. 나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아, 나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단어 왜 이것 안 나지? 하는 때가 정답 많아요. 이건력, 여러분들의 이건력 요즘 어떠세요? 저랑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이러신가요? 여러분들의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1번 기억, 2번 망각인데요. 이 중에서 정답 골라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한 컵빙수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데 가끔은 꼭 오늘의 정답인 이것을 해야 되는 거는 잊어버리고 이것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이것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만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두는 일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기억, 2번 망각입니다. 그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텐데요. G.O.D가 부르는 사랑해 그리고 이것에 듣고 올게요.

G.O.D.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기억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잊지 못할 기억 있으신가요? 대건한드레아님은 김민재 선수를 코앞에서 본 기억 절대 잊지 못할 듯해요 하시면서 오늘 제주 축구팀과 김민재 선수 위넨 축구팀 경기가 있어서 왔어요. 김민재 선수도 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진짜 그러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가까이에서 보셨네요. 이 기억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너무너무 좋으셨겠어요.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기억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잊지 못할 기억? 뭐가 있을까? 제가 아까 노래 나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뭐 말하려고 했다가도 당장에 잊어버리고 어제 점심 뭐 먹었더라도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근데 그거 하나만큼 확실한 것 같아요. 올여름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더웠구나 하는 거는 이거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6733님도 유난히 무더웠던 94년의 여름과 2026년의 여름은 꼭 기억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하, 진짜 저랑 6733님 생각이 지금 똑같으시네요. 더워도 너무 덥다 싶으니까 왜냐면 밖에 한 1, 2분 걷고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여름은 정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아닌가? 매번 기억에서 지워지는 걸까? 매해 그랬는데 지워지는 걸까요? 6733님 그런 걸까요? 94년이 유독 더웠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남아있으니까 2026년도 아마 기록적인 폭염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기억 속에 남는 거거든요. 0344님이 설디가 그렇다니 크게 위안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내일 해야 될 거 잔뜩 뭘 적어놔요. 그러면 그 적어놓은 걸 어디에 적어놨는지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죠? 그래서 저 항상 더블 체크하게끔 중요한 거는 꼭 그렇게 적어놔요. 휴대전화 그 스마트폰 캘린더에도 꼭 기록해놓고 알람도 두 번 울리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4023님이 1번 기억, 1166님도

1번 기억하고 보내주셨고요. 6733님이 기억 보내주시면서 아 더운 바람입니다. 이글거리는 햇살이 무서운 오후에요. 율무차에 얼음 동동 띄워 마십니다. 해주셨어요. 오, 율무차에 얼음? 오, 한 번도 저 그렇게 안 먹어봤어요. 아이스 율무? 아이스 율무 나쁘지 않은데요. 한번 해먹어봐야겠다. 항상 제가 율무차를 마실 때는 그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에 커피 마시기 싫을 때는 율무를 선택해서 저는 그거를 먹곤 해서 따뜻한 율무차만 먹어봤거든요. 아이스 율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율무차 타서 거기 얼음 이렇게 동동 띄우는 거잖아요. 그쵸, 6733님. 6733님만의 그 비법이 있을까요? 아, 저번에 카페 꿀팁 할때 알려드릴 때 아이스 율무를 또 소개해드리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드네요. 자,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기억이었고요. 오는 8월 4일부터 14일까지 2026 대구광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주간입니다. 8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에요. 국제보상운동기념관 국제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에서 기억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1한국인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 연대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시대를 잇고 역사를 이어가고 기억을 잇는 일, 후대에 우리가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사용 가능한 컵빙수 이용권 보내드릴 텐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당첨자분들께는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12님이 겨울에요. 자판기 율무와 커피 섞어서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친정엄마랑 저의 최애입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는 안 마셔봤어요. 자판기 율무 하나, 커피 하나 해가지고 반반씩 섞어서 어떤 맛일까? 이거는 아예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냥 커피 내려야 되는 거죠. 거기 자판기 커피에 밀크 커피 이런 거 누르면 안 되고 그냥 커피인 거죠. 요것도 제가 저장해놓고 있다, 기억해두고 있다가 그렇게 겨울이 오면은 호호 불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요. 이무진이 부르는 청춘 만화 듣고 올게요.

이무진 청춘만화 듣고 왔습니다. 용디님이 율크 맛있죠? 율크는 율무커피 하고 보내주셨는데 율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율크예요? 율커 맛있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 드셔보셨네요? 저만 몰랐나 봐요. 세상에는 진짜 쩝쩝박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7512님이 문자 다시 보내주셨는데 그냥 커피 아니고 밀크커피입니다. 꼭 밀크커피. 그래서 자판기 밀크커피에 자판기 율무 섞어서 율커, 밀크 율커 드시면은 겨울에요. 엄청 맛있다고 하니까. 겨울까지 우리 기억해 놔야 되는데. 우리 서로서로 안 잊어버리게 가끔씩 아직 기억하시죠? 율커 하면서 알려주기 할래요. 문자로. 7512님 진짜 제가 진짜 하나만 부탁드려도 돼요. 겨울쯤에 한 번만 다시 보내주세요. 너무 뻔뻔스럽지만 저희 또 하차고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찬바람이 싹 분다 할때 설디 안 잊어버렸죠? 밀크커피 율무 안 잊어버렸죠? 이렇게 좀한 번만 문자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자판기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판기 위치를 미리 좀 찾아놔야겠다. 대학가에 아직 있나요? 용디님, 대학가에 가면은 자판기 아직 있죠? 그냥 길에는 진짜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건물에는 꼭 있었는데 한번 알려주시면은 대학가로 율크컵 아니 뭐야 율커 밀크 율커 마시러 제가 꼭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 아하. 상식에도 플러스, 정보에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 휴가 주간에도 경제, 사회, 문화는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정리해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키워드가 핫할까요? 플러스 핫 키워드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번째 키워드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동향. 오늘 한국은행의 8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8% 올라서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번 물가 상승률은 오는 8월 2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우리 지갑은 아직 글쎄요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 세제 개편안. 정부는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억 원으로 제한했는데요. 또 종부세와 양도세를 선정할 때 보유기간에 적용하던 공제를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꿨습니다. 세율은 주택수보다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 미국 주요 AI 하드웨어 기업의 실적 발표. 이번 주 미국 주요 AI 하드웨어 기업의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 기준 4일 장 마감 후 5일 장 마감 후 등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많은 분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 사라지는 BTS 영상.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내년 그래미 어워즈 출품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그래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BTS의 대표 공연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이를 두고 그래미 측의 보복성 조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발단은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시아권 음악을 차별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BTS가 출품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음악은 있는 그대로 평가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영남 사상 최악의 폭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던 어제 대구 곳곳과 경북 고령, 영천, 경산 등 자동기상 관측장비 관측지점 8곳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극한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올여름 들어서 대구에서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게 이날이 처음이었는데요. 40여 분간 야외 활동을 하던 20대 남성이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폭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올해는 대프리카라는 말이 제대로 부활했네요.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핫 키워드들 살펴봤는데요. 소비자 물가 동향 세제 개편안부터 그리고 실적 발표 이야기, BTS 영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우리 모두가 매일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폭염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셨나요?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남겨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 0931번입니다. UN의 파도 듣고 올까요?

UN 파도 듣고 왔습니다. 오늘 플러스 핫 키워드, 여러 가지 키워드들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팬인 우리 방탄소년단 BTS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BTS의 팬덤이 한국이나 아시아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팬덤이 있습니다. 팬덤 이름이 아미인데요. 이 BTS를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에 한정시키다니요. 세계적인 가수이자 퍼포먼스뿐 아니라 음악성으로 승부하는 그룹인데 작은 테두리 안에 가두는 그래미 측의 결정이 아쉽습니다. 그래미 하면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잖아요. 그 음악 시상식의 권위 있는 그런 대표 주자라고 한다면 좀더 공정성이 있는 그런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요, 화이트 그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해요. 미국 주류 아티스트와 특정 장르로 수상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BTS도 여러 차례 후보에도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다시피 축하 무대에도 섰었는데, 수상에는 실패해 왔었습니다. 출품을 하지 않기로 한 BTS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동감과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소신 있는 결정에 우리도 함께 응원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BTS 팬분들, 우리 아미분들이 진짜, 으악! 하면서 열받을 만한 그런 키워드였는데요. 그런 소신 있는 결정에 그래도 응원을 보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빵톡으로 우리 대건안드레아님께서는 제 이번 주핫 키워드는 휴가와 축구예요. 오늘 미넨과 경기 보고 내일부터 3일 휴가예요. 생일날은 푹 쉬어야죠. 하시면서 나만의 이번 주핫 키워드 보내주셨네요. 3일 휴가면 오늘 수요일, 내일 수요일이니까 수목금에서 토일까지 하면 5일 연달아 쭉 쉬는 거예요. 너무 좋다. 여름 휴가 지대로 보내시겠네요. 생일을 포함한 휴가니까 5일 동안 뭐 할지 계획 세우셨나요? 혹시 계획 없으시다면 매일매일 설레라에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587님은 요즘은 에어컨 있는 곳 찾아다니는 게 저의 일과입니다. 카페, 도서관, 마트까지. 더워도 너무 더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요? 아, 영남 사상 최악 폭염이라는 키워드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정말. 정말 에어컨 나오는 곳만 찾아다니게 되는 그런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니까요. 그거 아세요? 인터넷 채팅창에 대구라고 적혀 있는 문을 열고 옥수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팝콘이 되어 있는 그림, 그 영상, 짤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 그게 돌더라고요. 2탄도 있어요. 감자가 대구에 다녀오니까 포테이토 칩이 되어 있고, 오징어가 대구에 다녀오니까 오징어 구이가 되고 있고, 달걀이 대구에 다녀오니까 달걀 후라이가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진짜 진짜 그렇게 될것 같은 날씨예요. 제가 어디 SNS에서 봤는데 그 달걀을 밖에다 잠시 놨더니 반숙란이 됐더라 하면서 그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게 양산에서 양산입니다 하면서 누가 올렸는데, 그러니까 영남권의 폭염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 자주 마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 좀 줄이셔야지 되고 양산 무조건 쓰셔야 되고요. 오전에 10시 30분쯤에 이렇게 도로를 지나다려 보면은 차도에 물을 뿌려서 도로 식혀주기도 하거든요. 교차로에도 안개처럼 물 뿌려서 시민들의 더위도 식혀주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로 우리가 이 더운 여름 잘 버텨 나가야 될것 같고요. 누군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올해가 우리 생애 가장 시원한 여름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 으악! 너무 무서워.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웠다는 이야기잖아. 약간 공포체험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어쩌란 말이죠? 우리 지구가 제대로 열감기를 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여름입니다. 플러스 핫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밤 산책을 나섰는데요. 뭔가 눈앞에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에 떨어진 게 뭐지? 열매일까 싶어서 봤는데 매미더라고요. 매미가 죽어서 툭 떨어진 거였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밤의 숲길 곳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낮에도 밤에도 그리도 울어대더니 낙화하듯 꽃이 지듯 그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땅속에서 2년에서 7년쯤 산 매미는요, 여름날 2주에서 4주를 땅 위에서 보냅니다. 여름이 한창인 8월 초 이것만, 매미의 여름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순간에도 때가 오면 내려놓는 자연의 순리겠죠? 언젠가 내려놔야 할 그 순간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충만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매미는 울면서 삶을 이어가도 우리는 웃으며 삶을 이어가요.

매미는 울면서 삶을 이어가도 우리는 웃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되겠죠. 꽃처럼 지는 매미를 보면서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코엘렛 3장 1절 말씀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뜨거웠던 여름을 더 뜨겁게 살아낸 매미에게 참 고생했다. 참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해주고 싶더라고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여름을 보낸 사람이 있을까? 생명이 있을까? 생물이 있을까? 한다면 그게 바로 매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매미를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더위를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열심히 살아오셨나요? 우리 희천님께서도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오늘의 이 열정을 발판 삼아 힘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살아봅시다. 웃으면서 울지 말고요. 5시에 설레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탄 풍경의 우리들의 여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 정상화 단초가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보완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 라고 답글을 썼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의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민변도 참여연대도

이긴 것도 대통령입니다. 강성당원의 눈치만 보는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후속 조치, 지시로 끝낼 게 아니라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한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140만 건, 그 중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안 나오겠습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말처럼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시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과 새로운 민주당 대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0: 화요일에 국제 가이드 국경 없는 문희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에 앞서 지난 주말 스페인령 세우타를 뒤흔든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부터 짚어보려 하는데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난민 정치를 연구해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연구원이죠. 유혜림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난달 30일 하루 만에 6만 명이 한꺼번에 스페인령 세우타로 밀려들었다라는 소식을 뉴스로 접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일단 6만 명.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스페인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헤엄쳐서 지브롤터 해협을 헤엄쳐서 넘어간 줄 처음에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있는 모로코에 또 가장 끝쪽에 세우타라는 스페인 영토가 있고요.
0: 예.
1: 여기가 이제 모로코 지역하고 육로로 붙어 있습니다. 육상으로 붙어 있는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그 철책선을 넘어서 육로로 육상으로 세우타 지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또 세우타 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0: 예.
1: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7만 3,500명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0: 7만 3,500명이요? 네. 한꺼번에?
1: 네. 거의 하루 만에 만 24시간 동안.
0: 예.
1: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난민 수용 센터가 다 수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88명이 사망을 했다고 지금 사망자는 더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 예.
1: 육로로 붙어 있는데 왜 바다로 들어갔느냐 이 얘기는 지난 6월에 스페인 대법원이 이제 불법 이주민의 경우 육상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즉시 송환의 대상이 되지만
0: 예.
1: 해상을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즉시 송환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알려지면서
0: 예.
1: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불법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불법 이주의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한테 잘못 알려져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면 무조건 스페인에서 내쫓지 않는다라는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다.

0: 거죠.
1: 아, 그러니까 예, 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에 일상적으로 실업률도 높고 뭐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꽤 있었고 뭐 스페인으로도 넘어가고 이탈리아로도 넘어가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뭐 7만 명이 넘어간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고, 근데 그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사님, 유혜린 박사님, 이게 지금 이 스페인의 대법원 판결은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건가요?
2: 이 스페인의 대법원 판결이 이제 뭐 해상으로 오면 막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자의적으로 모로코 난민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예.
2: 네, 지금 그 알려지는 소식들에 의하면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모바일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일단 해상으로 가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 퍼졌을 것 같고
1: 예.
2: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모로코 측의 접경지에서 원래 경찰들이 이제 모로코 측에서 바리케이드도 세우고 검문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월경을 하지 못하게 막는 뭐 그런 국경 수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2: 그런데 이게 그날 전날 밤만 해도 굉장히 경비가 삼엄했는데 소문을 듣고 가봤더니 그날 아침부터는 약간 경찰들이 독려를 하는 듯한 지금 가. 지금 빨리 가. 뭐 고고고를 이렇게 외쳤다는 소식.
1: 경찰이요?
2: 네,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1: 그럼 이제 그 경찰이 모로코 경찰이에요, 스페인 경찰?
2: 모로코 경찰이 좀 이렇게 뭔가 월경을 독려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가 실제 월경자 입을 통해서 가디언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근데 한꺼번에 7만 명이 움직인 거는 이거는 조직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연치 않게 이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때로 몰려온 거예요?
2: 사실 조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세우타 지역, 이 접경지 자체가 워낙에 그 뭔가 월경을 한다면 가장 편리한 지역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예.
2: 모로코 쪽 접경지에는 이 월경을 꿈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전부터 많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지역 전에 있는 타운이나 이런 곳에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가 소식이 퍼지니까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몰려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7만 명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월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기회를 보면서 상주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2: 그렇습니다.
1: 그동안에 좀 뭐 짧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유럽으로 넘어오려고 했고 이렇게 세우타라는 지역으로 특히 여기를 월경의 어떤 장소로 이용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 사실 제가 세우타 자체로 얼마나 월경을 꿈꿨는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1: 예.
2: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은 언어적으로도 프랑스나 이런 유럽권 국가와 크게 멀지 않고 그다음에 특히 지중해 남부해안, 유럽 측의 남부해안은 굉장히 또 이슬람 문화가 발달하거나 이주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좀 유혹적이죠. 월경을 하기 위한. 거기에다가 지금 뭐 북아프리카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프리카 내 빈부격차 굉장히 심각하고 인구 절반이 청년 인구인데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고 이들을 부양할 국가복지 시스템이 마땅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탈출 러쉬는 이루어졌다가 우리가 잘 아는 2015년 유럽 난민 사태 이후로 점점 더 국경 수비가 이제 유럽 측에서 강화를 해왔는데요. 그런데도 조직적이든 아니면 비조직적이든 산발적으로 유럽으로의 탈출은 혹은 월경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 그 자체가 마치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합법적인 월경을 혹은 적어도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을 만한 이렇게 강제 송환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제도가 갖춰졌다라는 미스 시그널을 줌으로써 네, 이렇게 대규모 월경 사태가 촉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 이게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지로 넘어온 사람은 즉시 송환을 하는데 바다로 넘어온 사람은 이 사람한테 무슨 영주권을 주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3: 아, 그렇죠. 그건 아니고 즉시 송환의 대상만 되지 않는 거예요.
1: 그러면
3: 이 사람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따져보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이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즉시 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게다가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그래도 유럽 내에서는 좀 좌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1: 예.
3: 여기서 좀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50만 명 정도한테 이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주는 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탈리아는 멜로니 총리가 극우 쪽에 가깝기 때문에 반이민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쪽으로 가기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스페인 쪽은 산체스 총리가 약간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1: 예.
3: 거기다가 잘못된 오해까지 불거지니까 이번 기회에 세우타로 넘어가면은 내가 다시 송환되지 않겠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큰 거죠. 게다가 모로코 정부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걸 국경을 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7만 명이나 넘어갈 수 있으면 사실 7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 그렇죠.
1: 이거를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막 대형 콘서트장 가보면은 뭐 만 명, 2만 명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3: 그러니까 세우타에 살고 있는 주민 숫자가 8만 4천에서 8만 7천 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1: 예.
3: 거기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우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감. 사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한 인도주의적 위기고 모로코 정부가 사실은 이 이주민들, 사실 자국민들의 안전 따위, 인권 따위 위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걸 방치를 한 거죠.
1: 그 모로코 사람만 넘어간 건 아니라고 또 뭐 보도가 나오던데 지금 여기에 이제 북아프리카가 보면 모로코가 있고 또 알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3: 리비아도 있고 옆에
1: 뭐 리비아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이집트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페인하고 이 나라들하고는 좀 관계가 어떤 건가요, 박사님?
2: 네, 그 모로코 외에 다른 국가에 그 이주민들 혹은 월경자도 있다라는 거와 이제 뭐 이 모로코와 기타 접경국인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 예.
2: 먼저 이 난민들의 그 출신 배경, 그래서 이게 모로코 사람이냐 다른 국가냐라고 할 때 모로코 루트나 북아프리카 루트를 택하는 이주민 뭐 그런 월경자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북아프리카 사람이겠죠. 그 나라 사람 혹은 북아프리카 사람이겠고 그 밖에는 이제 사헬지대라고 부르는 사하라 사막 바로 아래에 있는 그쪽의 이 주민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1: 근데 예.
2: 같이 프랑스어 쓰고 그러니까 불어 문화권에 이슬람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북아프리카를 통한 유럽 루트를 많이 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월경이 일어난다면 아프리카 내에서 일어나곤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모로코 주민들이 많이 월경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모로코 사람들이 세우타로 가는 게 뭔가 의도가 있었던 정부의 의도가 있었냐 이 배경에 한 가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모로코와 스페인 또 모로코와 알제리 이 국가들 간의 관계입니다. 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나라를 더 언급하자면 서사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1: 예.
2: 지도상에 보면 어떤 지도는 모로코와 서사하라가 같은 나라고요. 어떤 나라는 다 아예 서사하라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사하라는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승인이 되어 있지만 UN에 승인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승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서사하라는 지금까지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스페인 식민지였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스페인이 갑자기 나오죠. 네.
1: 예.
2: 스페인 식민지였던 서사하라인데 독립국면부터 원주민 그리고 모로코, 모리타니라는 나라 이 세 행위자 사이의 영유권 분쟁이 계속 있었고요. 현재 서사하라의 상당 부분은 모로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적
1: 예.
2: 지배를 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1: 독립국이에요? 아니 국가예요?
2: 독립국이라고 아프리카 연합은 부르고 있고요.
1: 예.
2: 네. 유엔과 대한민국은 독립된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요.
1: 아, 그럼 모로코는 뭐라고 해요?
2: 모로코는 당연히 이제 국가가 아닌 거죠. 자신들이
1: 아니고.
2: 실효적 지배를 하는 뭐 자치령이든 아니면 서사하라 원주민이 사는 지역으로 치지만 우리의 지배권에 있는
1: 예.
2: 우리 영토 소속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1: 이 서사하라고 그러면은 이 이주민이 발생한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2: 예, 그런데 이 서사하라는 모로코가 실효적 지배는 하고 있고 하나의 국가냐 아니냐 이걸 두고 계속 외교적인 분쟁이 있는데 바로 옆에 모로코와 맹주인 이 알제리는 서사하라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모로코와 알제리 사이가 안 그래도 경쟁 관계고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을 가져왔는데
1: 예.
2: 모로코는 서사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알제리는 서사하라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알제리아 화해 국면이 있고 이러면서 네. 모로코 입장에서는 서사하라의 독립을 지지하는 알제리와 스페인이 다시 뭔가 친화적인 관계로 가고 있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뭔가 스페인에게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그래서 국경을 열어준 게
1: 열어준
2: 아니냐
1: 거예요. 그래서
2: 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제 모로코 측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가디언지 등등의 외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월경자들이 보기에는 그동안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전날 밤만 해도 넘으려다가 누가 맞는 걸 봤는데 오늘 아침은 가라고 경찰이 막 이렇게 독려하고 바리케이드는 다 치워져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시그널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괴한 느낌이 드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스페인 너희 우리 모로코 난민 맛 좀 봐라 뭐 이렇게 지금 열어줬다라는 것을 지금 때로 가서 곤란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3: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주민의 무기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1: 예.
3: 실제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2021년이었나요? 그 서사하라 지역에서 여기에 독립을 이제 추진하는 폴리사리오 전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알제리가 이 무장 조직을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도자가 이제 스페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걸 받아줬다는 이유로 모로코 정부가 또 한 번 이주민의 무기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전례가 있군요. 그러니까.
3: 전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엮여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또 하나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요.
1: 예.
3: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지금 산체스 총리하고 극과 극으로 부딪히고 있는 관계예요.
1: 좌파 정부 싫어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3: 게다가 예. 가자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대놓고 가장 먼저 비판한 사람도 산체스 총리고요.
1: 예.
3: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산체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 스페인 나토에서 쫓아내야 돼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과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 할 정도로 부글부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모로코의 모하메드 6세 국왕은 트럼프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1: 예.
3: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야 니들 서사하라에 니들의 영유권 우리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로코가 그래 고마워 그거 받고 우린 그럼 아브라함 협정에 동의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체결을 하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서사하라부터 모로코 이렇게 연결되는 고속도로 하나 개통이 됐는데
1: 예.
3: 그 고속도로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 하이웨이입니다.
1: 아.
3: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나 여기 빨리 가봐야 되는데 가보고 싶다라고 올리기도 했거든요.
1: 그렇군요.
3: 네.
1: 어쨌든 모로코는 지금 친미 성향이 매우 강해졌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사라를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하고 또 갈등이 있고 이념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유럽연합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때? 유럽연합은 안 그래도 지금 불법 이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래서 구구정당이 막 나오고 있고 각 국가마다 지금 구구정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 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1: 네, 예.
2: 지금 일단 뭐 불법 이민 자체이기 전에 보호 대상인 난민도 지금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보호를 할 수 없는 과부하 상태의 불법 이주민의 뭐 여러 가지 네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이했죠. 일단 생겐 협정이라고 하죠. 유럽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국경이 사실 보이지 않는 국경이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유로운 이동이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구성원 내에서는 가능했는데요.
1: 예.
2: 지금 특히 말씀하신 그 이탈리아는
3: 네.
2: 네. 스페인이랑은 못 하겠어. 스페인과는 이런 생겐 조약을 함께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세를 나오고 있고 일단 에머전시 미팅, 네. 비상 회의가 지금 아마 곧 열리거나 열리는 중일 것 같은데요.
1: 예.
2: 지금 이제 스페인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조금 넘은 시각인데 내무장관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자체 내무장관끼리 지금 회의를 또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겠고 이 문제가 유럽연합에는 너무나 또다시 큰 과제를 안겨주는 게 이미 난민 사태 이후로 유럽연합이 굉장히 그 시험대에 올랐죠.
1: 예.
2: 국가들 간에 유럽연합의 그런 난민보호 조약을 따를 거냐 국내 사정에 맞게 난민 보호를 우리 사정에 맞게 수정할 거냐 이걸 두고도 국가와 유럽연합 간에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게 이제 내부에서 정치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이잖아요. 이게

0: 유럽연합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갈등은 조금은 사그라들고 내부 정치 이슈가 좀 더 두드러졌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럽의 구구득세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지금 다시금 대규모 불법 월경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정말 난리 이고 네.
1: 예, 알겠습니다. 이 정치적 파장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유혜린 박사님은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는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좀 더 국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또 취소를 했는데 지금 언론이 샜더라고요. 공습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한다고 했다. 그게 8번째라면서요.
2: 8번째. 네. 저 이란 측 보도에 따르면 10번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이란은 10번. 하여간 많다 일단.
2: 예.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란 측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을 고착화된 패턴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강하게 굉장히 허세를 떨듯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슬그머니 다른 핑계를 대서 그걸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네. 요 패턴이 이제 고착화돼 가지고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미국 측에 속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미국 측에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에 이란에 대해서 그 대규모 공습을 뭐 역대급 공습을 펼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바로 맞받아쳤거든요. 우리가 네. 공격받으면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걸프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 우리도 대대적으로 공격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걸 24시간 앞두고 아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랑 그 중재 국가들이 이란과 협의의 틀, 협상의 틀을 마련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공격을 멈추고 협상을 하기로 했어. 이란 측이 굉장히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이란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후에 우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로 했어라고 얘기하니까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계획이 없다라고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뭐 다른 얘기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렇죠. 저희도 예, 네. 그리고 문희정 평론가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거의 키는 이란이 쥐고 있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네. 네, 통제권을 두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확전을 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자니 이거는 사실상 전쟁의 패배고
2: 그렇죠.
1: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지금 미국이 스스로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발에 족쇄를 묶었다니까요. 자, 원래 미국의 전쟁 명분은 뭐였냐면 이란의 핵입니다. 그런데
1: 예.
2: 지금 그거 날아가고 최대 목표가 뭐가 됐어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됩니다. 이란은 이 통제권을 절대 놓지 않을 거거든요. 이란하고 오만 사이에 지금 협상이 무려 지난 7일간 이뤄졌대요. 그래서 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명분, 구멍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걸 이란의 통제하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오게 되면 통행료를 밖에 내버려 두게 되면 이거 다 미국 책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승리했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 예.
2: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 페르시아만을 진입할 때는 이란 측의 통제를 받아서 통행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1: 예.
2: 근데 나올 때는 오만 쪽을 통해서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1: 오만 쪽. 그러니까 오만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잖아요.
2: 네. 그쪽에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원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많은 배들은 그냥 오만 쪽 항로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했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좁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1km 이상 되니까 그 남쪽으로 좀 루트가 있었다는 거죠.
2: 오만 쪽에 붙어서 나오는
1: 예,
2: 방식이었는데 자, 지금 이제 오만하고 이란 사이에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오만은 아 여기서 통행료를 부과할 순 없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란이 아니야 통행료가 아니고 서비스 피야. 그러니까 서비스 수수료 비용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용 통행료보다는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이 덜었어요. 그리고 예. 일한 측이 받는 거니까 5만의 부담은 없어요. 대신 받아서 둘이서 나누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 이 해협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건 이란과 5만 사이의 문제지 미국은 상관이 없어라는 식으로 발을 빼게 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 지금 MOU 그 휴전 협정 두 네. 달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시간?
2: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의 입장은 그거예요. 거기로 다시 복귀하면 되는 거고 딴 얘기 필요 없다. 거기로 무조건 복귀해라 이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 그거 말고 뭔가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가지고 빵 하고 우리가 발을 뺄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라고 계속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1: 네. 참 화가 나는 상황인데 뭐 이게 대책 없이 한번 저질러 놓으면은 이게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라도 나올 때는 네 마음대로 아니란다 뭐 이런 인터넷 밈도 있는데 딱 이 이란 전쟁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최고위원 경쟁도 치열한데요. 주말 충청권 경선 이후 더욱 화제에 올라선 이분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서미화입니다.
0: 아, 예. 네. 아이돌 같이 이렇게 크게 반짝반짝 있는 명찰을 지금 예. 네. 4번 네. 최고위원은 서미화 이렇게 네. 붙이고 나오셨네요. 이런 의원님 일단 그 이런 거는 처음에 보시는 거죠?
1: 최고위원요?
0: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전국 단위에 뭔가 이렇게 본인이 이 경선에 나서시는 거는 처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 전국 단위 선거는 처음 아닙니다.
0: 아 그런가요?
1: 막 들어왔을 때 예, 예. 우리 민주당의 상설위원회 전국 장애인위원장 선거도 선출직 선거거든요. 아. 그때도 전국 선거였는데 그때는 장애인 당원들이 뽑는 거라서 예, 예. 수가 별로 안 됐죠.
0: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예. 아니 뭐 서미화 의원님이 워낙 최근에는 유명해지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또 드리고 질문을 여쭤보자면은 비례 의원이시고요.
1: 네.
0: 예. 그리고 1급 시각장애인이시에요. 네. 예.
1: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애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아, 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예.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 예전에 등급 시절에는 1급이었죠.
0: 아, 그렇군요.
1: 1급 시각장애인이었어요.
0: 이거 좀 죄송한데 네. 아예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런 건 아니고 1급 시각장애가 예. 시력이 0.02 이하. 부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빛 어둠 또 이렇게 가까이서는 형체 이런 정도 이게 탁자구나 의자구나 예.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0: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으로
0: 네. 또 이제 활동을 하셨고 네네. 그래서 여러 이제 의미 있는 경력들을 또 가지고 계신데 먼저 전당대회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충청권의 순회 경선에서 4등을 하셨네요.
1: 네.
0: 예. 그러니까 뭐 순서만 말씀드리면 최민희, 박선환, 한민수, 서미화 그 뒤에는 뭐 김용, 이성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실 서미화 의원님이 그렇게 인지도가 많은 높으신 편은 아니셨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나와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눈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의원님들 중에는 너무 어렵다 이 선거.
0: 예.
1: 이제 그 해보신 의원님들이 이 최고위원회 출마가 정말 어려운 선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0: 예예.
1: 전국을 다녀야 되고 또 엄청 돈도 많이 들고 또 날씨는 덥고
0: 예.
1: 그래서 체력도 엄청 중요하고 뭐 그런 선거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기도 하고
0: 예.
1: 또 반대로 아 서미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서미화가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0: 그렇군요. 네. 4등을 하게 된 뭐 원인 원동력을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1: 제가 다른 분들도 놀라시는 것 같아요.
0: 예.
1: AB 경선 통과할 때부터 놀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 이제 지금 현재 한 주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0: 예.
1: 사실 저는 호남 사람이거든요.
0: 예.
1: 목포에서 살고 있고 현재. 그런데 충청도하고 지난번이 충청도,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0: 예.
1: 두 군데를 했는데 그쪽은 제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4등을 하니까 또 대단하게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0: 예,
1: 근데
0: 예.
1: 이제 우리 당원들의 바라는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민주당은 이렇게 가야 되고 또 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된다.
0: 예.
1: 이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가 도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상당히 동의를 해주시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그 네. 동의를 했던 그 포인트를 제가 좀 충청권 연설에서 본 것 같은데 뭐 대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차기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과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흔드는 자를 향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왜 유시민 작가 발언에 침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자기 정치하고 분리하면 책임지기보다는 변명하는 사람은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정청래 후보를 많이 때리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친청계라고 또 불리는 최고위원까지 같이 이제 조금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를 성격은 뭘로 보십니까? 후보님은?
1: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힘있게 뒷받침할 것이냐,
0: 예.
1: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고요. 이런 지도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당원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을 줄여가면서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대 진짜 유례없는 성과를 내고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지난 1년 동안 APEC 성공, 또 AI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그 애국 기업들의 유치, 그러면서 호남을 필두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제 정말 이런 방향성, 그다음에 지금 뭐 약간 떨어지고는 있지만 코스피 5천도 임기 내 하신다겠지만 8개월 만에 달성을 하고
0: 예.
1: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상을 해보가 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 국가들이 주목하게 하는 이런 애교 활동이 있으셨잖아요.
0: 예.
1: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잘 받쳐주기만 하면 이재명 정부는 정말 승승장구할 것이 보이는데
0: 예.
1: 지난 1년 동안 우리 일기 지도부가 검찰개혁 내란 종식을 캐치플레이로 내걸면서 당연히 뭐 그것은 누가 해도 할 방향이었어요.
0: 예.
1: 해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데 동시에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대한민국의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부로서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더 빠른 속도로 같은 속도로 바칠 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집권 여당의 책임이죠.
0: 그렇군요. 예.
1: 그런 부분에서 근데 도리어 성과를 냈을 때는 성과를 또 나누고 같이 홍보하는 것도 우리 책무예요.
0: 예.
1: 근데 그럴 때 성과를 덮는 일을 너무 잘하셨어요.
0: 예,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 네. 나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네. 발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정청래 전 대표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 어느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후보님은 생각을 하세요?
1: 이제 이재명 정부를 잘 받쳐줄 사람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제 지난주 돌면서 대표 연설을 통해서 나오는 비전 제시라든지 정책 제시라든지 또 어떻게 이 정부를 뒷받쳐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0: 예.
1: 그걸 보면서도 저는 정말 같이 일해보신 우리 김민석 후보라든지 또 민주당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뭐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셨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님이라든지
0: 예.
1: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지난 1년 동안 총리를 역임하고 대표로 출마하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1년에도 총리 역할을 하면서도 김민석 총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0: 예.
1: 정말 대통령을 뒷받치기 위해서 없는 사람처럼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었던 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0: 예.
1: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 이 정부를 얼마나 잘 바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네. 예. 뭐 듣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가장 좀 적합하다고 했지만은 anybody but 정청래 이렇게 좀 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예. 정청래 대표님은 좀 쉬셔도 돼요. 1년 동안 너무 애쓰셨고 잘하셨는데
0: 예.
1: 이 지금 냉정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요구하고 같이 가고자 했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지만
0: 예.
1: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소리가 안 나게 잘 받쳐주고 이런 것은 좀 미흡했다고 저는
0: 알겠습니다.
1: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지난번 이제 연설할 때 네. 최민희 이제 최고위원 후보가 약간 서미아 후보가 연설할 때 이렇게 뭐라고 이제 반박하는 거를 이제 좌석에 앉아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옆에 있었던 뭐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약간에 있었고 뒤에 또 김용만 의원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좀 약간 신경전이 있었고 뭐 이런 게 이제 보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의원님은 잘 모르셨죠 그 상황은?
1: 그 상황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그때, 예, 몰랐어요.
0: 그날은 모르셨고 네, 네.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최민희 의원을 저격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적하신 거가 맞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아. 그날 제가 이제 그 연설할 때 이 대목이 있었어요. 이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선택하실 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원팀이 돼서 잘 뒷받칠 수 있는 지도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원들에게 주어진 시대 정신이다. 예. 이렇게 저는 이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연설이니까. 그리고 누구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쳐야 된다, 원팀이 된다. 이거는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분들도. 근데 예. 그 대목에서 아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상에 찍혔길래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은 우리 민주당이 집권 정당인데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인지
0: 예.
1: 다 친명이라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쪽저쪽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켰는데 이건 다 동의를 하신다는데 그 지점에서 아니오를 하셨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심이라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그저 내가 연설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방해를 하실 목적이었다면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민희 의원이 지금 22%로 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어요. 당원들이 그만큼 또 많이 선택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1: 일단 최민희 의원님은 인지도가 높습니다. 가방이 위원장을 하셨고 또 방송 개혁이나 뭐 언론 개혁 목표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재선 의원님이시고
0: 예.
1: 상임위원장을 하셨고 그래서 경쟁이 안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셨던 거예요. 제가 나올 때
0: 예.
1: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 전에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시겠다고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0: 예.
1: 근데 그 뒤로 다른 여성 의원들이 나온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최민희 의원님은 워낙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들이 있으십니다. 동료 의원들 예.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하시고 있는 어떤 이제 출마하셔 가지고도 계속 정청래 후보를 옹호하고 노골적으로
0: 예.
1: 대표를 뭐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나왔다는 말씀도 연설 중에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근데 사실 지도부가 그러려고 나오고 그거 하자고 대표를 단순히 옹호하고 편들자고 최고위에 도전하는 건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1: 이 집권정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집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잘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게끔 부족한 건 더 채우고 예. 잘하시는 건 같이 나누고 또 국정과제는 같이 달성해서 성공하게끔 하자고 지도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0: 예.
1: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오셔서는 제가 이렇게 할 때 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아실 텐데 한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하다. 동료
0: 알겠습니다.
1: 의원에 대한 애의나 이런 것들은 갖춰줘야 되고 또 지도부는 민주당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0: 예.
1: 그 품격을 개인의 품격으로 보지 않고 민주당의 품격으로 보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더 잘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0: 알겠습니다.
1: 생각을 합니다.
0: 예. 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 선거가 어제 이제 TV 토론에도 있었는데 OBS에서 네. 그런데 최고위원 선거가 너무 좀 국민들의 삶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들 좀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와요. 어제 뭐 네. 이제 나왔던 단어들이 뭐 박쥐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 자기 정치한다 일베 문화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난타전이 됐다 이러다가 거의 심리적 분당 상태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후보들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좀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이제 그 시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일기 지도부가요. 우리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사실 굉장히 큰 정당 그리고 더 크게 가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예. 굉장히 좁게 자기 지지층을 너무 의식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충청도 얘기하셨는데 부산 경남에서 하실 때 우리 정청 대표님이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우청에서 있었던 얘기를 꺼내셨어요. 조국 혁신당 통합 얘기하실 때 반대한 사람들 기억해달라.
0: 예.
1: 그리고 조국 혁신당하고 통합을 안 해서 선거를 진 것 같다라는 발언도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하셨고
0: 합당을 안 해서 졌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1: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연설 과정에서 합당 반대한 의원들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도 160명의 의원 의심보다 160만 명의 당심으로 자기는 당선돼야 되겠다.
0: 예.
1: 굉장히 대결 구도를 만드시는 발언들 그런 게 상당히 개파 분열 이런 것들을 당대표 후보가 나오셔서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개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0: 본인 제공자가 정청래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 저는 그렇게
0: 그러니까.
1: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을 운영해 오셨고요.
0: 예.
1: 또 지금 전당대회도 그렇게 끌어가고 계세요.
0: 예.
1: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0: 알겠습니다.
1: 당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0: 예. 네. 그 섬유화 네. 후보가 뭐 자이든 타이든 지금 최민희 후보랑 약간의 이 대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됐고 또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섬유화가 최민희 잡을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민희 후보보다 득표율 더 받아서 뭐 1등이 됐든 2등이 됐든 좀 하실 수 있으십니까?
1: 그것은 이제 당원들의 선택이라서 제가 예. 내가 뭐 최민희 의원님을 이렇게 이겨야겠다 뭐 이기로 나왔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0: 예.
1: 저는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제대로 구성돼야 된다.
0: 예.
1: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총집중하는 원팀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이렇게 하시는 형태를 보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에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0: 예.
1: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최민희 의원님을 당원들이 알아서 좀 떨쳐주실 수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인지도 그래서 제가 말하고 연설에서도 말했어요. 당 지도부는 유명한 사람 뽑는 거 아니다.
0: 예.
1: 인지도 높은 사람 뽑는 게 아니다. 제발 봐달라. 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치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인지.
0: 예.
1: 그다음에 민주당의 성공 반드시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 성공이 민주당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우리는 정치적 동반자하고 공동운명체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각을 세우고 엇박지내면 이거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발목을 잡겠다는 거예요.
0: 예.
1: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0: 예.
1: 선택, 현명한 선택. 저는 정말 잘 뒷받칠 마음으로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의원님이 이제 고향이 또 무안 목포 이쪽이시다 보니까 약간 흥분하시니까 바로 사투리가 나오시네요. 고향 사투리가.
1: 네. 네. 네.
0: 얼마나 답답한지
1: 너무
0: 제가.
1: 저는 절박하고 간절해요 지금.
0: 아 그러시군요.
1: 네. 예.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0: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정수행 지지율 제가 뭐 수치는 말씀 네. 안 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락세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복합적으로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국민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증시의 폭락 이제 롤러코스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증시가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조금 이런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해서 정책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만들도 있고 뭐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섬유화 네. 의원님은 당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1: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계파 갈등처럼 보여지는 이런 분열 정치를 이제 이 선거 이후에는 지도부가 새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0: 예.
1: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잘 결합하고 정부의 국정 과제를 함께 뒷받쳐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지율 하락세라든지 또 다양한 이런 부동산 정책이며 말씀하고 있는 코스피 문제며 이런 것들도 입법이나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게 또 민주당의 책무거든요. 근데 계파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면 언제 민생 챙기고 민생이 빨리빨리 되겠어요. 그것도 뒤처지면서 결국은 이런 피해가 국민한테 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선대 이 전당대회 정말 통합시킬 수 있는 이런 지도부 새로 꾸려 주셔야 되고
0: 예.
1: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이제 갈등을 수습하고 통합으로 가야죠. 저도 그 통합에 저기 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저는 정청래 최민희 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있는데 왜 네. 서미화인가 말씀해 네. 주시죠.
1: 저는 평생을 시각장애 여성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정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온 활동가고요. 그 속에서 그분들을 위한 제도, 입법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국회까지 도전해서 들어온 시각장애 여성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표방하는 정당이에요. 한 번도 이런 도전도 없었고 최고위에 당선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최고위에 들어가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서민들, 장애인 예. 여성, 노인 또 농어민까지
0: 알겠습니다.
1: 소상공인까지 챙겨서 모두의 민주당이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미화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0: 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네,
0: 서미화
1: 감사합니다.
0: 최고위원
1: 네.
0: 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내일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시청해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미는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옆에서 따라 울고 또 그 옆에서 또 따라 울고 그렇게 여름밤의 떼창이 완성되는데요. 매미가 창가에 바짝 붙어서 울면 지하철 플랫폼에서 열차 들어오는 소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여름은 이 매미의 떼창보다 더위의 위력이 더 센 것 같아서 낮이나 밤이나 이 에어컨 때문에 모든 문을 닫아놓는 일이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미 소리를 감상할 틈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창문은 닫아둬도 마음만큼은 활짝 열고 누군가 내는 작은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주는 그런 따뜻한 여름이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자전거 탄 풍경에 우리들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너무 더우셨죠 여러분? 아, 정말 여름이 안 더운 적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올여름이 유독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서울 지역에도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야, 다들 좀 더 많이 덥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낮 시간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잘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셨죠, 다들. 아, 정말

0: 이건 반 이건 에어컨 켜느라 창문 문다 닫아 놓다 보니까 매미 입장에서는 와 열심히 우는데 많이 못 들어주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아, 이렇게 더우니 정말 창문까지 다 닫고 그리고 외출도 삼가고 그 어느 때보다 교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오늘 낮에 굉장히 친한 후배의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더운데 건강 관리 잘하세요라는 그런 문자.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단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아주 짧은 문자 하나라도 전화 통화하면 더 좋긴 하죠. 근데 그런 짧은 문자 하나에도 굉장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내 기분까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소통, 교류, 마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은 아무리 더워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하루 종일 창문 닫아놓고 들을 수 없었던 풀벌레 소리, 여름 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들었어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뭐 특별한 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 보내주셔야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어떤 선물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칸타 에스파뇰,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여기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준비하고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자, 고흥에 여행 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별한 문화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극 살로메. 오스카 와일드의 탐미주의 희곡을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살로메. 이 작품에 우리 음작품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 2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립니다.

이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 해요. 말머리를 살롬에 혹은 창극 혹은 공연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말머리 달아서 신청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김수정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쫑디한테 뭔가 해명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어제 금 약속 있어서 못 왔어요. 안 온 거 절대 아니야. 네, 수정님. 네, 어제 안 왔었구나. 이제 알았네. 네, 수정님. 바쁜 일 있으면 못 올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또 와서 글까지 남겨주고 감사합니다. 언제든 편할 때, 라디오 듣고 싶을 때, 시간 될 때 오시면 됩니다. 위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쫑디. 휴가 다녀와서 어제부터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밀린 일들 투성이네요. 신나게 놀았으니 열심히 일해야죠. 야, 신나게 놀았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정작 휴가 때 더 신나게 놀걸 끝나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정희님은 그래도 신나게 놀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마음껏 좋은 휴가 보내고 오셨나 보네요. 자,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화이팅입니다.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정디. 4일간의 긴 휴가를 마치고 오랜만에 출근하니 사무실에 있는 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다영님 또 휴가 가서 좋긴 했는데 고생도 좀 하고 온 뭐 그런 느낌이네. 네, 열심히 시원한 사무실에서 또 그동안 못한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휴가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아유, 참. 저는 여름 휴가는 꿈도 잘 안 꾸는 스타일. 사람 많을 때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휴가 다녀오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 다 다녀오고 나서 그러고 천천히 다녀오면 되죠, 뭐. 류영진님께서, 직원들 다 휴가 가고 팀원 한 명이랑 이틀 일하다 너무 지쳐서 저도 내일 급 휴가 냈어요. 휴가 내고 하는 게 수험생 아들 점심 간식 챙겨주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중에 쉬는 꿀맛 같은 휴가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유, 네, 그 나름대로 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될 테니까, 네, 즐기세요, 영진님. 아들이 너무 좋겠네. 이재영님께서, 다음 주 에어컨 설치를 기다리며 선풍기 틀어놓고 뱃살 빼는 허리 운동하고 있어요. 와, 제대로 운동 되겠는데?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틀어놓고 이 더위에 운동하시면은 땀이 쭉쭉 빠지면서 운동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물이나 하면 안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시원한 물 자주 드시고. 박진경님께서,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는 벼랑간 비가 잠시 오고 있는데 더위가 물러갈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에어컨은 계속 가동 중이죠. 매미, 도균이 동화책에서 읽었는데 매미의 삶이 마음 아파서 울컥했지 뭐예요. 오래오래 살면 좋은데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우리 이럴 땐 건강 조심하자고요. 매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땅속에서 지내다가 성충이 돼서 나와서 세상 밖에서 오래 못 살죠? 열심히 울다가 정말 짧고 뜨거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가는 게 매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진짜 좀 마음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재진님께서, 저도 올해도 휴가 없어요. 아, 이거 봐. 마음 아파서 어떡해. 휴가 없는 사람 사연 들으면 마음 아파서. 예, 재진님, 여름 휴가는 없지만 저처럼 남들 다 휴가 갈 때 열심히 일하고
남들 열심히 일할 때 짧게라도 우리 휴가 즐기자고요. 재지님 화이팅. 함광열님께서 중대 안녕하세요. 제주 SK와 면행 경기 보러 월드컵 경기장 와서 인사드려요. 내일 제 생일인데 중대 목소리로 축하 받고 싶어요. 생일 선물 아주 큰 거 받고 있네. 우리 광열님. 아 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구나. 아유 덥긴 덥겠네요.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이 축구 경기.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경기잖아요. 네. 재밌게 즐기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음저풍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자 제가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황치훈의 나는 너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라이징 가수들의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2026년 7월 라이징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주인공들인데요. 이 순위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6,331만여 건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라고 합니다. 10위부터 살펴보면 엔하이픈, 스트레이키즈, 한로로, 성리, 우즈, 박지현, 김용빈, IOI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인공은 2위를 차지한 5인조 보이그룹 코르티즈입니다. 코르티즈는 브랜드 평판 지수 430만 5,815를 기록하며 지난달보다 11.86% 상승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그 결과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고요.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5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세대 중심에 서 있는 그룹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코르티스의 Red Red입니다. 이 곡은 국내 주요 음반 일간 차트에서 90일 연속 정상을 기록하며 그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린 대표곡이죠. 자, 이어서 만나볼 주인공은 2026년 7월 라이징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른 바로 걸그룹 리센느입니다. 리센느는 브랜드 평판 지수 585만 9,126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1위를 지켰는데요.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임영웅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고요. 전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도 방탄소년단에 이어 2위에 오르며 올해 가장 주목받는 그룹임을 증명하고 있죠. 오늘 들어볼 곡은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곡, 바로 Love Attack입니다. 이 곡은 발매 이후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역주행 히트곡인데요. 밝고 경쾌한 에너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더해져서 리센느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럼 2026 새로운 음악 흐름을 이끌고 있는 5세대 아이돌 그룹 두 팀의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코르티스의 Red Red, 리센느의 Love Attack.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라이징 케이팝 스타들의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류영진님께서 아들 스터디 카페에서 돌아왔는데 레드레드 나오니 엄청 신나게 따라 부네요. 대체 뭘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어쨌든 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보다, 오늘 행복한 하루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재희님께서 퇴근합니다. 너무 덥네요. 오늘 내내 떠올랐던 시원한 빙수, 해지는 하늘에 보송보송한 핑크빛 빙수가 딱 있더라고요. 신기해. 빙수 먹고 싶다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보내주신 사진이 진짜 엄청난 뭉게구름이 약간 그 눈꽃빙수 쌓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들 빙수, 올여름에 빙수 다들 맛보셨나요? 저도 한번 먹었네요. 다행히 올여름은 빙수 시작했습니다. 개시했습니다. 망고빙수가 저는 먹고 싶어요. 망고빙수 좋아하는데 생각하니까 또 침 나오네. 공다영님께서 쫑디 오늘은 삼겹살 먹었거든요. 배불러서 바로 눕고 싶었지만 몸 끌고 산책하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구름이 반겨주네요. 강아지 푸들 같아요 하시면서 또 우리 다영님이 사진 또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구름이 전체적으로 예뻤네요. 오늘 너무 더워서 구름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름을 못 본 것 같아. 구름 볼 여유가 없었어. 정말 하루 종일 저도 집에서 낮에 잠깐 이제 친구가 잠깐 차 한잔 마시자고 와가지고 나가서 집 앞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도 하늘에 구름 볼 여유조차 없이 너무 뜨거워, 너무 더워 이러면서 집으로 얼른 들어와서 집에서는 커튼 다 닫고 빛 안 들어오게 그러고서 에어컨 28도에 맞춰놓고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름이 정말 멋있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런 멋진 구름도 봅니다. 0732님께서 정대님 출첵합니다. 전 올해 여름은 휴가 대신 버스킹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멤버들과 함께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이게 휴가인 것 같아요. 버스킹한 지도 8개월째인데 한 달에 두 번이지만 전 그날이 기다려져요. 이야, 아니 벌써 8개월째 버스킹이라고? 와, 대단한데요.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예, 진짜 이게 제 생각에는 휴가보다 몇 배는 더 추억이 될 그런 여름의 기억일 것 같은데요. 함광열님께서 아니요, 상암 아니고 제주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굉장히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버럭하면서 사연을 다시 보냈습니다. 제가 아까 뮌헨과 바이에른 뮌헨과 그 친선 경기하는 데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제주 월드컵 경기장 이었네요. 네. 어쨌든 즐거운 시간 되고요. 광열님 부럽습니다. 강금성님께서 저는 빙수는 아니고 한라봉 스무디 두 번 먹었어요. 아유, 이것도 너무 맛있겠다. 한라봉 스무디라니 너무 맛있으셨겠네요. 진짜 우리나라는 디저트 수준도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 내부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 평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쟁을 이겨내면 전 세계 어딜 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갖춰지는 것 같다고. 디저트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디저트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라봉 스무디는 전 세계인들한테 아마 사랑받을 수 있는 메뉴가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올여름 시원하고 맛있는 거 많이들 드시면서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10cm의 노래 준비했어요. 열대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821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중디, 너무 더우니까 곤충들도 실내로 들어오고 싶은가 봐요. 우리 집에 벌이 두 마리나 들어온 겁니다. 제가 결혼 전엔 벌레 한 마리에도 벌벌 떨던 연약한 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초딩 아들 방학이라 집에 있는데 벌이 위험할 수도 있어서 한 마리씩 휴지로 살짝 잡아 창문을 열고 날려보냈는데 신나게 날아가는 모습 보니 왜 그렇게 기분이 좋던지요. 그렇게 한숨 돌렸는데 아니 언제 들어왔는지 거미가 딱 거실에 있는 겁니다. 제가 거미다 라고 하니 아들은 거미가 왜 이렇게 작아 이러면서 손으로 쥐려고 그러는 걸 제가 다급히 제지하며 거미를 제 손 위에 잘 올려서 또 창문을 열고 밖으로 보내줬어요. 저 오늘 곤충들과 너무 친해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여름을 아이랑 건강하게 무사히 잘 보내야 할 텐데요. 박혜경의 동화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8212님의 신청곡 박혜경의 동화 들었습니다. 야, 8212님 좀 멋있는데? 아니, 저는 제가 벌레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벌레 잘 다루시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자, 내 마음의 풍경 함께 하셨고요. 이제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우효의 청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크테 언박싱. 강원도 춘천의 한 노인복지관에 특별한 광경이 펼쳐진다고 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복도 끝 힙합 비트가 흘러나오는 강의실 문을 열면 너무나 놀랍게도 선글라스에 볼캡 모자를 둘러쓴 어르신들이 헐렁한 티셔츠에 체인을 걸친 채 비트에 몸을 맡기고 계시는데요. 다름 아닌 시니어들을 위한 랩 수업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지난해 동아리로 시작한 시니어 랩 활동은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 정규 강좌가 됐다고 합니다. 수강 신청이 시작되면 금세 마감이 되고 길게는 6개월을 기다려서 수업에 들어온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랩에 빠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랩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키우며 보낸 시간, 가족을 향한 마음, 지나온 세월의 기쁨과 후회까지 삶의 모든 순간은 가사가 됐고 비트 위에서 인생 노래로 탄생하는데요. 숙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70대 신명숙님은 오랜 세월 남편과 어머니를 간병하며 견뎌왔던 힘든 세월을 랩으로 뱉어내니 후련해졌다고 하시고요. 또 60대 후반의 배은옥님은 지난해 랩 교실 수강생들과 쇼미더머니에도 도전을 했는데요.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예선 현장에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은옥님의 손녀는 BTS보다 우리 할머니가 더 멋있고 랩도 잘한다 라면서 할머니를 자랑스러워 한다는데요. 랩 가사는 운율도 맞춰야 하고 또 시 같잖아요. 그렇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르신들의 멋들어진 리듬 비트를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UB40의 노래죠. Can't Help Falling in Love였습니다. 자, 춘천의 한 그 노인복지관의 랩 강의가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이 평균 70대의 어르신들이 랩을 하시기 위해서 그 레게 머리 가발도 쓰시고요. 헐렁한 티셔츠에 힙합 바지도 기본이고 또 힙합 뮤지션들은 또 예명이 있잖아요. 뭐 넉살이나 치타 이런 분들처럼 신명숙님이 숙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이랩 교실에 대한 문의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인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여기저기 막이 시니어 랩 교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음악 즐기면 진짜 그냥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즐거운 음악과 함께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현미님께서 와우 멋지세요. 저도 할머니가 될 때쯤 같이 수강해서 랩하고 싶어요. 랩은 솔직한 나의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경험담에서 나오는 그 가사들도요. 네, 우리 현미님도 유경험자시잖아요. 박효진님께서 칼퇴 후에 장 보고 서점에서 책 사고 좀 전에 집에 와서 입맛 별로 없는 와중에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먹고 있어요. 빙수 먹고 싶네요. 아유,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도 너무 맛있겠다. 아유, 맛있는 거 드셨네요. 빙수는 밤에 말고 낮에 드시는 걸로 하시죠. 4922님께서 오늘은 너무너무 바쁜 하루였는데 저보다 9살이나 어린 후배가 히히 너무너무 신나요 하는 거예요. 순간 얘 왜 이러지? 정신줄 놓은 건가? 했는데 바쁘면 활기차고 정말 내가 이곳에 필요한 존재가 맞구나 이런 생각에 뿌듯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아, 속으로 잠깐 육두문자 날리던 저 크크크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짜증내며 일하다가 계속 웃으며 일했지 뭐예요. 뭐든 그 아이처럼 생각하기 나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화요일 저녁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구이님. 뭘 생각이 많아질 게뭐 있어요. 오늘 그 후배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즐거운 하루 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후배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 보내면 되는 거죠. 뭐 이게 뭐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아, 실컷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하루하루를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 나 먼저 재밌자고요.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오늘도 좋은 음악,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즐겨 보자고요.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네,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아니, 바쁘신 와중에도 네. 휴가를 다녀오셨다는.
1: 네. 며칠 다녀왔습니다.
0: 네. 얼굴이 좀 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1: 그렇죠. 네. 이 뙤약볕에 며칠 밖에 이제 다니고 네. 뭐 운전하고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완전 무장 뭐 모자 쓰고 그러잖아요. 선크림 네. 바르고 그러더라도 좀 이제 타게 되더라고요. 네.
0: 야, 역시 그래도 이 정신없고 바쁜 휴가철 피해가고 싶은 마음도 더 클 텐데.
1: 네.
0: 아무래도
1: 이제 잡혀 있는 스케줄에 저는 이제 맞춰야 되니까요.
0: 그러니까. 예, 이제 결정권이 없으시죠?
1: 없습니다. 예, 이제 가족에서 정한 날이 있으면요, 그 안에 며칠은 이제 어째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0: 네. 예. 아유, 어쨌든 좋으셨겠어요. 힘들어도 좋은 게 가족들과의 네. 휴가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음악들, 어떤 이야기들 들려주실까요?
1: 네, 뭐 저도 휴가를 갔다 왔고요. 우리 청취자 분들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번 주에 또 많이들 가실 듯합니다. 네. 주말을 끼고요. 그래서 휴가철에는 여름에는 여름 휴가철은 여름 음악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몇 주 전에도 아마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었고요. 오늘은 휴가 시즌에 어울리는 노래로 약간 어떤 가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또 여름 하면

0: 또 라틴이 끌리게 되죠. 그래서 라틴 리듬을 가져온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1: 네.
0: 최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라틴 리듬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가요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사노바 풍의 노래도 또 따로 있고, 보사노바는 약간 이제 느린 스타일의 노래인데요. 조금 리듬감 있는 라틴 리듬이 들어간 우리나라 옛 노래부터 요즘 노래까지 한번 잘 골라봤습니다.
1: 아유, 라틴 음악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여름
0: 맞습니다.
1: 느낌이잖아요.
0: 네.
1: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0: 네, 50년대 만보 곡을 골랐는데요. 닐리리 만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 닐리리 만보라는 노래 제목에 바로 이제 음이 생각나는 네. 그런 노래죠.
1: 닐리리, 맞습니다. 야 닐리리. 네. 닐리리 만보.
0: 닐리리가 무슨 뜻인 줄
1: 몰라요.
0: 모르시죠?
1: 네.
0: 닐리리가요. 뭐예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관악기, 그러니까 이제 퉁소나 네. 아니면 피리의 소리 나는 것을 의성어로 표현한 게 닐리리라고
1: 아, 정말?
0: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악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용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경기민요 중에 이제 창부타령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닐리리아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닐리리아는 우리나라 음악을 흥겹게 표현하는 악기 소리인 거죠.
1: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그 악기 소리가 노래 제목이 됐으니까 굉장히 음악적인 용어가 와. 이렇게 라틴 리듬을 차용해서 네, 히트를 그러네. 쳤습니다.
1: 아니 이걸 몰랐다는 게 굉장히 약간 좀 창피해지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상상은 가지만 그래서 어떤 음식 아니면 어떤 모습 그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은 됐었지만 네. 실제 이제 상태는 의성어로 우리나라 관악기를 소리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1: 아니 우리한테 가장 그 유명한
0: 네.
1: 소리 네. 악기 소리는 삘릴리 개굴개굴 삘릴릴리
0: 그건 이제 풀피리 같은 거겠죠? 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1: 예. 진짜 닐리리도 비슷한 느낌이구나.
0: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 말인데요. 그것을 라틴 리듬 특히 이제 쿠바의 음악이죠. 만보에 잘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듬과 우리나라 악기 소리와 쿠바의 리듬인 만보가 섞여져서 닐리리 만보라는 노래가 1957년에 나왔는데요.
1: 네.
0: 김정애 선생님이 불러서 그야말로 당대 히트곡이었고 지금까지 만보를 대표하는 노래였는데요. 이 50년대 중반은 우리에게는 이제 한국전쟁 이후잖아요.
1: 네.
0: 미국에서는 이제 30년대부터 이 라틴 춤곡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큰 사랑을 받았던 게 우리에게는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 부대가 또 남아있게 되면서 라틴 음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만보 리듬이었습니다. 약간 느린 풍의 그렇다고 뭐 슬로우는 아니고요. 적당한 템포가 있는 쿠바의 춤곡. 그래서 그 당시 만보가요. 아리랑 만보, 도라지 만보, 양산도 만보, 코리아 만보 뭐 모든 곡에 만보라는 리듬을 붙여서 만보곡이 다산 여러 곡이 나올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1: 자, 갑자기 저는 이 노래 지금 소개시켜 주시니까
0: 네.
1: 가사를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 네네. 게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따라 부를 때 그 가사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가사인데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런 가사가 들어갔을까 그 노래 중간에 원수의 비바람 닐리리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0: 예, 한번 쭉 들어보시면은 가사의 뭐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1: 네.
0: 여러분들이 악기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닐리리 만보 김정애 네. 님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네.
1: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신나게 따라 불렀던
2: 네.
1: 이 노래인데,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와, 이거 진짜 노래 정말 좋은 노래구나. 멜로디도 너무 좋고,
2: 네.
1: 리듬도 너무 좋고.
2: 맞습니다.
1: 지금 만약에 어떤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도 너무 좋을 것
2: 뭐,
1: 같은데요?
2: 비트를 약간, 뭐, 일렉트로닉하게 해가지고, 만보 리듬 차용해서 노래하고, 의상도 약간 만보, 만보 바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밑에가 단이 넓은 거. 그러니까 그 당시 50년대 이 의상까지도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 요즘에 그 여성 아이돌 중에 누가 이거 리메이크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2: 네,
1: 사랑받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네. 이재진님께서 쿠바의 춤곡. 이해가 안 가는 가사. 오늘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겠네요라고. 네, 재진님. 가사 어떻게 잘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들었는데, 이 원수의 비바람이 무슨 뜻일까에 봤더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다운 우리님이 오시는 날인데 이 원수 같은 비바람이 불어서 싫다. 그런 느낌, 그런 내용의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양수정님께서 쫑디 땀 질질 흘리며 퇴근했어요. 오늘은 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김광현 편집장님이 들려주시는 음악 들을래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뭐 충분히 이 출퇴근만으로도 힘드셨을 테니까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음악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진경님께서 정대님께서 늘일이 만보 한번 해보시미. 와우. 오늘 조금 일찍 육퇴했으니 명반 신나게 즐겨볼랍니다. 네, 진경님. 벌써 재우셨어요? 참 착한 녀석일세.
2: 네.
1: 엄마 일찍 쉬라고.
2: 지금 자면 나중에 깨는 거 아닌가
1: 새벽에?
2: 모르겠습니다.
1: 그땐 그때구먼. 지금 쉬는 게 우선이죠, 뭐. 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뜨거운 여름을 맞이 경쾌한 라틴 가요들과 함께 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2: 네, 이렇게 50년대 만보가 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닐리리 만보와 함께 쌍벽을 이뤘던 게 체리피크 만보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1: 네.
2: 이거는 이제 영화 자유부인에서 나왔었던 곡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60년대, 70년대는 또 몇몇 라틴 가요가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랄한 곡은 크게 이제 주목을 못 받았다가요. 90년대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라틴 가요의 뭐 주인공 한 분이 계시죠. 지금은 사랑의 발라드 곡을 불러서 많이 유명한 백지영 씨가 실은 처음 데뷔할 때는 라틴의 여왕 이런 타이틀로 인해서 많은 노래를 불렀죠. 아마 선택이란
1: 맞아,
2: 노래도
1: 맞아.
2: 있었고요. 그다음 대쉬 이 노래 다 이제 라틴 리듬을 갖고 와서 아주 의상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1: 네.
2: 뒤에 이제 백댄서들과 함께 멋진
1: 춤도
2: 노래를
1: 정말
2: 잘 쳤죠.
1: 대단했어요.
2: 저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 발라드 곡을 히트시켜서 이제 지금은 조용한 노래를 많이 부르고 특히 이제 OST의 여왕으로 또 사랑을
1: 네,
2: 받았잖아요. 근데
1: 맞아요.
2: 처음 나올 때는 라틴 댄스를 주로 불렀습니다. 그 백지영 씨의 1집 1999년 벌써 꽤 오래 시간이 됐습니다. 99년에 소로라는 1집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실렸던 곡 아마 처음 뭐 라틴 가요를 새롭게 부른 노래로 사랑받았던 선택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강렬한 댄스와 함께 라틴풍의 음악 아마 여러분들 백지영 씨 공연 가면은 중간 정도에 발라드만 부르지 않고 꼭요몇 곡들은 라틴 곡들은 부르게 되죠.
1: 네. 자, 그럼 백지영의 선택 함께 들어보시죠.

0: 아, 정말 노래를 듣는데 동영상이 같이 서비스되는 듯한 느낌. 진짜 무대에서 백지영 씨의 에너지 엄청나죠. 이 노래 부를 때. 박진경 님께서 급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춤 한번 춥니다. 닐리르만 보에서 급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크크크이라고. 네, 진경 님 조심하세요. 아이 깰라. 우리 유영진님께서 얼마 전 공연에서도 대쉬 부르시던데 지영 언니 아직 죽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이 더 파이팅 넘치셔서 좋았어요. 아, 공연에서 여전히 또
1: 네.
0: 대단하시구나.
1: 저도 며칠 전 공연을 봤는데요.
0: 네.
1: 1시간 넘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목청도 그대로 노래를 예전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유,
1: 네.
0: 참. 이지영님께서 편집장님 곡들에 대해 많은 걸 아셔서 좋아요라고.
1: 네.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많이 아는 제가 좋다는 건가요?
0: 그러니까
1: 네.
0: 많이 아셔서
1: 네.
0: 편집장님이 좋아요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런 편집장님이 함께 방송해 주셔서
1: 아,
0: 제가 좋아요 뭐 이런
1: 맞습니다.
0: 뜻일 수도 있고,
1: 그
0: 어쨌든
1: 뜻이겠네요.
0: 좋다는
1: 네.
0: 거니까.
1: 많이
0: 자,
1: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진짜 편집장님 덕분에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그 우리가 알던
1: 네.
0: 곡인데도 새로운 그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것도 있고,
1: 맞습니다.
0: 옛날 이야기,
1: 네.
0: 몰랐던 이야기들도 또 듣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음악 있는 천혜 풍경,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이 여름에 어울리는 신나는 라틴풍의 가요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일까요?
1: 네, 예, 라틴 가요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악적 특징은 물론 라틴 리듬이 있는데 이제 리듬이 뭐 4분의 2박자로 빠른 것도 있고요. 뭐 아마 우리가 듣기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악기 구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타악기의 활용이죠. 라틴 가요를 들을 때꼭 빠지지 않는 게 봉고, 콩가, 팀발레스 뭐 여러 가지 손으로 연주하는 그리고 천연 나무 아니면 이제 과일 안에를 비우고 그 안에 뭘 넣어서 이제 이게 흔드는 거죠. 쉐이커 종류에. 그래서 그런 타악기가 음악에 있으면은 이제 라틴 가요풍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악기가 바로 어쿠스틱 기타입니다. 뭐 색스폰이나 아니면 다른 건반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보다는 어쿠스틱 기타, 뭐 나일론 기타 소리가 등장하면은 라틴 가요풍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백지영 씨 노래 예, 선택에 그런 악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 다음에 세 번째로 들려드릴 윈디시티의 곡에는 아주 독특한 타악기가 있습니다. 이게 팀발레스라는 악기인데요. 콩과 봉고는 이렇게 손으로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악기인데 이 팀발레스는 작은 북처럼 생긴 악기를 드럼을 그 스틱으로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높고 탱탱탱거리는 악기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티토 푸엔테라는 아주 유명한 푸에토리코 출신의 타악 주자가 있는데요. 그의 연주로 유명합니다. 재즈에서도 유명한데요. 이 윈디시티의 엘리뇨 프로디고라는 노래에 이 팀발레스 연주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한번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윈디시티는 아소토 유니온의 리더였던 김반장 씨가 이제 독립을 해서 아프리카의 리듬 그리고 이 남미, 뭐 쿠바 아니면 이제 자메이카의 레게 여러 가지 예, 약간 아프로 스타일의 리듬을 잘 섞어서 아프리칸 펑크 스타일로 구사하는 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월드 뮤직 스타일의 음악을 굉장히 흥겹게 예, 노래하고 연주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김반장 씨는 이제 노래와 드럼을 연주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드럼을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맷안 되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그 윈디시티의 엘리뇨 프로디고 함께 들어보시죠.

0: 아, 윈디시티의 엘리뇨 프로디고 함께 했습니다. 492님께서 몸치임에도 멜로디의 몸이 흔들거리는 게 신기하네요. 크크크이라고. 아, 그게 또 이 윈디시티 음악의 그 특징이고
1: 맞아요.
0: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양수정님께서 여름에 더 좋은 윈디시티 노래 김반장님의 자연 속 삶이 곡에도 느껴져요. 봉고하면 류복성 선생님 생각나죠. 우리나라 퍼커션 악기의 선구자시죠라고. 네. 이 김반장 씨가 약간 낙향해서 사시나
1: 네,
0: 그랬던 것
1: 그
0: 같아요.
1: 예전에 TV에서 나올 때
0: 네.
1: 낙향하는 게 서울 어딘데 되게 그 시골같이 느껴지는
0: 아,
1: 개발 안 된,
0: 서울인데? 아,
1: 예, 개발
0: 그래요?
1: 안된 도심 어디에서 뭐 지붕에서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이죠.
0: 아,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1: 요즘은 잘못 봤던 것 같아요. TV에서. 예, 그래서 요즘도 아마 활동은 하실 텐데요. 아, 근데 윈디시티는 어쨌든 계속 뭐 유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이 윈디시티는 그 공연 쪽으로
1: 네.
0: 되게 그 찾는 데도 많고
1: 맞아요. 네.
0: 무대 설 기회가 굉장히 많은 팀으로 알고 있어요. 신동철님께서 완전 제 스타일. 보사노바하고 다른 건가요? 이런 노래는 비치바에서 모히또 한잔 하면서 들어야 엘리뇨. 사실은 환경 운동송.
1: 아, 엘니뇨가
0: 네.
1: 우리가 자연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엘니뇨가 보니까 어린 남자아이를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 제목이 엘니뇨 프로디고인데요. 젊은 남자아이, 젊은 영재 뭐 그런 뜻인데요. 아마 또 깊은 속뜻일 텐데 뭐 자연 환경 같은 것도 있죠. 왜냐면 이제 김반장 씨가 워낙 그런 자연주의를 좋아하니까요. 예.
0: 네.
1: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같고 그리고 이제 보사노바랑 다른 거라고 하는데 보사노바하고는 조금 다른 리듬이고요. 보사노바는 이제 조금 느린 템포의 삼바 스타일에서 보컬 중심으로 된 거고 이 노래는 아마 거의 이제 레게에 가까운 리듬이 아닌가 합니다.
0: 네. 음악 있는 차의 풍경, 이 더운 여름에 조금이라도 더 시원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라틴풍, 여름 느낌 물씬 나는 가요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곡 소개시켜 주세요.
1: 예,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이 노래
0: 아,
1: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0: 이 노래는 왠지 자연스럽게 이 몸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지는.
1: 네, 아까 두 번째로 백지영 씨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0: 네.
1: 백지영 씨 전에 김한선 씨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댄스 곡을 댄스와 함께 구사했었던 아주 젊은 여성 가수가 이 민혜경 씨가 아닐까 합니다.
0: 네.
1: 아, 그의 10집, 그러니까 총 990년에 10집을 이열 번째 음반을 냈으니까 굉장히 다작을 한 가수고 낼 때마다 히트곡이 있었는데요. 발라드도 있었고 여러 스타일이 있었지만 이열 번째 음반 점프에서는 보고 싶은 얼굴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0: 네.
1: 당시 가요톱텐에서 골든컵 그러니까 5주 연속 1위를 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고요. 뭐 영화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면은 약간 90년대 초의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0: 아니, 이 노래가 야, 해바라기의 이주호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라니
1: 네.
0: 놀랍네요.
1: 아마 처음 작사 작곡할 때는
0: 네.
1: 그 느리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보통 이제
0: 해바라기 느낌으로.
1: 그렇겠죠. 작사 작곡할 때는 보통 자신의 스타일대로 곡을 만들면 그걸 편곡자가 바꾸는 거잖아요.
0: 내 사랑 어디쯤에
1: 오,
0: 있나?
1: 어울리는데요, 뭔가가?
0: 밤은 또 외로워만 지고
1: 모두가
0: 이렇게
1: 사랑해요 노래처럼 예
0: 모두가 사랑 이런 거 하시던
1: 맞아요
0: 분이.
1: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편곡자의 기술이죠
0: 참 정말 너무 대단한 작곡가이십니다.
1: 네
0: 이주호 선생님. 자, 그러면 민혜경 선배님의 보고 싶은 얼굴. 우리 오랜만에 이 음악 속에 이 리듬에 몸을 맡겨볼까요?

0: 아,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네. 네, 노래가 민혜경 선배님의 보고 싶은 얼굴 듣고 왔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저 어렸을 적에 이 곡 민혜경님 곡하고 그 양수경님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이랑 비슷해서 한창 헷갈렸었던 기억이 난다고. 예.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네네. 곡이.
1: 그런 편곡이 약간 같은 선생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요.
0: 네. 아니, 워낙 또 이 민혜경 선배님의 곡이 또 사랑을 많이 받아서
1: 맞아요.
0: 원래 가요계에 그렇게 빅히트하는 곡이 나오면 비슷한 느낌으로
1: 맞아요.
0: 또 다른 곡들을 많이 발표하곤 해요.
1: 네.
0: 더군다나 또 이 민혜경 선배님하고 양수경 네. 선배님이시죠? 느낌도 좀 비슷하긴
1: 그렇죠.
0: 하다.
1: 활동 시기도 겹치고 예, 둘 다 아주 뛰어난 미모에 가창력도 있고
0: 네.
1: 예, 그리고
0: 댄스와 발라드를
1: 맞아요.
0: 같이 하셨고
1: 두 개 다 했고요. 맞습니다.
0: 아, 참 그 여가수들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또 그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미 선생님도
1: 남미도 빠질 수 없고요.
0: 네.
1: 민혜경, 양수경
0: 너무 많다.
1: 그다음에 또 뭐 그 이전에 이제 뭐 혜은이, 이은아 뭐 쭉 이 네. 계보가 있죠. 여성
0: 또
1: 가수들이.
0: 공부해라.
1: 윤신혜.
0: 윤신혜
1: 네.
0: 선배님.
1: 윤신혜. 아. 네. 그 맞습니다. 예.
0: 네.
1: 그 윤신혜 씨는 이제 조금 더 그 독특한 창법이 있었죠. 그 약간 열창하는 분위기에 그런 남들과 다른 춤 사이까지
0: 네.
1: 있었죠. 그래서 독특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0: 참 이렇게 그 선배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면서 약간 놀라운 게 이분들 하나같이 지금도 여전한 실력을
1: 네,
0: 자랑하시네요.
1: 네.
0: 최근에 방송에 다들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여전히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1: 네.
0: 에너지도 넘치고
1: 그 후배들이 요즘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고 거론된 아티스트의 후배들은 볼 수 없지만 그분들은 지금까지
0: 그러니까요.
1: 활동을 하더라고요.
0: 아 진짜 그런 게 있네. 아유 참 다시 한번 대단합니다. 김범님께서 저녁 미사 드리고 집에 와서 다시 들어왔네요. 거의 마칠 때네 하시면서 네, 아쉬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1: 네.
0: 아우 오늘 이 라틴풍의 이 좋은 음악들도 함께하면서 여름밤 보내다 보니까 되게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시간도 빨리 가고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또 이 방송 끝나고 나가면
1: 네.
0: 또 숨이 턱 막힐 텐데 정말 계속 그냥 시원한 데서 이런 음악이나 들으면서 푹 쉬면 얼마나 좋을까
1: 네.
0: 그런 생각 하게 되네요. 모히또 한잔 하면서.
1: 예, 누가 이제 모히또를 사러 가면 누가 갖다 줘야 되겠죠. 갖다 주는 걸 시원한 곳에서 얻어 마시면서.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 모히또가 약간 대명사처럼 돼버렸는데 최근에 모히또 이런 그 칵테일 드신 기억이 있으세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드셨어요?
1: 이제 맥주 정도. 제가 네. 이제 술을 잘 못하니까.
0: 그죠.
1: 모히또는 몰디브에서 먹어야 되는 건데 제가 뭐 물론 뭐 어디 가서라도 바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긴 네. 하죠. 네.
0: 이상하게 네. 그 칵테일과 우리나라의 네. 그 술 문화하고는 네. 조금 안 네. 어울리는 것 같긴
1: 맞아요.
0: 해.
1: 네.
0: 이 칵테일은 생각해 보면 약간 그 덥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1: 네. 네.
0: 예, 좀 즐기는 술이 아닌가.
1: 본격적인 술을 마시기 전에 식전으로 이렇게 마시는 느낌이
0: 네.
1: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독주를 좋아하시는 건지
0: 네.
1: 이제 와인, 뭐 소주, 양주 뭐 그렇게. 근데 또 요즘 젊은 분들은 다양한 칵테일을 드시겠죠. 저희가
0: 네.
1: 모를 수도 있고요.
0: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즐기기에 좋은 네. 게 바로 이런 칵테일 쪽
1: 네.
0: 주류가 아닐까.
1: 다양한 데코레이션이 올라가서 뭐 즐길 수 있는 술이죠.
0: 그래도 여름에는 맥주.
1: 네.
0: 맥주. 술도 못 마시면서 또 술 얘기 나오니까 또 입맛 따시는 이 쭝디. 참.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몸이 들썩들썩해지는 라틴풍의 가요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음악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들 너무나 굉장히 궁금해지고 보고 싶은
1: 네.
0: 그런 다 가수들인 것 같아서 특히 뭐 윈디시티 김반장도 활동한 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1: 네, 그럼요. 네.
0: 네.
1: 그 아스톤 유니언이 나온 지가 벌써 한 20년 가량이 됐죠, 벌써.
0: 그죠. 네. 아, 신곡도 열심히 내면서 활동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윈디 시티는 워낙 음악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네. 기다리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민혜경 선배님이 네. 오랜만에 어떤 음악 방송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직접 노래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여전히 네. 열정적이시고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이 민혜경 선배님의 이 새로운 활동도 또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요.
1: 네.
0: 뭐 다들 좀 신곡 가지고 팬들에게 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끝곡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이 곡도 빠질 수 없는 곡이죠. 서른도의 삼바의 여인.
0: 아우.
1: 네, 삼바의 여인. 노래 제목에 삼바가 들어갑니다. 삼바는 브라질 음악이 되겠습니다.
0: 네.
1: 뭐 살사는 이제 멕시코나 그쪽이고요. 그다음에 레게는 자메이카가 되겠죠. 이제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 사이에 이런 여러 섬나라도 있고 도서국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삼바는 그 남미 대륙 밑에 있는 가장 큰 땅 크기를 갖고 있는 브라질의 음악이고요.
0: 네.
1: 특히 브라질에서는 이제 리우데자네이로라는 리우 지역의 음악이고 특히 이 삼바는 카니발의 음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바를 이제 음악으로 볼 수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리우의 정서, 그 특히 리우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카니발하고 꼭 겹치죠. 리우 카니발.
0: 네.
1: 그래서 리우 카니발이 뭐 맨날 며칠을 그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주는 거죠. 뭐 거의 춤을 추다가 쓰러지기도 할 정도로 진짜 브라질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정서가 바로 이 삼바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 하면 언제나 브라질 빼고 삼바를 넣기도 하죠. 그래서 삼바 축구. 그럼 당연히 이제 브라질 축구 리듬감이 있고
0: 맞아요.
1: 개인기가 뛰어나고 화려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징적인 용어가 아닐까 합니다.
0: 네.
1: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른 가수가 바로 서른도이고요. 작곡을 하셨는데 작사는 아내인 이수진님이 그렇죠. 이제 작사 작곡을 부부가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1995년에 발표했으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곡입니다. 아마 그 예능에 또 이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무한도전에서 지금 네. 없어진 이 여러 가지 무슨 챌린지를 할 때마다 이 노래가 많이 나왔었었죠. 그래서 네. 우리들이 또 좋아하는 곡이 아닌가 합니다.
0: 아니 서른도 선배님도 참. 그 예능감도 뛰어나시고
1: 맞아요.
0: 최근에 저는 이 서른도 선배님 광고 하나 보고
1: 광고가
0: 너무 맞아. 재밌었는데 후배들하고 같이 나와서 막 장기하 씨도 나오고 카더가든도 나오고
1: 네.
0: 그 중에 그러니까 남자 가수들이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네 분이 함께하는 광고였는데 네. 그 중에 서른도 선배님이 뒤에 딱 서 계셔가지고 약간 그 서 계시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네. 그
1: 존재감
0: 광고가
1: 있죠.
0: 살아나더라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야, 이 노래는 또 부부가 사모님이 작사하시고
1: 네.
0: 이 서른도 선배님이 작곡하시고
1: 예, 실은 히트곡 중에 꽤 많은 곡의 작사를 이 부인 대신 이수진님이 하신 곡이 꽤 있습니다.
0: 아유 너무 좋네요. 가장 이상적인
1: 맞아요.
0: 네. 그런 형태가 아닌가. 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서른도 선배님의 삼바의 여인 들으면서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 7시 또 음작품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0: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1: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0: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3: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0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과일 맛이 덜하다고도 하죠. 짧은 장마 그리고 쨍쨍한 햇볕이 이어지면 과일이 더 달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간식으로는 시원한 수박만한 것도 없을 텐데요. 요즘은 복숭아와 자두도 한창 맛있는 계절이죠. 하지만 제철 과일이라고 해도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과일이 많아지고 과일값이 쌀값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 나올 만큼 부담스러운 요즘이라서 마음껏 챙겨 먹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면 떠오르는 우리 과일들 있죠. 아삭하고 달콤한 또 노란 참외, 뭐 조금 철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사랑하는 과일인데요. 코리안 멜론이라고도 불리는 참외, 내년 우리나라를 찾을 세계 청년대회에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님들 목소리로 행복한 과일가게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까지 이렇게 새콤달콤한 과일 노래를 들었네요. 네. 근데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과일 하면 많은 분들이 사과, 뭐 포도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가정을 표현한 이콘화에는 의외의 과일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과, 체리, 복숭아 등이 있는데요. 각 과일마다 담긴 의미도 참 깊습니다. 사과는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고요. 체리는 네, 그리스도의 성혈을, 그리고 복숭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특히 복숭아가 참 흥미로운데요. 동양에서도 복숭아는 신선히 먹는 과일이라고 해서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천상의 과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동서양이 참 묘하게 좀 닮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박물학자가 1세기경에 남긴 기록에도 복숭아를 부드러운 과육과 단단한 핵, 그리고 핵 안에 든 씨앗으로 구성된 열매라고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 미격을 표현하는 삼위일체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양과 서양 모두 복숭아를 바라보면서 구원과 평화로운 천상을 소망했다는 사실이 참 정말 흥미롭네요. 지난 주말부터 8월 초 한 주간은 뭐 여름 피정, 휴가의 절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뭐 오다 보니까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 너무 많으신데요. 근데 너무너무 덥죠? 네. 무성한 나무가 우거진 숲속 계곡물에 동동 띄운 과일들. 생각만 해도 참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름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F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또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너무 더우신가요? 다들 쉬러 가셨나 봐요. 몇 개 안 올라왔나 봐요. 계정 스텔라님이 1등, 오늘은 1등 하셨네. 오늘은 아침부터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받고 온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다녀오고 집에 오자마자 샤워하고 에어컨 와, 계속 18도로 설정을 했어요. 오, 너무 낮아요. 그래도 한 25도가 적정인 온도인데요. 18도는 춥죠. 그래도 너무 더워서 그랬나요? 네. 그런데도 집안이 너무 덥다고요. 에어컨을 18도나 했는데, 와, 그래도 감기 걸리면 안 되죠. 냉방병 참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방송국도 많이 더운지 궁금하네요. 걸어오는 길은 펄펄 끓는데, 또 방송국에 오니 또 엄청 시원해가지고 등에 난 땀, 네, 러닝이 척척척척. 그게 뭔지 알아들으셨겠죠? 네, 시원해요. 방송국은 덕분에. 네, 그래서 방송하는 동안에는 아주 살 것만 같네요. 네, 튕겨벨님, 네, 스녀님들 노래가

차 타고 앞바다도 보고 맛있는 게장도 먹고 오동도 갔다가 자전거 타고 나와서 땀 뻘뻘 흘리고 마지막엔 계곡에 물 담그고 맛난 거 먹고 왔네요. 또 가고 싶어요. 아이고 여수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갔다 왔네요. 거기 아쿠아리움인가요? 저는 거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큰 수조 안에 그 많은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또 뭐라 그러나요? 물속에서 또 쇼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아가씨들이 들어가서 인어처럼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정말 좋은 구경을 저도 했었어요. 아 여수 잘 갔다 오셨네요. 예,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노래가 부릅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

사랑의 노래가 부른 노래, 네, 하느님의 그 사랑 듣고 왔습니다. 와, 다들 더워서 헉헉대시죠? 예, 2037님, 네, 오늘도 무더위에 인사드려요. 행복은 매일매일 오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 주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진답니다. 행복해진답니다. 라고 제가 말을 바꿨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우리 마음은. 그러니, 아, 뭐, 무상무념의 이 더위를 좀 잘 보냈으면, 아이고, 그런데 땀은 뭐 비 오듯이 타는데 무상무념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밤낮으로 이렇게 더우니 잠도 설치고,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수녀님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사 끝나고 밥 먹을 때는 그 간밤에 지낸 이야기, 더위와 싸우며 지낸 이야기를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예, 069 하나님. 이번 여름은 참외가 끊긴 적이 없었고 지금도 냉장고에 마지막 정리로 구입한 참외가 남아있어요. 여름 내내 맛있게 먹었는데 마지막에 참외 상태가 조금 실망해서 가장 적당한 제철에 먹어야 하는 게 과일이구나 하는 작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여름 참외 덕분에 제 입은 즐겁고 속에 열을 식혀줬고 수분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줘서 아쉬움 없이 참외에게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와, 좋아하는군요, 참외를. 참외 맛있죠. 네. 근데 이 참외가 정말 빨리 상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냉장고에 적당히 빨리 넣어야지 그냥 실온에 놨다가는 아주 낭패를 본답니다. 예. 정말 제철에 먹어야 되는 게 과일이죠. 네. 특히 참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외 얘기하니까 또 괜히 침이 나오네요. 예, 0389님 더워서 경비 아저씨께 수박 드리고 왔어요. 아파트 주민 위해 수고하시는 경비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박을 또 드리고 왔다고요. 와, 잘하셨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수박 한쪽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또 시원한 수분이 많고 달달한 수박을 잡수시면서, 아, 나에게도 이렇게 또 마음 써주는 이런 분들, 네, 주민들이 있어서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하하대사님, 네. 오늘도 날씨는 폭염 경보에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길을 걸어오는데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웠어요. 과일은 햇볕을 제대로 맞는 노지 과일이 제일 맛있지요.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당진 밭에 있는 노각이 삐뚤어져 상품 가치가 없다고 엎어버린다는 걸 제가 아깝다고 하니까 아까우면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트럭에 잔뜩 따서 봉사 가는 무료 급식소에 갖다 드렸더니 주방장 신부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머, 사진까지 보내셨네. 진짜 이 늙은 노각인데, 예, 뭐 모양은 정말 이쁘지 않았지만 초고 그냥 잘 깎아서, 네, 늙은 오이, 네, 그 노각이라고도 하죠. 그거 뭐 깎아서 묻혀 먹기도 하고, 네, 냉국도 끓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얻으셨군요. 그러니 신부님이 좋아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냥 하루 재료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었네요. 아, 재밌습니다. 네, 사진까지 올려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레나님께서, 와, 너무너무 더운 화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그리고 오솔길 가족 여러분, 복숭아가 삼위일체와 같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복숭아도 좋고 새콤달콤 자두도 좋아한답니다. 예, 뭐 과일은 다 좋죠. 네, 저랑 비슷하네요. 뭐 복숭아도 좋고 자두도 좋고 뭐 참외도 좋고 수박도 좋고 여름에 먹으면 시원해지는 과일. 뭐 비싸서 그렇지 다 좋은 과일이죠. 예, 아, 오늘은 참 침이 나네요. 8966님, 수녀님, 저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땀 뻑뻑 흘리면서 일하시는군요. 사무엘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하루 무사히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미카엘님께서 AI에게 은수자에게 해서 물어봤어요. 주교님이 인준하시는 은수자와 사적 은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적 은수자는 고독하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 노동함으로써 자립할, 매일 미사를 하고 성물도도 할 것, 기도의 삶을 지향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지만 은수자처럼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삶이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살다 보면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겠다 마음 먹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가능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건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겨드리면서 그런 아름다운 길, 좋은 길 가시기 바랍니다. 황베드로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계곡에 와서 힐링,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 모두 청합니다. 잘 가셨네요. 계곡에. 아, 말만 해도 시원하십니다. 발 담그는 일, 발이 제일 모든 게 다 들어있다잖아요. 모든 장기가. 그래서 발을 시원한 곳에 담그고 정말 힐링하시면 정말 건강에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쉬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윤실비아 자매님 음성기도 만나봅니다.

전주교구 솔례성당 장우용 다니엘 신부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본당 보좌 신부님이십니다. 지났지만 축일도 축하해 주시고 신부님이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종신토록 사제직을 수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전주에서 윤실비아가 기도청합니다.

네, 전주에 계시는 윤실비아 자매님. 예, 안녕하세요. 청해주신, 음성기도 듣고 나니까, 정말 사제를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7월 21일 다니엘 축일을 맞으셨던 장우영 다니엘 신부님께 다시 한번 좀 늦, 지나갔죠. 네,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자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제와 신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죠. 그래서 교회도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건강하시고 기쁨으로 사제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윤실비아 자매님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장우용 다니엘 신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실비아 자매님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부님께는 건강과 성령의 은총을, 자매께는 기도의 기쁨과 평화를 더해 주소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윤실비아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는데요. 장환진의 목소리로 오늘은 듣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네, 이어서 하늘바라기가 부른 참 아름다운 그대 듣고 왔습니다. 수녀원 뒷동산에도 해바라기가 높이 하늘을 향해서 피어있던데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해를 향해서 피는 꽃 참 아름답더군요. 근데 너무 더워서 목이 이렇게 좀 처질까 봐 걱정이네요. 예, 여러분 마음속의 소망 직접 주님께 또 목소리로 청해보면 좋겠죠. 들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은청도 베푸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응원 문자 왔습니다. 8783님, 먼저 신부님을 위한 기도를 남기신 실비아 자매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세상의 모든 신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억합니다. 정말로 날은 덥지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더위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합니다 하셨어요. 예, 어쩌면 이렇게 문장도 아름답게 또 써주셨을까요? 예,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그 말이 저에게도 참 마음에 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7님. 윤실비아 자매님의 본당 신부님을 위한 기도로 청해 주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본당을 위해서 열심히 사목하고 계시는 장우영 다니엘 신부님의 축의를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아멘 하셨습니다. 예, 신자와 신부님 간의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본당 같아서 보기 좋네요. 화팅 하셨어요. 그러게요. 전주교구의 솔례성당 신설본당인가요? 조금 낯설은 이름인데요. 이렇게 신자들이 신부님을 또 각별히 생각하는 거 보니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같죠? 네. 그리고 미카엘님 그리고 하하대사님 튕겨벨님도 같은 말씀으로 실비아 자매님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더운데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이렇게 귀 기울이시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리고 2440님 네. 다니엘 신부님께는 문자 보냈다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내년 1월에 솔례성당을 떠나실 텐데 기도 중에 기억할게요. 이렇게 다시 소개해 주시고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실비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고맙다고 또 문자 보내시는 분 많지 않으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괜히 여기 마이크 앞에 있는 보람이 있네요. 아마 다니엘 신부님 못 들으셔도 왜 그런지 기운이 확확 나는 그런 날이 아닐까? 한번 전화드려보세요. 신부님 오늘 어떠셨어요? 하고 예 아주 진짜 마음 다해서 함께 하신 시간이었어서 더 고맙고요.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 계절마다 알맞는 햇살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맺는 열매로 저희의 삶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어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주님, 때로는 땡볕에 무더위와 거센 폭풍 후 태풍으로 자연의 두려운 힘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 질서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햇빛과 바람, 흙과 물,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서로를 살리며 조화를 이루듯 저희도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자연을 그저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창조 안에 담긴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풍성한 수확 뒤에는 묵묵히 땀 흘린 이들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히 나누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도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의 삶이 욕심보다 감사로, 소유보다 나눔으로, 소비보다 돌봄으로 이어지게 하시어 모든 피조물과 함께 당신의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심규선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8995님께서 수녀님 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워도 많이 덥네요. 외출이 두려워서 집에서 평화방송 들으면서 반찬 만들어요. 내일 서울 딸내가 아기 데리고 더운데 친정 온다고 해서요. 저도 덥지만 그리운 딸을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수녀님 우리 모두 힘내요 하셨네요. 와, 이게 더운 날 집에서 또 딸이 온다니, 또 손녀인가요? 손녀, 손주가, 손주가 온다니, 뭐, 반찬 또 맛있는 반찬 안 할 수가 없죠. 또 엄마 마음은, 네, 수고롭지만 또 와서 맛있게 먹어줄 딸을 생각하니 기쁘시죠? 네, 오늘 또 애쓰시는 보람 있으시고요. 네, 딸을 또 만나서 회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엄마 보러 또 이렇게 또 가시는 분, 아, 그분도 건강하게 아무 무탈하게 엄마 집까지 도착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2440님, 아, 네. 솔례성당은 27년 된 성당인데 내년에 에코시티에 새 성전이 신축이 되면 분가를 해요. 오, 그렇군요. 네. 전주 송천동에 있어요. 아, 송천동 하면 제가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거기에서 이제 분가를 할 예정이군요. 27년이면 꽤 된 성당인데, 예.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를 다시 하고 싶은데 구직이 어렵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뭐, 마음이 있으시면 구직도 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 좀 노력해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티나님께서 걷기 하러 나왔는데 참 많이 덥네요. 너무 더워서 카페 들어왔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더운 날은 걷기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정말이에요. 걱정이네요. 카페 잘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오다가 뭐 카페 저기 들어가서 잠시라도 좀 쉬었다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면서. 아이고 정말 이런 날은 다니지 마세요. 제발 집에 가만히 계세요. 네, 정말.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인데 걱정됩니다. 박용님께서 광주는 소나기가 오려나 봅니다. 갑자기 우중충해졌어요. 와, 광주가 그렇군요. 서울은 뭐 그런 대로 햇빛이 조금 비치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좀 묘합니다. 예, 비가 오려나 봅니다. 8966님, 한평은 비 온답니다. 와, 한평에서도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애청자님. 와, 비 오면 좋죠. 비 소식. 좀 태풍인가요? 뭐 어떤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지 중국으로 갈지 뭐 그런데 지금 너무 이쪽 온기가 더우니까 이 태풍이 어디로 갈지 비를 뿌려주는 태풍일지 아니면 뭐 공기만 무척 덮여가지고 서쪽으로는 엄청 더워질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익지 않습니다. 따뜻한 햇살도 필요하고 때로는 시원한 비도 필요하죠. 그렇게 계절의 시간을 지나며 열매는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익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자연 안에 담긴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해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 안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햇살과 비를 머금은 열매가 계절을 기다리며 익어가듯 우리 영혼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익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오솔길 산책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요. 오늘 저녁까지 정말 또 건강한 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문소리가 부르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씨.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을 마주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정결례 예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추궁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외적인 정결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라보라 이르시며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교우들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고의 사제로서 한평생 충실히 살아가신 분입니다. 1818년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인 아르스 본당에 부임하신 후 1859년 손종하시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해 고해 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동시대 인물인 복자 슈브리에 신부님은 참다운 제자라는 글에서 아르스의 본당 신부 곧 비안네 신부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병자를 방문하러 수프 냄비를 들고 광장을 가로질러 가며 음식을 드시는 아르스의 본당 신부님은 얼마나 훌륭하고 모범적인 분인가. 복음의 사도들처럼 그분에게는 느긋하게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사도들은 가난한 이들처럼 일을 하거나 길을 가며 음식을 먹었고 이러한 모습은 잘 차려진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인을 회개시켰다.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 묻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질책, 즉 외적 정결만을 따지는 물음은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서 외적 정결례를 따져 묻는 식사보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광장에서 수프를 드시며 걸어가시던 비안네 신부님의 모습이 훨씬 더 고귀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성덕을 기리며 겉모습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좋은 요리를 완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맛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몽처럼 살짝 쌉싸름한 쓴맛이라고 합니다. 그 맛이 더해질 때 음식의 균형이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유명 셰프가 말하길 요리처럼 인생에도 다양한 맛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순간만 계속되는 것보다 힘들었던 시간도 함께 있어야 사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힘든 시간을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다 보면 지금의 고민도 언젠가는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혹시 지금의 삶이 조금 쓰게 느껴진다면 그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깊은 맛은 때로는 쓴맛이 더해질 때 완성되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디셈버의 영원 듣고 오셨습니다. 그 음식을 매칭할 때 페어링하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게 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과 잘 어울리고 저거는 저것과 잘 어울린다라는 표가 있는데요. 그러면 쓴 것은 뭐랑 어울리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한 쓴 맛의 대표는 에스프레소일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뭐랑 먹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가? 지방 많은 유제품의 어떤 케이크라던가 아니면 단맛 또는 디저트 같은 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그런 쓴맛이 우리가 가끔은 또 아메리카노를 찾는 거는 또 그런 쓴맛이 우리에게 또 뭔가 좋은 기분을 같이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사실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의 삶이 너무 쓸 때는 그런 쓴맛도 단맛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소주 한 잔이 달 때 그거는 내 인생이 너무 써서 그렇고 소주가 너무 쓰면 내 인생이 그래도 좀 살만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사람마다 쓴맛을 수용하는 감각체가 좀 달라서 누구는 더 쓰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덜 쓰게 느껴진다고 해요. 사람마다 참 그것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다른 거니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 삶이 너무 쓰면 또 때로는 그렇게 달콤한 것들을 매칭하면서 오늘 하루 좀 쉽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쓴맛이라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게 된 것은 삶에서 쓴 것이 독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쓰기만 하면 괜히 피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또한 옛부터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당장은 쓰고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싶은 시간도 돌이켜보면 그때 경험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힘든 분들에게 무조건 버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칠 땐 분명히 쉬어가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손도 내밀면서 하나씩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오늘의 쓴맛도 내 인생을 조금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든 하나의 맛이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91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맨날 5분, 10분씩 지각을 합니다. 크게 늦는 것도 아니고 딱 그렇게 찔끔찔끔 늦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은 또 진짜 잘해서 더 애매하고 난감하단 겁니다. 처음엔 얼굴 붉히기 싫어서 크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웃으면서 얼른 얼른 다녀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슬쩍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진짜 그냥 농담으로 들렸는지 지각하는 습관이 전혀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일 하나는 정말 잘하는 친구라 이것 때문에 뭐라고 정색하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지각한다고 자르기엔 또 너무 아까운데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가자니 답답합니다. 5분, 10분이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데 매일 반복되니까 다른 직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도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좋을까요?

계속 웃으면서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정색하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은 정말 잘하는데 찔끔찔끔 5분 10분씩 늦는 직원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요즘은 몇 시에 출근했는가 보다 맡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회사도 많죠.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가게를 열거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곳이라면 출근 시간도 업무의 일부일 것 같아요. 신부들과 같은 업무가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스갯소리로 주례 신부는 절대 미사에 늦지 않아 신부가 와야지만 미사가 시작하니까 라는 말도 있지만 시간을 맞추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2분 정도만 늦어도 그게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또 새벽에 앵커나 기상캐스터 등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업무도 그렇고 또 팀으로 움직이는 일들도 그렇죠. 그동안 얼굴을 붉히기 싫어서 농담처럼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때로는 웃으며 강하게 말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아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분명하게 전달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되 우리 회사에서 왜 정시 출근이 중요한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해요. 한 사람이 늦으면 다른 직원이 그 시간을 대신해야 할 수도 있고 시간을 지키는 직원들에게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색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속 잘 일하고 싶기 때문에 필요한 약속을 정하는 거죠. 직원에게도 반복해서 늦는 이유가 있는지 들어볼 수도 있고요. 조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출퇴근 카드나 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사장님의 기분이나 기억이 아니라 모두의 출퇴근 시간이 객관적으로 남고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그 직원에게 왜 우리 직장에서 정시 출근이 중요한지 진심을 담아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에페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한다는 것이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상대방과 계속 잘 지내고 싶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도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키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1206님, 같은 사무실에서 일은 하지만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는 분이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도 아니고 회사 단톡방에 청첩장이 올라와서 알게 됐는데 축의금을 해야 할까요? 그냥 하지 말까요? 이런 고민까지 해야 하는 게 피곤하네요. 참 이 시즌이 되면 관계가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차라리 정말 나에게 보내줬으면 그래도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을 텐데, 회사 단톡방에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단톡방에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한 20명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도 또 상황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사실 뭐 이런 회사 단톡방은 없으니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그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회사 이후에는 다시 안 볼 관계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너무 염려는 마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잘 하시다시피 지금처럼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9853님, 자주 가는 쇼핑몰에 좋아했던 만두집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너무 슬펐는데 간만에 놀러간 백화점 푸드코트에 좋아하던 디저트집도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먹고 사나요?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던 곳들이 사라지면 그 기억과 추억과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게 참 못내 아쉽습니다. 물론 또 맛있고 좋은 곳들이 생겨나긴 하겠지만 그 기억이라는 거, 시간이 남겨준 그것들이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무언가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5354님, 저희 수성님이 사무실에서 늘 노래를 트는데 그날의 선곡으로 수성님 기분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전날 여자친구분과 싸우셨는지 사무실에서 이별 노래 왕창 듣고 왔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그날 사무실 분위기가 처지거나 너무 업되거나 하고 퇴근하고도 노래가 귓가에 맴돕니다. 오늘 여섯 번이나 들은 노래 바이브 다시 와주라 신청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수성님의 사생활을 알 수 있겠네요. 다시 와주라, 아니면 정말 헤어지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참 곤욕스럽지 않은 일이 없겠는데요. 참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또 감정적으로 뭔가 들쭉날쭉하는 분이시다 보니까 또 기쁠 때는 더 기쁘고 슬플 때는 더 슬픈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분위기만 얘기를 하셨지 그 수성님에 대한 나쁜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또 다른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바이브의 다시 와주라.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셀틱 워먼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올게요.

5870님 무더위에 입맛이 없었는데 본당 자매님께서 호박잎을 주셔서 강된장과 함께 먹었습니다.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네요. 8051님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가를 내고 반년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회사에도 다시 나갔는데요. 동료들이 다들 잘 왔다며 반겨주어서 고마웠습니다. 3507님 올해는 따로 휴가를 못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같이 강릉에 가자고 말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콧바람 쐬고 왔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들으면서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일병 6호봉 때였나?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서 다시 자대로 갔는데 그때 선임들이 왜 저녁 안 했냐고 빨리 전역하라고 얘기하면서 잘 이렇게 저를 받아줬던 것들이 문득 되게 감사하게도 떠오르네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루를 또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길 바랍니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92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친구들과 결혼한 시기는 다 달랐지만 어쩌다 보니 임신 준비를 하는 시기가 비슷하게 겹치게 됐습니다. 한 친구는 예정에도 없이 자연 임신이 됐고 다른 친구는 시험관을 시작하자마자 한 번에 성공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결혼은 제가 제일 먼저 했고 임신 준비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정작 저는 수차례 시도한 시험관을 실패했고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하나둘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축하해줘야지 하면서도 나만 뭐가 문제인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축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것도 싫고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며 배부른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괜히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이 일로 신경이 예민해졌는지 여기저기 화만 늘고 저도 제가 왜 이러나 싶고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럴 땐 차라리 친구들과 거리를 좀 두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 이 관계가 이대로 영영 멀어질까봐 그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문제없이 아이가 생겼는데 정작 제일 빨리 결혼하고 준비했던 나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친구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니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혼전 임신 이야기도 듣지만 요즘 제 주변을 보면 임신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노력하는 부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신자분들 가운데에도 아이를 기다리며 병원에 다니고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를 겪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것이 내가 먼저 결혼하고 더 오래 준비했다고 해서 순서대로 찾아오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문제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도 친구들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친구를 축하해주는 마음과 나의 잘 안 되는 부분이 서러운 마음으로 함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축하가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연자님께서 나쁜 친구인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의 기쁨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내 아픔이 너무 큰 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잠시 거리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모임에 빠지기도 하고 임신과 출산 이야기가 계속되는 단체방의 알람을 꺼두는 것도 친구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무 말 없이 멀어지면 친구들은 자신들의 임신 때문에 사연자님이 관계를 끊으려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마음을 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오래 듣는 것이 어렵고 한동안 조금 내가 몸을 좀 추리고 마음을 추릴 때까지 거리를 잠깐 둘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알려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할 것 같아요. 친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지쳤고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솔직함을 친구들에게도 조금 건네는 겁니다.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가 아니라 관계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라는 거죠. 오늘의 미션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에게 지금은 임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많이 힘들어서 잠시 거리를 조절하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은 사연자님께서 친구의 기쁨을 억지로 함께 기뻐하라는 뜻만이 아닐 것 같아요. 친구들도 사연자님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주어야 하겠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알아주는 관계라면 잠시 거리가 생겨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잘 만나고 나중에 아이가 생긴 친구는 집에 가서 그 아이랑도 굉장히 잘 놀아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관계 안에서도 서로의 어떤 마음의 아픔이 서로 잘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설명을 하면서도 조금은 거리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가톨릭에서 시험관은 사실 인정되진 않지만 뭐 가톨릭의 여러 가지 방법들 속에서 정말로 그 생긴 그 생명체, 우리의 어떤 존재들은 또 너무나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이긴 하니까요. 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태연의 I Envy You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찬혁의 파노라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독일어에는 페른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그리워하는 향수병과는 정반대의 말로요. 가보지 않은 먼 곳에 대한 동경을 의미하는데요. 일상에 지치는 순간이나 휴가를 기다릴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왠지 낯선 곳에 가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생기잖아요. 무더운 여름 날씨와 또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그렇게 기분 좋은 상상하면서 휴가를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뭐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곳에서의 일화를 나눠주셔도 무척이나 반가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4일 그대에게 평화를 김수래입니다.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으신 곡 어떤 곡인지 벌써 아는 분도 계실까요? 네. 네, 2027 서울 WID 주제곡입니다. 제가 아마 가장 먼저 들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 발표됐죠. 어젯밤 저녁 8시부터 이 곡이 이제 발표돼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대회 공식 너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콘피디 때 에고 비치 문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틴어이죠. 예, 한국인 김지윤 프란체스코 작곡가가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어제 대회를 1년 앞두고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국내에 140곡 정도 또 해외에서도 294곡이 접수돼서 1차 조직위 심사를 하고 조직위원회 그리고 2차는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김지윤 작곡가도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청년인데요.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이 곡도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예, 약간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기도 하면서 또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어라는 부분이 들리기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서울 WID의 대표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 곡 가끔 들려드릴게요. 자주 들려드릴까요? 신청해 주시면 항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꾸밉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어제는 우리가 WID 특집으로 D-365 특집 서울에서 만나요로 함께 했는데요. 네, 그래서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또 WID를 추억하고 기대하는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기 좀 아쉽지 않아요? 휴가 가신 분도 계실까요? 여는 말처럼. 네, 휴가 가셨다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안 될 텐데 휴가 가셨다면 네, 사연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연들 저희 아고르게 보내주시고요. 우물정 1053 샵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하기 전에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신나는 분위기 이어가서 알마의 나와 가자 듣고요. 갓등 중창단 축제까지 이어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 일상의 자리를 떠나는 모든 이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길 청합니다. 익숙했던 일상은 뒤로하고 무겁게 진 책임감도 내려놓은 채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사랑 안에서 쉬면서 몸과 마음 모두 회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이들과는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며 추억을 쌓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자연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돌보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여러 사정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과 휴식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이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도 당신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은 후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DES 워십의 여정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얼마 전에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당분간 휴가 계획은 힘들 것 같고, 저못 만나시면 우리 그대평원 가족들도 섭섭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닌가요? 어제 놀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제 이제 달콤한 5시 함께하는 신나라 아나운서가 휴가라서 제가 2주 동안 이제 대신하게 돼서 2주 동안 오후 5시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만 듣지 마시고 오후 5시에도 혹시 생각이 나시면 네, 달콤한 5시 함께해 주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클라라 베스님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가톨릭 문화박람회에 모두 모두 오셔서 미리 WID 맛보기 하셔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이랑 주일 양일간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랑 또 서울시청 소소문 별관 4층 호생동 강당에서 가톨릭 문화박람회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일단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는요, 수도회와 신심사도직단체 홍보 체험 부스가 있어요. 아마 뭐 히히히라는 행사나 또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은 수도회 부스, 어떤 성소주일 행사 이런 데 오셨던 것과 비슷한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회 공동체마다 지닌 고유한 영성, 활동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평신도들이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여러 사도직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케이션 카페라는 것도 운영되는데요. 이 카페에서는 수도자와의 대화, 또 부부와의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화해공원에서는 화해의 길을 체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강당에서는 서울시청 강당에서는 이틀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도회 청년 공동체 이주사목 공동체 문화 공연이 열리는데요. 서울 일대에서 이렇게 또 문화 체험 행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특별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클라라베스님은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걸까요? 모두 오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가실 것 같은데요. 또 2037님은 인용슬디 반가반가.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월요병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성가 들으면서 극복해 보아요. 늦은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어제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월요병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일부러 월요일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월요병 극복하려면은 주일에 출근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월요병의 극복이란 어려운 것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 선교사로서 지금 또 활발히 활동을 하는 분이죠. 추준호 형제님의 목소리로 열일곱이다. 나 너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노코아빠 승유님이 신청하셨어요. JFM의 새 노래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17이다에 나 너를 들었고요. 이어서 JFM 새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가 있습니다. 이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혁명이 일어났고 이때 많은 성직자가 박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시대의 어목함 속에서도 사제가 되길 꿈꿨던 그는 징집 명령을 받아 학업을 중단했을 때도 성소를 내려놓지 않았죠. 마침내 사제품을 받은 후에 아르스라는 아주 작은 본당에 부임했는데요. 냉랭한 주민들의 집에도 방문하고 또 예비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점점 이름이 알려져서 몇년 후에는 매년 2만여 명이 비안네 신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해 성사를 주고 또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사목 활동을 이어갔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요 73세의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페르페투아 등 10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은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기억나는 축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화살기도 함께 받쳐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무와 숲이 부릅니다. 축복송 듣고 올게요.

나무와 숲의 축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서 전통은 잘 지키지만 타인을 탓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부족함에만 또 시선이 머물렀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미사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지만 함께 미사 드리는 동료를 미워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형제자매를 조금 시기 질투한다거나 이랬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타인보다 내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한 번씩 되새겨 보면서 나도 그런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송송이가 부르는 새 계명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

0: 하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주군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5일 연중제 18주간 수요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WID 행사총괄부 부장 김윤욱 루카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5일, 연중 제18주간 수요일입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은 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3: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 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다시 손북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0: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1: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1: 할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0: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네, 저는 2027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에서 일하고 있는 김윤우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이 연중 18주간 수요일이면서 날짜로는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오늘이 무슨 날이냐? 내년 세계 청년대회 교황님이 도착하시기 딱 1년 남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를 제가 하는 겁니다. 청년대회 D-Day 365 해서 1주년 기념으로 제가 하는데, 그럼 이 청년대회는 무엇일까? 이 얘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1983년 옛날입니다. 그 지금 성인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냥 한번 독특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청년들 한번 불러볼까? 몇 명이나 올까? 해서 얘들아, 로마로 모여라. 불러보니까 20만이 온 거예요. 한 2만 올까 생각했는데 20만 명 모인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구나. 그래서 한번 뭘 해도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청년들 다 모여라 해서 이 대회가 시작됩니다. 대신 이게 10만 명, 100만 명, 많게는 필리핀 대회가 400만 명 모였으니까 이 행사장의 규모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 나라 전체, 도시 전체를 거룩한 행사장으로 이렇게 크게 판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청년대회는 우리 서울대교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황님께서 청년들을 초대하는 교황님 행사입니다. 동시에 교황님도 청년들과 같은 한 명의 순례자로서 그 순례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 뭐 월드컵, 엑스포 같이 뭐 국제대회, 굵직한 그 메가 이벤트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대회가 그런 일반적인 국제대회랑 뭐가 다르냐면 교황이 모시고 하는 그 메인 대회 있죠. 본대회로 합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전에 교구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 본대회 전에 그 개최국에서 다른 모든 교구들의 5일 동안 약 4박 5일에서 5박 6일간 그 외국 청년들이 서울이 아닌 전국의 16개의 교구로 흩어집니다. 그 교구와 지역에서 먹고 지내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신앙을 체험하고 나서 모두가 이제 서울로 모이게 됩니다. 보통 한국 여행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만 옵니다. 명동 가보시면 뭐 바글바글하죠. 근데 청년대회는 서울이 주최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시도와 교구들이 함께 외국 청년들을, 우리 신자들을 맞이하는 독특한, 아주 확장적인 신앙 행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솔직히 지방 가면 다뭐 지방 소멸이다, 지역 경기 침체다, 다 걱정이 많아요. 근데 강릉 앞바다에 외국인 청년 2,000명을 풀어놔 봐요. 기가 막히죠. 응? 전주 한옥마을에 애들 3,000명 풀어놔 봐요. 대박이죠. 지역 경제 활성화. 이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 교구 대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 외국에 그 모든 수많은 외국에 있는 교구들, 청년들, 신자들에게 체험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주, 대구, 강릉, 제주, 부산, 마산 다양한 문화와 특색을 가진 지역들이 있고 거기에 토착화된 가톨릭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 지역을 체험하고 배우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십시오. 라고 그 외국 청년들을 내리 꼽아서 동네와 지역을 함께 살면서 홍보해 주는 대회는 전 세계에서 우리 세계 청년 대회가 유일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좋은 얘기를 이 대회의 어마어마한 이 소스를 평화방송에서 말하면 뭐해?

0: 매일 미사 시간에 그것도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이거 못해도 밖에 사람들이 봐야지. 뭐 KBS, MBC 못해도 유퀴즈는 나가서 얘기해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알 텐데 이 좋은 얘기를 홍보를 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면서 지금은 당장은 붐업은 아닙니다.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대회 6개월 전 아마 그쯤 될 겁니다. 1월쯤부터 급물살을 탈 것인데 왜냐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도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완성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뭐 빨리빨리의 민족이기도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도 어떻게든 해내는 게 우리 민족의 업무적인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하는 게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근성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대회인지 얼마나 큰 대회인지 아직 감이 없지만 저는 그 규모나 어떤 스케일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외국인 손님들을 한 번도 홀대한 적이 없어요. 오면 잘 맞이했고 따뜻히 맞이했고 북쪽으로는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섬나라입니다. 단일 민족끼리 우리만 살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면 신기했죠. 그러니 그 외국인들이 이 동쪽 끝 한국을 찾아준 게 얼마나 고맙고 반갑습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우리 한국인의 따뜻한 그 환대의 정서가 있습니다. 전국의 신자분들이 이 순례자들을 교구대회에서 잘 맞이해 줄 거라는 신뢰가 있고 우리 국민들도 이 대회를 그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리라고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위 신부들과 직원들은 오늘도 야근, 내일도 야근, 틈틈이 주말 출근하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신자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시고 혹시나 1년 뒤에 모르는 외국 청년들이 우리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라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정이 넘치는 K환대, 한국적인 가톨릭의 그 K톨릭이라 하는데 그 따뜻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으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으로 저희가 포도와 꽃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옵소서.
1: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기료입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인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성성들여 바칩시다.

0: 주님, 저희를 모든락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난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대표팀을 이끌었던 엘링 홀란,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그렇게 이름을 알린 선수도 보강 운동을 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이네요. 그럴 때는 아직 힘들지 않으니 할 수 있다 하고 스스로 최면을 건다는데요. 혼란은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죠. 그렇게 하기 싫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혼란처럼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끝까지 해낼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5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힘내시라고 권성일 내 힘을 받아라 띄워드렸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 또 피곤하고 몸도 늘어지고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선배를 만나가지고 선배 제가 이렇게 방송하려고 원고를 뽑았는데요. 원고가 눅눅한 거 있죠? 이랬더니 그러게 이런 날이 있네 이러더라고요. 신기하죠? 원고가 눅눅할 정도면 우리 몸은 또 얼마나 종이처럼 이 습기를 받아들이고 이 더위를 받아들이고 있겠어요?

그만큼 모두가 힘들고 또 지치고 처진 그런 날일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한다. 저한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말을 하면서 우리 딸아이 생각도 났습니다. 얘가 숙제 방학이거든요. 방학 숙제를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의 나에게 미루고 또 내일 할 일은 모레의 나에게 미루고 이런 생활을 지금 계속하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나중에 후회한다. 얼른 얼른 해라. 이런 어떤 이 엘링 홀란 선수의 심리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해줘야겠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 최면 걸어야 된다고. 4학년 아이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대에게 평화를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꾸미는 시간입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꼭 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샵 1053 그리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깊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박우곤의 사막의 별, 박명선이 부르는 평화가 내린다.

0: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올리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현성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더위를 넘기며 지내시는지요? 예전처럼 선풍기 한 대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름이 아닌데요. 말 그대로 불볕더위라는 말이 실감나는 때입니다. 여름밤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이고요. 가끔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면 더운 여름날에도 견딜 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1970년대쯤에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 시절 얘기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냉장고가 없던 때이죠. 여름이면 얼음을 사러 갑니다. 큰 얼음 한 덩이 주세요 하면 주인이 새끼줄에 투명한 얼음을 묶어줍니다. 그러면 얼음이 녹을까봐 쟁거름으로 집에 옵니다. 그 얼음을 큰 양푼에 놓고 망치로 깨고 수박을 수저로 떠넣으면 시원한 수박 화채가 됩니다. 달콤하게 설탕도 좀 넣고요. 수박 화채 한 그릇 먹으면 뱃속까지 시원한 기분이 되었죠. 선풍기도 없었어요.

부채 하나 들고 돗자리 피고 한쪽에 모깃불을 피우면 향긋한 풀냄새가 마당에 가득해집니다. 사람은 향긋하지만 모기는 그 냄새를 싫어하나 봐요. 그러다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를 듣지요. 어머니의 고향 백마강 모래밭 이야기를요. 저는 3살 때 파주로 이사 가서 백마강에 대한 추억이 전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 위의 형들과 누나는 백마강 하얀 모래밭에서 놀던 일을 기억하고 있죠.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던 때가 여러분은 상상이 잘안될 듯하네요. 그만큼 나라 전체가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가전제품 하나를 집에 장만하려면 할부로 구입해야 할 만큼 작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냉장고, 전기밥솥, TV가 집에 들어오면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실로 대단했었지요. 저희 집에는 동네에서 세 번째로 TV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광고에서 보신 적 있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밤마다 연속극을 보고 프로레슬링을 보는 장면을요. 저희 집이 동네 극장 역할을 한 셈입니다. 오랫동안 라디오가 사람들의 귀를 모으던 시절입니다. 멋진 성우들의 목소리는 지금의 TV 스타 이상이었습니다. 어린 내 마음에도 어쩌면 저리 목소리가 멋질 수 있을까 하는 부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학을 방송연예과에 가서 한때 성우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들어서며 방송국 통폐합이다 뭐다 했지요. 그래서 성우를 하면 취직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국이 없어졌으니까요. 성우를 포기하고요. 이후로 저는 노래에 푹 빠져서 음악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어느 날 어머니를 모처럼 등에 업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무겁지?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니요, 안 무거워요. 그 말은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3층에서 내려오던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벼워지셨을까 하고요. 어머니는 몇달뒤 돌아가셨습니다. 진즉에 많이 업어드릴 걸,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 걸, 함께 여행도 많이 갈 걸,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이시카와 다쿠보코라는 오래전 일본 시인의 시가 짠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워. 목이 메어 세 걸음을 못 옮겼네. 이 시에다 제가 몇줄더 보태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어머니를 업고.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워. 목이 메어 세 걸음을 못 옮겼네. 어머니 손잡고 가던 소풍날을 생각했네.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고 나는 먼 구름을 보네.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에 제가 글을 보태고 노래를 붙여봤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노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현성이었습니다. 더운 계절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깃는 두레박에 이어서 함께 들으신 곡 김현성님이 직접 부르는 어머니를 업고였습니다. 저 약간 김현성 선생님 나올 때 부럽지 않으세요? 라이브를 저는 혼자 이렇게 듣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담백하게 이렇쿵 저렇쿵 그런 설명 없이 담백하게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되게 아침 이 시간에 너무 힐링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마음 깃는 두레박 김현성님과 함께 엄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클라라 베스님이 저는 햇살 사목센터 부스에서 떼제 기도회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저희는 청소년, 청년, 가정 사목하는 특수사목단체입니다 하셨어요. 저희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가톨릭 문화박람회에서 오세요라고 클라라 베스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뭐 하시는데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네요. 그렇군요.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8월 8일과 9일 이번 주 주말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5시간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 덕수궁 돌담길 일대랑 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후생동 강당에서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WID를 1년여 앞두고 우리 가톨릭교회의 다채로운 영성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니까요. 예, 시간 되시는 분들 혹시 없으셔도 꼭 마련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되면 아이들과 꼭 들러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2037님은 실디 반가워요 하시면서 저의 원픽 생활선가 하느님 그리고 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신청곡 준비해두고 있고요. 7598님은 또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서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의 패친, 얼굴책 SNS 친구인 황 에밀리아님이 투병하다 선종했습니다. 영원한 안식 빌어주시고요.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길 청해주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임마누엘 보내주셨어요. 그래, 우리 또 그대평화 기도군단이 있잖아요. 오래된 기도군단이죠, 벌써. 저 낮에 할 때부터니까 몇년된 거예요? 거의 한 8년 된 우리 기도군단이 있잖아요. 네. 기도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화살기도 저도 쏴드리겠습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먼저 2037님이 신청하신 하느님 그리고 나 인호주사가 부르고요. 이어서 7598님의 신청곡 황소리의 임마누엘 띄워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인호주사 하느님 그리고 나 그리고 황소리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오스왈도가 있습니다. 노섬브리아 왕국에서 태어난 그는 두 왕국을 통합해서 다스렸는데요. 스톤원에서 처음 그리스도교를 접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던 중 이교도 왕국과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투 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논나, 성 카시아노 등 13분인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쁨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저도 축일 맞이한 분들 위해서 화살기도 지금 보냅니다. 축하드려요. 네, 사제중창단 미로의 따끈따끈한 음반에서 띄워드립니다. 산책.

네, 사재중창단 위로의 목소리 정말 위로가 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새 음반이 나와서요. 제가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한 곡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방인인 여인은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파견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애원하는데요. 그런 진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여인과 여인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죠. 가나안 여인의 굳건한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바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한번더 말씀 마음에 되새겨 보시고요. 저는 17이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0: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어떤 낯선 나라, 그것도 중동의 티로와 시돈이라는 낯선 항구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닷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동 여인이 슬픈 얼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인은 아픈 딸이 있는 어머니였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치료해 보려 해도 너무나도 아프고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면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울면서 절규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말합니다.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선 제자들도, 또 상상으로나마 곁에 선 우리 역시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픈 딸을 도와달라며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예수님이시면 제 딸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한편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또 다른 여인도 생각이 납니다. 그 여인의 청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제베데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승님의 옆자리에 자신의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섬기는 사람이 되라며 그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다시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 이 이방인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0: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씨만 봐도 누군지 알겠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딱 알아채게 되잖아요. 특히나 내가 아는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잘 보입니다. 멀리서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알겠고 엘리베이터에 남아있는 향으로도 알겠고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듣는 목소리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많고 비슷한 풍경도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나만의 모양으로 나만의 목소리로 하루를 꽉 채워가시길 바랄게요. 행복을 향한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칠공주 소중한 사람 첫 곡으로 2026년 8월 5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대로 나만 가진 것도 참 많아요. 뭐 내가 웃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여는 말처럼 보기들도 이미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고 오늘도 신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다짐송과 함께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공간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합니다.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이어갈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뭐 비가 오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일기예보에 비예보가 딱 나와 있으면 우리 조마조마하잖아요. 아 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 오늘 저분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비 오는데 안 되는데 나 촬영해야 되는데 조마조마할 때 정말 기적같이 딱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비가 오지 않는 경험 여러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되게 큰 기적, 거창한 기적을 말하고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내 삶의 잔잔한 우연 같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우연한 기적 같은 이야기, 보기들의 경험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슈퍼주니어 미라클, 21 I don't care.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줌. 어릴 적 동화 속 주인공들은 늘 기적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 도와주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기적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는 27살의 청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생계를 위해 일찍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어느 날 눈앞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놓여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거기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줄여가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행운은 없었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늘보다는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묵묵히 상자를 나르고 또 날랐죠. 그렇게 쌓인 것은 택배 상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하루, 도망치지 않은 하루, 다시 일어선 하루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짓누르던 큰 빚은 대부분 사라졌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가족과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특별한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기적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는 사람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묵묵히 살아낸 하루하루가 청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마침내 기적을 만나게 된 거죠. 앞으로 이 청년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분명 이 청년은 작은 일도 행복으로 여기고 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기들도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윤미래 하루하루, 로꼬 콜드의 시간이 들겠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보기들이 기적 같은 이야기 나눠주신 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9621님,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매진돼서 갈 수가 없었는데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너 혹시 이 콘서트 같이 갈래?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기적 아닌가요? 기적이죠. 아니, 근데 어쨌든 사랑이네요.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내가 그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알고 연락을 해준 거잖아요. 이참에 같이 갈래? 아니면 우리 사연자님 9621님과 같이 가려고 예매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9621님 생각하면서요. 이거는 기적도 기적이지만 사랑입니다. 4316님, 작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첫 제주도 여행을 가는 날이었는데 분명히 비예보가 있어서 아, 제대로 놀 수 없겠구나 했어요. 근데 날씨 요정이 다녀가셨는지 3박 4일 내내 딱 좋은 날씨였어요. 아유, 그래야지. 우리 4316님 가족들이 첫 제주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도와줄 수밖에 없지. 너무 다행이에요. 딱 좋은 날씨, 또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궂은 날씨도 아니어서 딱 좋은 날씨에 즐겁게 제주도 여행을 하셨다니까 마음이 너무 좋네요. 9128님, 라디오에 제 사연이 읽히는 것도 기적이죠. 그 많은 문자 중에 제 사연이 채택되었다는 것이요. 선물까지 주신다면 오마이갓! 이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많은 문자 오죠. 여러분들 문자 너무 많이 보내줘가지고 채택되기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능성을 위해서 아침마다 샵1053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꼭 한 번쯤은 읽힙니다. 그 기적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골라볼게요. 드럼 주세요. 기적을 선물해드립니다. 기적같은 하루 성공! 사연이 채택되고 또 선물까지 받는 기적을 선물해드립니다. 9128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간 잘 됐으면 좋겠다. 김태우 하이하이 듣고 다 힘내볼지니 시작할 거니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0926님, 오늘 회식이 있는데요. 부디 정신줄 놓고 과음하지 말자. 속으로 다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신줄 놓고 과음하지 말자. 아, 정신줄 놓고 과음하지 말자. 중요하죠. 근데 세상이 날 도와주질 않아. 정신줄을 잡고 있는 걸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놔야죠. 0926님, 놓고 드세요. 이렇게 힘든 날, 아주 한 주에 가장 힘든 주 중 정신 놓고 한번 시원하게 들이키시고 내일부터 정신 차리시면 되죠, 뭐. 3617님, 남편이 세탁소에 있는 양복 꼭 찾아놓으라고 부탁하고 출근했는데 아, 나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도 나가야겠죠? 스탠드업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남편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내가 나가야 돼, 이 여름날? 이 뜨거운 여름날 나도 좀 쉬자. 남편, 오늘 조금 일찍 퇴근하고 네가 직접 갔다 와. 3617님, 화이팅이에요. 꼭 남편에게 직접 갔다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9421님, 밑반찬 만들어 친정 가는 길이에요. 엄마랑만 만나면 늘 툭탁거리게 되는데요. 착한 딸이 되자 외쳐봅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9421님, 저도 맨날 다짐하거든요. 정말 오늘은 웃으면서 헤어져야지, 꼭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헤어져야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엄마, 다음 생에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이어가 봅니다. 세븐틴, 음악의 신.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하나 더 있어요.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자비솔라 첫 개인전입니다. 이 미술관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이라고 말머리 다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티켓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솔라 특별전에서 판화 구입하시면은 이 판화의 수익금 일부가 명동밥집에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명동밥집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예쁜 작품도 하나 얻어가시고 기부도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 힘내볼지니 여기서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지니는 바로 9421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만나면 매일 툭닥거리게 되는데 착한 딸이 되자 외쳐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착한 딸이 되는 한 걸음 선물 하나 더 챙겨가세요. 복디가 그 선물 얹어드립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보람 연애할래, 스윗 서로우 사랑해.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 솔의 서머 준비했어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 이성원 교수님과 감정식당도 함께 오픈하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0: 자,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자,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대신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노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냥 살아라. 재미있게 살아라. 엄마처럼만 살아라. 자,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이야기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1: 난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복작복작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 모기들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9211님 과감하게 살아라. 저는 소심해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 드니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쵸. 이거 또 이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분명히 우리도 뭔가 용기 가져서 뭔가 지르고 과감하게 살았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좀 마음이 움츠러들고 용기가 없어지고 하면서 도전하지 못했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 더 나이가 드니까 그게 후회가 된다. 하는 9211님. 2912님. 건강하게만 살아라. 건강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건강이 최고인 걸 모른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건강이 최고다. 건강만 해라.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있을 때 지켜야지 무너지고 잃고 나서 되찾으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7978님, 일단 살아라.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도 그러지 못했는걸요. 그쵸. 어떻게든 살아만 내라. 살아만 내고 견뎌만 줘라. 이게 중요하죠. 2511님, 아빠처럼만 살아라. 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너희들. 아빠처럼만 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리겠죠? 아빠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하면 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자신감.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아버지. 설마 아빠처럼 살기 싫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렇게 자신감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한 자녀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그러면 오늘의 장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복디의 마음과 통했습니다. 그냥 살아라. 일단 살아라. 잘 못 이거 상관없이 잘 살아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7978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감정식당으로 돌아올게요. 김나영 솔직하게 말해서 나.

0: 우리 감정의 맛이 먼저 딱 캐치하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감 파인다이닝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공감 미슐랭 이서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한 주 만에 뵀는데 한 주 네.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1: 정말 무더위, 아유. 무더위 속에서의 전쟁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무더위 덕분에 알게 된 게 네. 그 당뇨 환자들을 위한 그리고 건강을 위한 네. 저당 아이스크림.
0: 맛있죠.
1: 저당 음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요즘
1: 찾아보니까.
0: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1: 확실히 세상 사는 게 좋아졌구나.
0: 심지어 소스에도 저당 소스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잼도요.
0: 아, 그러니까요.
1: 맛도 거의 비슷한데.
0: 그러니까요.
1: 이제 살맛 났네. 살맛 났어.
0: 예전에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건강을 위해서 딱 하나를 뺀다면 맛이 없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결국에는.
1: 환자가 먹는 것 같고 아이가 먹는 것 같고 그랬는데.
0: 그러니까요.
1: 맛도 있고.
0: 그러니까.
1: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저당 아이스크림에 빠져 사시는군요.
1: 복대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0: 저요? 저도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는 게 최고의 바캉스다라고
1: 맞아요,
0: 생각을 해서
1: 맞아요.
0: 여름 휴가 집에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계획만 하고 있어요. 어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 실천은 미지수다.
0: 네, 네. 근데 배달 음식을 시키기는 내 건강에 미안하고 그래서 맨날 돌밥 지나가면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이제 집에서 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감정식당 오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마음속 고민, 감정 있으시면 저희에게 털어놔 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또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 무료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에는 비밀 글 기능이 있어서 익명으로 여러분들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저희에게 마음속 고민, 마음속 감정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정말 밝고 또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아이예요. 근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형이나 동생이 먹고 있는 반찬까지 뺏어 먹을 정도고요. 과자 한 봉지 뜯으면 일단 양손에 가득 쥔 채로 먹어서 다른 가족들을 못 먹게 하기도 합니다. 식당에 가면 먹고 싶은 메뉴 여러 개 시켜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친척들과 식사할 때는 먼저 집어먹거나 나중에 오는 친척들 드리려고 주방에 올려둔 음식까지 먹어버리고 천천히 먹고 있는 가족의 음식을 보면서 이거 안 드시면 저 먹을래요! 하는 바람에 아유 얘는 먹는 욕심이 정말 많네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먹는 건 뭐 괜찮은데 혹시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욕을 먹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식성이 좋은 아이인 건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이걸 식탐이라고 하죠. 먹는 것에 대해.
1: 네네, 식탐이 왜 이렇게 많냐.
0: 네, 그렇죠. 집착이 좀 심한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여러 가지 힌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형이나 동생이 또 있어요.
1: 네네.
0: 둘째인 거예요. 가운데 끼인 친구인 거예요.
1: 네.
0: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고
1: 네.
0: 사람들 엄마가 많이 먹는 건 괜찮은데 사람들이랑 지낼 때 좀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
1: 네.
0: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셨나 봐요.
1: 네. 우리 이제 속담에 쓰단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러는데
0: 네네.
1: 우리 복디님께서 예리한 눈으로
0: 네네.
1: 위에 형과 동생이 있다
0: 네.
1: 하는 말로 심리적으로 어떤 불만, 욕구 불만이 먹는 걸로 간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런 걸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이 눈빛 벌써 야 주은 전문가 포스가 좔좔좔 흐르시네요.
0: 빠밤
1: 빠밤입니다.
0: 네.
1: 아 저는 조금 다른데 돌 한 수를 놓고 싶습니다.
0: 어 둘째가 아니라.
1: 네네.
0: 어, 네.

0: 그거보다는 네. 얘는 첫째라도 이랬을 거고 막내라도 이랬을 것이다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아이가 먹성이 좋은 애 같대요.
1: 아, 그러니까 남들이 네. 먹고 있는데도 달라고 하고 그러는
0: 네,
1: 거다.
0: 네, 네, 그렇죠.
1: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0: 심리적 결핍으로 볼 때는 밤에 혼자 먹는다. 뭐 이러면 이건 약간 심리적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얘는 눈 뜨면 계속 먹으려고 하죠.
1: 건강한 아이다.
0: 이건 먹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식탐이 많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감정식당 할 때 누구도 나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원스피릿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 얼마나 귀엽누?
1: 귀엽누?
0: 귀엽습니까? 사실 문제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1: 언제요?
0: 안 먹을 때 생겨요.
1: 그렇죠. 맞아.
0: 네. 안 먹으면 한의원도 데려가고 병원도 데려가고 엄마가 걱정이 늘어집니다.
1: 네.
0: 좀 먹어. 좀 먹어. 아, 나 안 먹어. 됐어. 아, 너 그러다가 쓰러져. 안 쓰러져. 이게 심리적 갈등 문제, 그다음에 식성, 먹성에 있어서 문제는 안 먹을 때 생기는 거다. 이런 문제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1: 맞아요. 비만만 아니라면 괜찮은 거죠. 뭐.
0: 비만이면 어때요?
1: 아,
0: 예, 그런 마음까지 네. 가져야 되는 거죠. 부모님은 이러다가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비만이 될까 봐. 온갖 뭐 소아 당뇨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그건 여러 가지 먹는 것 때문에 질병에 걸릴까 봐 그게 걱정인 거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1: 네네.
0: 이런 부모님의 걱정은 정상인데 그러면 불은 불로 끌 수 없다.
1: 네.
0: 이런 것을 꺾으려고 하면
1: 네.
0: 더 식탐이 생긴다. 그때 꺾으려고 할 때마다 심리적 문제가 더 생긴다.
1: 그렇죠.
0: 예,
1: 그럴 수 있겠네요.
0: 식욕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게 첫 번째 빠밤입니다.
1: 오, 빠밤.
0: 네, 두 번째 빠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먹고 안 먹어서 문제지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뭐가 문제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더 먹어라.
1: 좀만 더 먹어라.
0: 좀만 더
1: 한
0: 먹어라.
1: 숟갈만 네. 더 먹어라.
0: 아이고 야야 이러면서 밥에 물을 말아버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조금이라도 더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1: 네.
0: 건강을 뺀다면 조금이라도 더 먹는 아이 너무 이쁘게 바라보셔라. 흐뭇하게 바라보셔라.
1: 더 먹이지 않아도 알아서 먹는 아이.
0: 네. 이게 게임하고 먹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할 만큼 해야고 네. 먹을 만큼 먹어야 못 먹게 된다는 거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욕구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은 거 가지고 싶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명품 시큰 사고 나서 안 사요.
1: 저희
0: 아들도 한때 운동화에 빠져가지고
1: 그래요?
0: 운동화가 뭐 몇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십만 원, 뭐 백만 원 넘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
1: 네.
0: 어떤 것은 천만 원도 넘고 그거를 또 운테크라고 해서
1: 맞아요.
0: 운동화를 사서 전혀 신지 않고 몇 년 묵혀두면
1: 팔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0: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해는 자기 용돈 모으고 뭐 해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 운동화를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산 이후로
1: 네.
0: 이제는 몇만 원짜리 사더라고요. 살 만큼 정점을 찍어보니까
1: 네.
0: 고점을 찍으니까 네. 내려오더라는 거죠.
1: 알아서.
0: 지금 4학년이면 한참 먹을 때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에너지가 그래서, 얼마나 쓰이겠어요. 네,
0: 더구나 사줄 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행인 거고 걔도 다행인 거고 제가 빠밤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가 있다면 대인관계 문제. 그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러고 남을 안 주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 사례의 주인공이신 어머님한테
1: 네.
0: 랍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1: 좋아요.
0: 랍비가 누군지 아세요?
1: 랍비.
0: 그 유대교의 스승을 네. 랍비라고 그러죠. 그 랍비의 아들이가
1: 네.
0: 이와 똑같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사탕 한 봉지를 가득 품에 안고는 꼭 쥐고 있는 거예요.
1: 나 혼자 다 먹었고 와.
0: 그렇죠. 그래서 랍비가 얘기했죠. 예, 친구들한테 좀 나눠주지 그래. 그랬더니 싫어.
1: 내 거야.
0: 그렇지 내 거야.
1: 나도 안 먹을 거야.
0: 예. 내 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그래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지 않니?
1: 내 거니까.
0: 내 거니까 나눠줄 수 있지 않니? 아들이 생각해보더니 그러네 하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뺏는 게 아니라 내 걸 나눠준다는 개념을 심어주는 거죠. 이런 것을 지혜로운 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네. 그래 네 거니까 같이 먹을 수 있잖아. 네 거니까 뭐 할 수 있잖아 하는 랍비의 이 선함 그 지혜로운 선함을 어머님이 응용해서 여러 상황마다 적용해 주시면 대인관계 문제, 친척들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빠밤입니다.
1: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는
0: 거니까. 네 거니까.
1: 자, 여러분은 지금 이소원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에게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를 내드릴까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문제 내주세요.
0: 네, 요즘은 말이죠. 문자로 감정을 나타낼 때 이걸 주로 사용하죠.
1: 네.
0: 이것은 컴퓨터 문자를 조합하여 만든 그림 기호예요. 심볼인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된 기호의 일종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너무 어렵다.
1: 1번
0: 이모티콘,
1: 2번
0: 고모티콘,
1: 3번
0: 네모티콘.
1: 네, 컴퓨터 문자를 조합해서 만든 그림 기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된 기호의 일종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지 맞춰주세요. 1번
0: 이모티콘,
1: 2번
0: 고모티콘,
1: 3번
0: 네모티콘.
1: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B1A4 그대와 함께.

0: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새삼 요즘 회사 메신저를 쓰면서 사소하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이모티콘 쓰는 걸 좋아합니다. 딱딱한 말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 감사하거나 미안한 마음도 더 잘 전달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기들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회사에서는 조금 고민이 돼요. 선배님들도 이모티콘을 쓰긴 쓰시는데 제가 쓰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웃음, 물결, 크크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 의미를 다르게 알고 있어서 해석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톡으로 대화하다 보니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네요. 회사에서의 이모티콘 사용 어디까지가 적당한 걸까요? 자, 회사에서 이모티콘 사용 어디까지가 적당하냐라는 사회초년생의 네. 사연이었습니다.
1: 귀여운 고민이시네요.
0: 그러니까요. 평소에는 이모티콘 우리 자주 쓰죠.
1: 네.
0: 자주 쓰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내 마음을 더 효율적으로 표현할 네네, 수 있고 네. 재미난 이모티콘이 네네. 되게 많잖아요. 분위기도 좀 풀어주는 것 같고. 근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식적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쓰는 게 좀 예의에 어긋나진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문자를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현실을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 언어는요. 제너레이션 랭귀지가 있어요. 세대별 언어가 있는 거죠.
0: 그쵸?
1: 그래서 감성이 다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달라요.
0: 맞아요.
1: 그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게 이모티콘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모티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건 제가 거의 확신에 가깝게 믿고 있어요.
0: 오.
1: 그 이유는 뭐냐 하면
0: 네.
1: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의 단어 개수가
0: 네.
1: 25만 개예요.
0: 25만 개.
1: 엄청 많죠. 그런데
0: 네.
1: 영어나 불어나 20만 개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단어가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0: 뭐 의성어, 이태어 같이.
1: 그렇죠. 예. 오늘 좀 기분이 꾸물해.
0: 꾸물해.
1: 예, 이거 영어 불어로 옮기기 어려워요.
0: 그렇죠.
1: 예, 그냥 좀 그래.
0: 그냥 좀 그래.
1: 예, 이런
0: 거시기에.
1: 예, 그다음에 찝찝해.
0: 찝찝해.
1: 예. 이런 것들.
0: 그쵸.
1: 아야 시원찮아.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거북해. 섭섭해.
0: 네.
1: 이런 말들 영어로 옮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0: 감정의 디테일이 있는 편이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감정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감정의 종류가 가장 많다. 모르셨죠?
0: 몰랐어요.
1: 그러니까 그 감정들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축약해서 하나로 이모티콘으로 나타내요. 근데 이모티콘에 활짝 웃는 모습을 봐도
0: 네.
1: 어떤 사람은 귀엽다고 그러고
0: 빗고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빗고는구나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귀신처럼 제너레이션들은 똑같이 인식한다는 거죠.
0: 같은 세대는 똑같이 해석하지만
1: 네네. 이 모습에서 다 귀엽다고 해석하지 빗곤다고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윗세대에서는 그들만의 제너레이션 랭귀지가 있어서 똑같은 이모티콘에서 이것은 비꼬는 모습이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0: 네.
1: 그 시각장애인 교수님이 저희 지도교수님이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교수님을 모시고 1년 동안 조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손님이 오시면 볼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볼 수 없다면 몇 살인지 알 수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선생님이 가고 나면 한 20대 중반쯤 되나? 근데 26살이야.
0: 네.
1: 가고 나면 40대 후반쯤 되나? 48이야. 그게 되니까 선생님 혹시 보시는 거 아니야? 보지 않고 어떻게 나이를 정확히 맞추시지?
0: 그렇죠.
1: 가끔은 제가 나이 확인도 해보면 한두 살 차이 빼고는 정확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선생님 보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귀로 봐. 그 말이 신선했어요. 귀로 본대요.
0: 네.
1: 너는 눈으로 보지 나는 귀로 봐. 귀로 보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쓰는 단어가 달라. 그때 제가 아 제너레이션 랭귀지가 있구나. 그죠?
0: 네.
1: 아이고 참 도매 꿈으로 넘기려고 하네요. 이건 50대 넘잖아요.
0: 그렇죠.
1: 도매 꿈이 무슨 말이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세일한다 이러면은 40대이한데 뭐 도매 꿈이니 이런 얘기 쓰면 아 이 사람 50 넘었구나 하는 거지. 그 세대만이 쓰는 단어들이 있고
0: 그렇겠네요.
1: 그 세대만이 공유하는 공감대가 있고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갭 때문에
0: 네.
1: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다.
0: 어...
1: 그러면 네.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분들이 내 말을 못 알아 다르게 알아들을까 봐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그분들의 언어를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게 스트레스 받을까요?
0: 둘 다.
1: 둘 다겠죠. 둘 다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0: 빠밤.
1: 빠밤. 하, 가르쳐 드린 게 좋겠죠?
0: 네.
1: 네. 한 줄이면 됩니다.
0: 한 줄.
1: 이모티콘을 보낸 후에 해설을 쓰는 거예요.
0: 아, 이모티콘을 보낸 의도나 그
1: 네, 아까 똑같은 감정을. 이모티콘을 보내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0: 아.
1: 그러면 그 사람은 어? 이거 비꼬는 게 아니라 귀엽습니다라는 뜻으로 요즘 애들이 쓰는가 보다
0: 네.
1: 하고 세대 이해가 가능해진다.
0: 아, 그냥 이모티콘 이제 친구들끼리 쓸 때는 그 이모티콘만 보내도 딱 알아듣지만
1: 해설 안 쓰죠.
0: 네.
1: 어, 뭘 구차하게 굳이 해설을 네. 써요. 그러나 윗세대한테 보낼 때는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몇 번 반복하면 이 이모티콘은 이 사람이 아랫세대가 귀엽다고 하는구나. 이 이모티콘은 당황한다는 얘기구나
0: 네.
1: 하는 의미를 새롭게 학습하게 되는 거죠.
0: 아~
1: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빠밤입니다.
0: 와 이렇게 또 세대 간의 언어를 해석해서 쓰면은 된다라고
1: 그렇죠. 예.
0: 빠밤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청취자들께 선물을 팍팍 나눠드리는 감정 퀴즈도 주셨었는데요. 퀴즈 한 번만 더 내주시겠어요?
1: 네. 어, 오늘 이야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나요?
0: 그렇네요.
1: 봐요. 문자로 감정을 나타낼 때 이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컴퓨터 문자를 조합하여 만든 그림 기호인데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보기도 있습니다. 1번
1: 이모티콘,
0: 2번
1: 고모티콘,
0: 3번
1: 네모티콘.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챙겨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아이비 이럴 거면.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성훈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팍팍 나눠드릴 감정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1: 네, 정답은 1번 이모티 코운입니다.
0: 네, 이모티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교수님과 함께하는 감정식당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1: 네, 세대 차이를 없애는 것은 이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이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성훈 교수님 보내드립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노래 듣고 올게요. 모노 넌 언제나 모자이크 자유시대.

모노 넌 언제나 모자이크 자유시대 강수지 보랏빛 향기까지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수요일도 오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준비했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0: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무엇이 중헌디? 영화 속 그 유명한 대사처럼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 때가 종종 있죠. 우리 바쁜 현대인들이 명상이나 마음 챙김에 마음이 가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어서이겠죠. 그건 결국 집중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그 집중력이니까요. 이 폭염 속에서도 지금 일터에 계신다면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시고요. 지금 만약 쉬고 계신다면 그 쉼에 온전히 집중하는 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